0: 거잖아요. 네. 네. 저희 신랑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새 차를 샀을 때요. 네. 그 증세가 어느 정도였냐면 할 수만 있으면 거실에 차를 갖다 놓겠더라고요.
1: 그러게요. 네. 갈수록 자동차는 우리 일상에 정말 필수품이 되었는데요.
0: 그럼요.
1: 여러분은 자동차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동차는 겉모양도 중요하고 브랜드 또 색깔 엔진 등 다 중요하겠지만 저는 오늘 타이어를 좀 묵상해보고 싶습니다.
0: 타이어요 지사님?
1: 네. 네. 타이어는 참 신기한 물품이에요. 어허. 자동차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어서 눈길이 잘 닿지 않지만 자동차의 무게를 묵묵히 감당하고 거친 길과 험한 길을 모두 견디며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잖아요.
0: 그러네요 지사장님.
1: 네.
0: 그런 면에서 타이어는 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과도 좀 닮았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진정한 버팀목 믿음과도 참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1: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뜰한 초대석의 주인공이 바로 타이어를 몹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0: 네.
1: 일단 우리 목소리 한번 들려드립니다.
2: 사랑의 뜰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왔습니다. 광주 화백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정채 집사입니다. 아내와 함께 왔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이명자 집사입니다.
2: 집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이렇게 목소리만 잠깐 맛보기로 들려드리고요. 찬양 함께 하신 후에 본격적으로 우리 김정채 집사님, 이명자 집사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 오늘 오신 이 주인공이 책을 내셨어요. 간증을. 제목이 고난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도전. 어떤 고난이 있으셨으며 이 고난 속에서 어떤 도전을 새롭게 시작하셨는지 여러분 기대되시지요? 일단 우리 사랑의 뜰 안에 손님 오셨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뜨거운 환영의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750, 우물정 9750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세요.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사랑했더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7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지사장님.
1: 네.
0: 오늘 나오신 손님이 타이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신 분이신가 봐요.
1: 그렇죠.
0: 네. 네. 그래서 타이어 얘기 꺼내신
1: 네,
0: 거죠?
1: 네. 네. 타이어로 삼행시 보내주시면 네.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오, 일단 어떤 분인지 우리 지사장님을 통해서 소개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1: 우리 지역 곳곳에는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의 리더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명 감당하고 계시는 보석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뜨란 초대석은 이런 귀한 분들 모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뜨란 초대석의 주인공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 그 고난이 복으로 변하는 삶을 살고 계신 분이십니다. 금호타이어 6년 연속 최우수 대리점, 한국 CBMC 남광주지의 수석 부회장, 광주 하백교회 집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정채 집사님과 그의 사랑은 아내 이명자 집사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2: 반갑습니다, 집사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김정채입니다.
4: 안녕하세요, 이명자입니다.
0: 네, 두 분 다시 한번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아침 일찍 광주에서 출발하셨을 것 같은데 오실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3: 네, 오늘 와서 동부지역 극동방송을 애청하시는 애청자들에게 또 은혜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은혜를 드릴까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왔습니다.
0: 네. 네. 아, 조금 떨고 계신 것 같은데 옆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아내 이명자 집사님 마음이 어떠셨어요?
4: 많이 설레기도 하고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냥 편안하게 왔습니다.
0: 네. 여러분 우리 초대 손님 두 분 약간 긴장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의 문자와 응원과 격려가 또 두 분의 좀 릴렉스하게 해주실 것 같아요. 샵 9750, 우물정 9750 활짝 열려있는데 오늘은 삼행시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은 삼행시입니다. 타이어로 삼행시 타이어 예, 아시죠? 타이어 타이어로 삼행시를 보내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 그리고 오늘 주인공이신 집사님께 쓰신 도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책 제목이 고난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도전이라는 책인데요. 오늘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몇 분께 선물로 드릴까요?
1: 제가 책 20권을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오늘 20권 가져오셨습니다.
0: 네, 여러분 오늘 20분께 이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도전. 여러분 이 책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타이어 세 글자로 우리 두 분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문자 많이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장님 네. 귀한 이야기 한번 출발해볼까요?
1: 네, 그럼요.
0: 네.
1: 네. 네, 오늘 지사님께서 사모님과 같이 오셨는데요. 제가 책을 잠깐 읽었어요. 읽었는데 거기 우리 집사님 고향이 영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암은 유명한 산이 월출산이 있고요. 그리고 집사님 책을 잠깐 보니까 원래 가정이 불심 깊은 집안이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는지 방송 가족들에게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네, 저는 저희 가정은 네, 저희 아버님 형제간이 군함매고요. 군함매에 제가 막둥이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장조카가 지금 70을 넘으셨고요. 저희 가정은 독실한 불교 가정이어서 저희 외할머니께서 이렇게 영암에 있는 조그만 사찰에 주지스님으로 계셨고 현재 또 저희 예숙모님은 네, 무당을 인천에 성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0: 아니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환경이셨는데 이런 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네. 되신 거예요?
3: 네, 결혼해서 이제 예수님을 전혀

0: 몰랐는데요. 네. 교회란 단어조차도 저는 몰랐었고 결혼하고 나서 아내하고 이제 결혼 생활 후에 아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란 그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1: 아.
2: 와, 그 상황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불교 집안에서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접하게 되셨는데 그러면 그 교회에 다닐 때 가정으로부터 많이 형님들한테 고난을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막내 안 그래도 네. 막내신데.
2: 네, 잠깐 이야기해 주시죠.
1: 네.
0: 네, 저하고 형님하고는 뭐 한 24년 차이. 네, 저는 이제 아버지처럼 형님이 저를 이렇게 보살폈었고 또 청소년 시절에는 이제 저를 광주까지 유학 보내서 공부시키겠다고 했는데 형님께서 이제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교회를 간다니까 너무 어려움을 많이 줬습니다.
2: 네.
0: 하물며 이제 교회 다니면은 형제간의 의를 끊겠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 그렇게 예뻐하던 조카들을 이렇게 정말 쳐다도 보지도 않으시고 정말 한 5, 6년 동안 정말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형제간의 그런 관계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시골에 가서 시골에 가면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하니까 뭐 교통사고 나서 차라리 죽어라 뭐 이런 정말 형제간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언어적인 그런 폭력까지도 이렇게 가하셔서 예수 믿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1: 네.
2: 아, 그러셨구나.
1: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버리고 오히려 예수님 쪽을 선택하신 거네요.
2: 네.
0: 네, 근데 저도 모르게 예수님이 제 마음에 오셨던 것 같아요. 네.
2: 네.
0: 제가 이제 그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예, 그 산소의 마지막 형제간들이 모였을 때 형님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겠다. 형제간 형하고 이렇게 의 좋게 잘 살자 이렇게 살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고 형제간들에게 잘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형님이 너무 저를 원망하시고 그 이후로 정말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2: 아이고,
0: 힘든 참.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2: 네. 아이고.
1: 우리 옆에 계신 이명자 집사님께도 제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가정 환경을 뻔히 아시면서도 어떻게 교회를 나가셨으며 또 처음에 남편에게 같이 교회 가자고 했을 때 처음부터 쉽게 따라가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3: 처음에 저도 교회는 다니지 않아서 그냥 결혼은 쉽게 했는데 저희 결혼하고 살다가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교회를 먼저 다니셔가지고 부모님의 소원이다.
2: 네.
3: 교회 한번 가라 해가지고 교회를 알아보다가 광주 광산교회를 알게 되고 저 먼저 자녀 그때 둘 큰애하고 둘째하고 같이 가게 됐던 것 같아요.
2: 네.
3: 그러면서 그냥 신앙생활 그래 갔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좋고 교회가 좋고 그래서 너무 편했던 것 같아요.
2: 네.
3: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먼저 1년 먼저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막내가 뱃속에 있어갖고 태어났는데 막내하고 같이 교회를 갔는데 이제 자녀 큰애하고 둘째가 저희 아빠도 교회 한번 좋겠다고 그 말하고 나서 9월달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으면서 자기가 결단하기를 그럼 내가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내가 교회를 가겠다 하고 나서 딱 그거 결단을 하고 교회를 참석하고 같이 다니는 게 그 뒤에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 네.
3: 하나님 남편이 교회에 가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를 하고 많이 새벽 내배 교회 갈 때마다 하나님한테 교회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2: 네. 네.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우리가 계획을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요.
1: 아멘.
2: 지금까지는 김정채 집사님께서 사모님을 잘 만난 것 같은
1: 정말 아내를 잘 만나서 예수님까지 믿게 되신 거죠.
2: 그러니까요.
1: 네. 네. 또 이제 집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은 금호타이어 대리점의 사장님이시고 또 이렇게 책도 내시고 방송도 하시고 CBMC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어떤 고난이 있으셨길래 고난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도전이란 제목의 책을 펴내실 정도로 네 어떤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0: 네, 저는 처음에 이제 뭐 타이어는 제가 생각도 해보지도 않은 그런 업종이었고요. 이렇게 제가 이제 옛날에 건설 쪽에 일을 했는데요. 그 경기가 어려워서 힘들어 있을 때그 주변에 계시는 분이 어느 날 이제 타이어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아내하고 기도 끝에 이렇게 타이어를 시작하게 된것 같습니다.
1: 그 사업을 또 이렇게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굉장히 이것도 하다가 망하면 어쩌나, 잘안 되면 어쩌나, 막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사업은 딱 시작하셨을 때쫙잘 되셨나요?
0: 아, 예, 잘 됐으면 좋겠지만, 정말 고난이 많았습니다. 타이어를 시작에 이제 계획하고 이렇게 건물을 짓기 시작했는데, 제가 건물 지으면서 또 사고, 안전사고가 나서, 제가 이제 공사를 하던 중에, 이가 3대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의 사업이, 이 징조가 이게 뭐냐 하지도 않았는데, 또 안전사고가 나서 이제 또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그런 어려운, 저 치료받게 되는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 거기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또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또 타이어 사업을 하게 되는 것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난은 특히 이제 제가 사업을 처음에 오픈을 하고 개설하고 오픈을 할 때도 사실 금호 타이어에서는 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뭐 타이어 업계에 있어 보지도 않았고 타이어의 어떤 그런 지식도 없었기 때문에 대리점 개설이 한 상당 기간 한 3개월여간 미뤄져서 검증이 안된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제 제가 마지막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지역 기업을 하고 싶은데 안 해주면 이제 타사 기업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협박성 그래서 금호에서 이제 개설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얼마 못 팔겠지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제가 타이어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을 너무 많이 느꼈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저희는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정말 타이어, 제가 타이어를 모르니까 직원을 썼는데, 직원이 너무 못해가지고 또 이렇게 뭐 작업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뭐 타이어가 찢어지는 그런 경우까지 발생해서 저도 이제 뭐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주위에 지인들께 이제 자동차를 빌려서 밤에 또 거기에 연습을 하고 또 그런 늦게까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2: 책을 읽어보니까 목사님 그 타이어 그 금호 타이어를 개설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좀 많이 아팠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 이야기를 잠시 좀 나눠주시죠.
0: 네, 제가 이제 타이어 오픈하고 오픈하자마자 제가 아내가 이제 국민의료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그런 건강검진을 받으라 해서 이제 12월 31일 날 그것도 이제 해 넘기면 안 된다 해서 검진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위암 진단을 받아서 정말 이걸 하나님의 뜻인가 제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집에서는 가장이기 때문에 또 집에서는 울 수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을 또그 암으로 인해서 원망하게 된것 같아요. 화장실에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이나 고난을 주십니까? 그리고 이제 정말 저도 알수 없는 그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나름 신앙생활을 한다고 또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이렇게 교회 리더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다른 사람도 아닌데, 왜 제가 이런 또,
2: 고난을 주시고.
0: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정말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런 힘든 시간 또 병원에 가서 이제, 제가 이 암에 수술을 하고 나서 또, 수술하고 났는데, 다른 분들은 일주일이면 보통 퇴원을 시키는데, 저는 또 이제, 수술 경과가 좋지 않아서 한달 보름 정도 제가 또 남들보다 더 장기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배에 복수가 차가지고

0: 정말 상영을 헤매고 있을 때였죠. 근데 이제 또그 상영을 헤매는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제가 너무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도 이렇게 링겔를 꽂고 병원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도 했지만 또 하나님 사랑해서 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런 하나님의 또 그런 은혜가 그 와중에 이렇게 저에게 임했던 것 같습니다.
1: 예. 정말 사장님께서 뜻하지 않게 타이어 그 사업소를 개설하면서 치아도 세 개가 잃었고 또 위암 투병까지 한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거를 꽂고 예배를 사모했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예쁘게 봐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저는 또 여기서 우리 이명자 집사님 아내에게 질문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요. 보통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할 때도 아내들은 되게 마음을 졸이잖아요. 또 말리기도 하고요. 근데 사업은 벌여놨는데 남편이 또 암에 걸렸다네. 그 얘기를 들으셨을 때 우리 사모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싶어요.
3: 마음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고 억장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뒤에서 많이 말도 안 나오고 두렵고 떨렸고 무섭고 했을 때그 제가 저희 형제간이 5남매가 있는데 저희 여동생 셋째 여동생이 부부가 목사님 사모님이어서 저희 여동생을 사모님이니까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아 가지고 같이 서로 전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까 여동생이 같이 그럼 언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도해 하면서 그 무섭고 두려움을 같이 기도하고 그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그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마음이 울컥하고 마음이 아픈 것 같고 많이 서로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사모님이니까 옆에 많은 중보하시는 사모님들한테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만 붙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같이 이렇게 많이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힘든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죠.
2: 정말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정말 그 시절에 얼마나 앞이 깜깜하셨을까.
1: 그렇죠.
2: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김정채 집사님 사업은 벌여놨는데 암 수술을 하고 그 힘든 치료를 받으시면서 사업 걱정은 안 되시던가요?
0: 네, 사람이 이제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사업이 걱정되고 그다음에 가정이 걱정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어떤 인간의 한계라 할까요? 이제 그때는 이제 오로지 나 자신 힘든 거에 대한 또 병의 치료에 대한 또 배에 복수가 차가지고 이렇게 호수로 물을 빼내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주님, 오로지 주님 고쳐주세요. 아니면 주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1: 선생님, 그배 복수가 찰 정도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됐을 텐데 세상으로 봤을 때는 의사들이 가끔씩은 또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셔서 이렇게 치유가 됐는지 좀 궁금하네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0: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확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인도하심을 정말 간절히 소망했고 믿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병원 생활을 하다 보면 하루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회 신방 오셔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조그마한 예배당이 있는데 정말 예배당에 가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은혜를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2: 그 집안의 반대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갑자기 암이라는 청청벽력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유, 참, 또 잘한다. 예수 믿다가 그래 암 걸렸냐. 이런 얘기도 또 들을까 걱정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집사님.
0: 네, 근데 그.

0: 요거는 이제 뭐 저한테 이제 들리긴 안 했는데요. 주변에 이제 시선들이 뭐 이렇게 뭐 왜 그렇게 뭐 많이 뭐 빠졌어, 머리 아프냐,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또 이렇게 스트레스가 좀 되는 것 같아요.
1: 네.
2: 그랬을 것 같아요.
1: 근데 그 암투병과 그 사업을 버려놓은 그 모든 일을 또 잘 이겨내셨잖아요, 집사님. 네. 어떻게 이겨내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건강이나 재정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또 그 과정을 거쳐나온 집사님 선배님으로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0: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업장 타이어 사업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어려웠던 사업장이 직원을 통해서 또 힘든 그런 또 과정이 있었고 근데 또 하나님이 또 보내주는 사람. 제가 타이어 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도 사실은 저는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 또 이렇게 빚을 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정말 그 어려운 환경에 돈이 없어서 타이어를 못 살 때 정말 하나님이 또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처음 보시는 분인데 업체를 큰 업체를 소개해 줘서 그 업체에서 정말 놀랄 정도의 금액으로 예, 타이어를 먼저 선결제해 주시고 작업을 해달라. 보편적으로 이제 저희가 세상살이가 뭐 작업을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좀 짓이 안 되냐 이렇게
2: 그렇죠.
0: 이제
2: 그렇죠.
0: 대기업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 업체를 소개시켜 주신 분도 제가 뭐 잘하시는 분이 아니고 잘 한두 번 뵌 분인데
2: 이야.
0: 내가 소개시켜 주겠다. 그리고 또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 힘 주신 게 고객들이 오시면은 저희 샵에 사진을 찍어서 자기 밴드나 카톡에 올려주셔서 또 제가 뭐 광고해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또 광고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또 이렇게 하나님이 또 그것을 지켜주신 것 같아요. 제가 안전사고도 이제 사업장에서 가끔 나는데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을 때 처했을 때도 돈이 필요할 때도 하나님이 다 그것을 또 해결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2: 네. 제가 깨알 자랑을 잠깐 하냐면요.
1: 네.
2: 이 지사님 책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잠깐 쓴 글이 있어요.
1: 네.
2: 예, 쪽지글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쓸 때 지사님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김정태 대표님의 검게 그을린 얼굴에는 땀과 성실의 흔적이 새겨져 있고 삶에는 믿음과 겸손의 향기가 배어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1: 네.
2: 아마 그 대기업 그분도 집사님의 그 성품을 보시고 한두 번밖에 보지 않았지만 그 회사에 타이어를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까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또 기업체는 모두 그 타이어를 교체한 뒤에 마지막에 좀 타이어 뒤집으면 안 되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집사님의 그런 성품과 어떤 인성을 보시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 네. 네. 저도 책에서 봤는데 집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장사는 사람을 남기는 거다.
2: 아멘.
1: 네. 네. 이 사람을 남기는 거다라고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어떤 간증이나 비법이 비결이 있으신가요?
0: 네, 비결은 없고요.
1: 네.
0: 제가 예수님의 받은 사랑을 세상 가운데 조금이라마 미력 하나마 실천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샵에는 이제 뭐 다른 샵에도 그런 게 있겠지만 저희 샵에는 항상 기사님들이 이제 시간이 없고 피곤하고 이렇게 일 때문에 식사 때를 잘 못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샵에서 일단 간단히 요기할 수 있는 뭐 빵이나 라면 이런 것들을 준비해 두고 정말 그분을 대해서 이제 진정성 있게 또 정말 사랑으로 그분들에게 말 한마디 한마디 수고하신다고 이렇게 할 때 신뢰 관계가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책에도 썼지만 정말 처음 보시는 분이 또 이게 광주에 뭐 이렇게 제과 빵 하시는 분인데 빵 남은 걸 항상 갖다 주셔요.
2: 예.
0: 고객들 이렇게 제가 주는 걸 보고 이것도 제가 좀 드릴 테니까 고객들한테 좀 나눠주면 어떻겠냐 해서 정말 그분도 잘 모르시는 분인데 제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이렇게 주고 네. 매주 한 번씩 오셔서 주고 가니까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1: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이렇게 위로하고 축복하실 때
2: 네.
1: 이렇게 통로로 쓰임을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2: 맞습니다.
1: 네. 네. 그분들이 참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통로시네요.
2: 네. 맞습니다.
1: 네.

0: 어떠십니까? 지금 금호 타이어 그냥 우수 대리점 아니고요. 최우수 대리점을 6년 연속 네, 수상하고 계시는 우리 김정채 집사님의 간증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타이어 이 단어로요. 우리 김정채 집사님, 이명자 집사님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삼행시 많이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자 주시는 분들 중에 20분에게 우리 집사님의 주옥과 같은 고백이 담긴 책, 고난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도전, 타이어와 함께 사람을 품고 인내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운 김정채의 이야기. 이책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을 방금 한잔 드셨는데요.
1: 네.
0: 잠깐 찬양을 듣고 호흡을 고른 후에 또더 귀한 이야기들 이어갈 텐데요. 집사님, 어떤 찬양 한곡 우리 애청자들과 나누고 싶으세요?
2: 네, 저는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걸 좋아합니다.
0: 네, 여러분, 우리 김정채 집사님의 고백이 담긴 찬양 나무엔이 부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 나가는 동안 삼행시도 주시고요. 응원과 격려의 문자도 많이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폰 여시고요. 문자 쓰시고요. 보내는 번호에 010땡땡땡 이게 아니고 샵 9750 요거 5개만 입력하고 보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50원 들지만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애청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사랑의 뜰 안에 귀한 초대 손님 모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 중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사장님 0782님께서요. 네. 안녕하세요. 고흥에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타이어, 자동차 신발이라고 동생이 말했는데요. 우리 김정채 집사님, 이명자 집사님 두 분 반갑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1: 네.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0782님.

0: 문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772님께서도 안녕하세요. 피디님, 지사장님, 집사님 두분 반갑습니다라고 하트를 그냥
1: 네.
0: 뭐한 10개를 보내주셨네요.
2: 사랑합니다.
0: 어머, 1772님 사랑하신답니다. 또 2042님께서도 문자 주셨어요.
1: 네, 아멘. 오늘도 힘을 내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해 봅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또 2482님은요, 타이어로 제가 삼행시를 부탁드렸는데, 타.
1: 그 9번에 있어요, 9번에.
0: 네. 일단 타 한번 해볼게요, 지사님.
1: 네.
0: 지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타.
1: 타고 다니면서 무심코 지나쳐버린 타이어였는데,
0: 2.
1: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 이동시켜주는 묵묵한 장비였다니, 어디든 안전하게 주인을 잘 이동시켜주니, 넌 정말 주님을 닮았구나. 아멘.
0: 2482님, 네, 문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0782님께서도 타이어로 삼행시를 보내주셨는데, 요거는 제가 운을 떼고요. 우리 오늘의 주인공, 김정채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실눈을 뜨고 계셔서 제가 글자를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0782님이 보내주신 삼행시입니다. 타!
3: 타고난 믿음의 부부가 있습니다.
0: 이?
3: 이두 분은 광주 화백교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는 김정채, 이명자 집사입니다.
0: 어?
3: 어찌 하나님께 이뻐하지 않겠어요?
1: 와.
3: 감사합니다.
0: 이명자 집사님 마음이 어떠세요?
2: 뿌듯합니다.
0: 네, 여러분들의 이런 따뜻한 문자가 우리 두 분을 얼마나 미소 짓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귀한 문자 감사드리고요. 우리 9177 여기조 집사님은 저희 사랑이들한 방장님이시거든요. 우리 방장님께서는 저는 타이어를 만들었었는데요. 그래서 더욱 반갑습니다라고 네, 문자 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깨알같이 집사님 어필을 해주셨는데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지요.
3: 화이팅입니다.
0: 네. 아유, 우리 여기서 집사님 센스 만점이십니다. 네. 그리고 지사장님,
1: 네.
0: 또 4375님께서도 문자
1: 네.
0: 주셨는데요. 지사장님께서 오늘
1: 네.
0: 떼시고, 이명자 집사님께서
1: 네.
0: 한번 읽어주시기
1: 집사님,
0: 바랍니다.
1: 제가 오늘 띄워드릴게요. 타!
4: 타 들어가는 속절 없는 마음을
1: 이?
4: 이었지 가만두시겠습니까? 어머니의 품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0: 네.
1: 대단하시네요.
0: 아, 여러분들의 이 응원과 격려의 마음이 듬뿍 담긴 타이어 삼행시가 정말 우리 사랑의 뜰 안을 사랑으로 가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김정채 집사님께 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책을 읽어보니까
1: 네.
0: 우리나라 3대 남편 아시죠, 지사장님?
1: 네.
0: 최수종, 현, 국광표.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아, 4대 남편 한 명이 더 있었구나.
1: 네.
0: 우리 김정채 집사님이
1: 네.
0: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주신 최고의 복이 아내를 만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왜 그렇게 쓰신 거예요, 집사님?
3: 네. 오늘 이게 정말 방송을 통해서 예, 편지가 참, 편지 쓴다는 게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1: 네.
3: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편지를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사랑을 듬뿍 담아서 방송 편지 출발할 건데요. 제가 분위기 좋은 음악을 일단 틀게요, 집사님.
3: 여보, 사랑하는 아내에게 30여 년전 처음 만나 사랑이라는 이름 하나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모든 풍파를 당해도 꿋꿋이 가정을 지켜주는 부족한 남편을 사랑으로 늘 보듬어주고 힘든 삶 가운데 묵묵히 지켜주신 당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또한 투병의 유암으로 힘든 시간을 당신의 사랑과 헌신으로 10여 년 동안 변함없이 건강을 회복을 위해 수고와 노력을 이 방송을 통해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합니다. 나의 반쪽, 앞으로도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삽시다. 사랑합니다. 이명자.
1: 야, 나의 반쪽. 야, 대단하십니다.
0: 와,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4대 남편, 네, 김정재 집사님의 방송 편지 함께 하셨는데, 야, 이런 고백 들으신 아내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2: 너무 감동적이고 눈물 나서.

0: 바를 모르겠습니다.
1: 네. 네. 이명재 씨는 평소에 우리 김정채 지사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잘하세요?
2: 아니요.
1: 근데 저렇게 생김새는 정말 남자답게 생기셨지만 정말 그 표현은 못하시지만 마음 가운데는 이명재 씨는 정말 사랑하시는 분인 걸 느낄 수가 있어요.
3: 네. 네. 우리 집사님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실 것 같아요. 여보, 그 어려운 암투병 살아줘서 고마워라든지 답장 한번 하시지요.
2: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남편의 따뜻한 편지를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암투병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게 10년여 동안인데 그 많은 힘든 거 있었거든요. 먹는 거나 그 사업하는 거 그런 게 많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이 편지 하나로 다 그게 힘들었던 게 다 사라졌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3: 네.
1: 근데 저기 책에서도 보니까 일사님께서 그 사업장을 벌리시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구세주처럼 나타난 우리 아들이 있었다고. 우리 아들 자랑 잠깐 해보시죠.
4: 네, 뭐 누구나 아들은 사랑스럽겠지만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암투병으로 정말 가게를 뭐 이렇게 사업장을 접어야 하나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다행히 아들이 이제 군대에 갔다 와서 이렇게 그 제가 병원 생활하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었는데 정말 전화 통화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통하면서 또 사업장을 또 그 병원 생활 중에 지켜주고 또 지금까지 또 아빠 옆에서 늘 지켜주니까 감사하죠. 또 귀한 또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그 기간을 또 잘 이어가게 해줬던 아들인 것 같습니다.
3: 네. 아니 또 사실 암이라는 게 그냥 말을 하기에는 너무도 우리를 무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질병이잖아요.
1: 맞습니다.
3: 그런 고통 중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또 귀한 만남들을 통해서 아주 작고 소소한 위로들을 끊임없이 집사님에게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요.
3: 네.
1: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금호타이어 대리점이 전국에 1,0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6년 동안 최우수 대리점이 된 비결이 있다면 우리 방송 가족들이 한번 나눠주시죠.
4: 네, 항상 저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사업장에서 저 직원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또 항상 저희 샵에 오시는 분들에게 정말 친절 뭐 저희가 가격이 싸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그 보내주신 분들이 저희 사업장에는 정말 여러 군데 여기 여수 순천에서도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목포 각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왜 오셨을까요?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제 사업장에서 그런 예수님의 사랑, 또 신뢰, 정직을 모토로 정말 그분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업장을 운영한 결과 이렇게 많은 또 주위에 돕는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사업장인 줄 또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간증하게 된 것 같습니다.
3: 네. 야,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시고 또 결국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겨내신 우리 김정채 집사님, 이명자 집사님의 이야기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집사님 또 극동방송 애청자시잖아요. 또 병상에서도 극동방송과 늘 함께하셨다고 들었는데 집사님에게 극동방송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4: 네, 저는 그 전에 이제 광주에 극동방송이 생기기 전에는 목포 극동방송을 주로 애청했습니다.
3: 네.
4: 근데 광주에는 그때 당시 이제, 극동방송이 잘 나오지 않아서, 한평 지나오면 잘 안 들립니다. 광주에서.
3: 네.
4: 근데 이제 광주에 극동방송이 생기고 나서 정말 늘 이렇게 저와 같은 생활을 했는데 극동방송은 정말 순수 복음방송이라서 너무 좋고.
3: 네.
4: 제가 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출퇴근길 운행 중에 항상 저는 이제 극동방송이 켜져 있고 극동방송은 나의 친구이며 또 생명을 살리는 방송이잖아요.
3: 네.
4: 믿지 않는 영혼 또 오랜 방황 중인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방송 극동방송들 사랑합니다.
3: 네.
1: 감사합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3: 네. 우리 저 뒤쪽에 김정채 집사님 이명자 집사님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격려해 주신 정현석 장로님입니다.

0: 나와 계세요. 네, 제가 갑자기 정현석 장로님을 이렇게 소환한 이유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타이어, 삼행시를 지어주셔가지고요. 그 삼행시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갑자기 소환을 했습니다. 장로님, 두 분을 보시니까 마음이 엄청 흐뭇하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1: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감동돼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그 영암의 그 촌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간증하는 위대한 간증자로, 또 금호타이어 사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호타이어의 브랜드를 한없이 높여준 귀한 사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한없이 높여줄 수 있는 귀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우리 정현석 장로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타이어 삼행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장님, 운 떼시죠.
2: 제가 오늘 띄워드릴게요. 네. 원장님. 네,
1: 타고난 성실함.
2: 이
1: 사람은 김정채. 어느 것이라도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힘써 달려갈 사람.
0: 와. 네, 와. 지사님 어떠세요, 마음이?
3: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2: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0: 네.
2: 저도 타이어 삼행시 지었어요.
0: 아이고, 지사장님, 그래서 간절한 눈빛을 저에게 보내셨군요. 네. 집사님이 오늘 한번 떼주시죠. 우리 지사장님 삼행시 출발합니다.
2: 타이어가 굴러가듯 이곳저곳 복음도 힘차게 굴러가. 어디서든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소서.
0: 와. 아멘. 네. 자, 여러분, 타이어에 복음을 싣고 사랑을 심어서 또 많이 섬기고 계시거든요. 집사님, 재정적으로, 네, 건강으로 힘든 가운데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은 정말 많이 섬기시잖아요. 우리 애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과 함께 또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네,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늘 선하게 인도하시고 날마다 좋은 일과 기쁜 소식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0: 아멘.
4: 감사합니다.
0: 네. 네, 우리 이명자 집사님 오늘 방송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5: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맞습니다.
0: 지사장님은 어떠셨어요?
2: 네, 마지막 인사하면 되는 건가요?
0: 오늘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2: 지사님께서 이게 타이어 전문점 하기 전에 트럭 기사를 먼저 하셨었어요. 오랫동안. 그러면서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금호타이어라는 것을 이제 사업장을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 사고도 당하셨고 또 그 암투병도 하시는 가정 가운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메었더니 하나님께 복을 주신 것 같아요.
0: 네.
2: 그래서 오늘 제가 또 기억나는 게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이제 역전하리라는 그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그 가사를 빗대서 제가 한번 좀 우리 방송 가족이 나누고 주시고 싶은데요. 그 제목, 그 가사,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4: 아멘.
2: 우리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시고요. 그 역전의 주인공이 바로 김정채 집사님이십니다.
0: 아멘. 네. 애청자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또 귀한 삼행시가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167님의 삼행시인데요. 김정채 집사님께서 운을 떼시고 이명자 집사님이 읽으십니다. 시작.
6: 타인들에게 예수님 마음 전하는 집사님.
4: 이
6: 사명을 순종했기에 어디에서나 예수님 마음을 흘러보내신 집사님 두 분 축복합니다.
2: 이야,
6: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 이야, 감사합니다.
0: 네, 1772님께서도요 문자 주셨는데요. 우리 지사장님이 오늘 떼시고 정현석 장로님이 읽으십니다. 1772님 삼행시입니다.
1: 타고난 믿음. 어려운 순간에 믿음을 지키신 두 분.
2: 이
1: 세상 누구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김정채, 이명자 집사님.

0: 예나 오늘이나 함께 하신 주님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1: 아멘.
2: 네. 여러분, 이 귀한 두 부부가 앞으로도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실 거지요?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더욱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의 뜰 안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가득 채워주신 우리 김정채 집사님, 이명자 집사님,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에 딱 하나만 들어가면요, 역전이 시작돼요.
1: 아멘.
0: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요. 혹시 고난 중에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꼭 그 주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재 집사님, 이명자 집사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사장님, 오늘 네. 인사해 주시죠.
1: 네. 지금 방송 가족들 중에서도 투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사업이 어려워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음성을 듣고 또 기도하면 또 김정채 집사님께 주셨던 그 복도 복이 우리 방송 가족에도 동일하게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멘. 여러분, 우리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자랑스러운 국광표 지사장님이셨습니다. 지사장님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이들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문자 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김정채 집사님의 책 고난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도전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 책 읽고 싶으신 분은 네, 샵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0: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하고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좀 봤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해오름 교회 김명란 권사님의 낭독입니다.
1: 베드로전서 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

하나님으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전남동부 지역 5운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읽다 마음을 읽다 함께 하셨습니다.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해주신 모든 교회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22장 22절에서 30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관계 질서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거룩한 질서가 세워지려면 첫째,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고 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혼인관계 외의 성관계는 죽어야 하는 죄라고 명백히 못바가 말씀하십니다. 다른 관계와는 다르게 어떤 이유나 설명, 예외도 없이 바로 돌로 쳐죽이라고 해요. 그러니 스스로 합리화하며 그 어떤 불륜의 이유를 만드는 것은 다 핑계일 뿐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중에 행한 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게 환경만 주어지면 누구든 이런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환경 앞에 장사가 없어요. 그러나 남의 아내와 간통한 자는 남녀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남녀 간의 거룩한 결합인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간음이라는 죄가 공동체를 얼마나 위협하는 악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23절부터 27절까지는 약혼한 처녀와의 성적 범죄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어떤 남자가 성읍 안에서 약혼한 처녀를 범간한 경우 여자가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면 그에 동조한 것으로 간주해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고 해요. 반면에 남자가 들에서 강간한 경우에는 여자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기에 범죄를 저지른 남자만 죽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상황을 정확히 감찰하십니다. 성읍 안처럼 죄를 거절하고 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죄와 타협하고 유혹에 넘어진 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으세요. 하지만 강압적인 고난이나 피할 수 없는 강간 같은 유혹의 들판에서 비명을 지르며 죄와 싸운 영혼

여러분은 철저히 보호하고 무죄하다 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공동체와 주변에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며 죄의 쾌락의 슬그머니 동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저도 시집살이가 힘들었을 때 환경만 주어졌다면 슬그머니 동조했을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소리쳐야 해요. 죄가 나타났다고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 비명은 거룩을 지키려는 절규입니다. 관통법도 없어진 지금 우리는 어떤 음란도 죄가 되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문화와 시대 흐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할지라도 신명기 말씀 앞에서 그 어떤 음란도 용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죄의 유혹이 올때 단호히 소리를 지릅니까? 아니면 은밀히 유혹을 즐기며 동조합니까? 세상 문화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내가 질러야 할 거룩한 비명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질서가 세워지려면 둘째,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28절에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두 사람이 발견되면 29절에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고 해요.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붙들고 동침하다가 붙잡힌 경우의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세하고 세밀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만큼 우리가 음란하다는 것이지요.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되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고 해요. 정욕에 이끌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행동에 대해 평생토록 책임지게 하십니다. 이로써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고 가정의 질서를 세우십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한 몸이 되었다면 결코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이죠. 가정은 사랑의 결합인 동시에 나의 구원을 위한 최고의 공동체입니다. 내 구원을 위해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주신 것이죠. 이것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30절에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고 합니다. 이는 가정 내의 근친상간을 금하고 가정의 거룩한 질서를 파괴하는 음란을 단호히 끊어내라는 말씀입니다. 가정 안에서 지켜야 할 질서와 경계를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 배우자 간의 경계가 무너지면 가정은 사탄의 놀이터가 되고 말아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여 즐기고 책임지지 않는 사랑을 부추깁니다. 서로 좋으면 그만이지. 한번 실수한 것 가지고 뭘 그래? 하며 책임 없는 쾌락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책임과 함께 갑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고 책임을 다해 거룩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내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의 기준에 맞춰 나를 절제하며 내가 행한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삶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 공동체 안에서 거룩의 울타리를 치고 경계를 지키는 것이 곧 구원을 위한 적용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내 행동과 선택에 책임을 지나요? 아니면 무책임하게 쾌락과 편의만을 줬나요? 가정과 삶의 영역에서 무너진 부분은 어디입니까? 이를 바로 세우고자 어떤 노력을 하나요? 남편의 외도와 극단적 선택 시도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를 깨닫고 도덕적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을 부르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하나님은 죄는 벌하시되 약자의 고통은 헤아리시며 공의로 판결해 주세요. 그러나 저는 스스로 도덕적이고 상식적이라 믿으며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도 자녀를 위한다며 13년간 침묵하고 그것을 희생과 인내라고 착각했지요. 그러다 교회에서 가정을 중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며 때가 되면 이혼하려던 생각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남편의 질서에서 벗어나려 한 제약을 제하시려고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건을 허락하셨어요. 주님은 설명할 수 없는 그분의 섭리로 남편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제야 저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결혼하고 이혼하려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회개했지요.
남편의 외도는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단정 짓고 교만하게

0: 살다가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인정하게 되니 세상의 시선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졌어요. 저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 깊은 슬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번듯한 남편과 아들을 보며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인다라고 말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그때가 오히려 감춰진 수치로 가득하던 때임을 인정해요. 아직도 하나님께 묻는 것이 익숙하지 않지만 힘들 때마다 부를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넉넉해요. 저의 도덕적인 판단을 내려놓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적용은 내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남편을 몰아세운 일이 생각나면 바로 사과하겠습니다. 남편 때문에 자존심 상할 때 구시렁대지 않고 어떤 말을 할지 분별하도록 하나님께 묻겠습니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는 음란의 악을 제하라고 명하십니다. 죄의 유혹이 올때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거룩한 비명을 지르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죄를 제하고 거룩함과 책임 있는 삶으로 주의 백성된 자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죄의 유혹이 올때 소리를 질러 피하지 않고 세상 문화에 동조하여 가정을 무너뜨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저희입니다. 은밀하게 정욕을 즐기고 책임지지 않으려 한 저희의 완악함과 음란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러내고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음란의 죄와 악을 제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 가치관이 아무리 성적 순결과 질서를 조롱할지라도 오직 말씀을 기준 삼아 거룩함을 지키는 주의 백성이 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를 숨기지 않고 말씀 앞에 나와 회개하는 심령마다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성숙함을 허락해 주시고 무너진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되어 다시금 굳건히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입니다.
1: 저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상식처럼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인지 몰라요. 은행에 가도 학교에 가도 관공서에 가도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아요. 근데 이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은 자기가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눈의 시각을 잃으면 물체가 있어도 못 보는 것처럼 우리가 청각을 잃으면 소리가 있어도 못 듣는 것과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보여주면 내가 믿지 그래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돼요.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믿어져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그것이에요. 착하게 살라 바르게 살라가 아니고 죄사함의 축복의 비밀이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나면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답답해하시는 분들 혹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경험을 못한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내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전혀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거라 하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고 그 죄사함의 십자가 복음을 꼭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이었습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늘 시간은 여수 해오름 교회 임지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의 의 할 때 의는 산상수훈 얘기하면서 자주 얘기하는 얘기예요. 의,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 그러거든요. 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선하고 옳고 의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와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예수 판박이, 예수 똑 닮은 그 세상 속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실천적 삶을 디카이오시네 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옳다고 여겨지는 거 있잖아요. 내가 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뻐 할 수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의예요. 내가 이 길을 가면 하나님이 불편함 없이 평안하게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 같은 그 길이 바로 곧 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뭔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뭔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싶은데 내 마음이 안 편해 그러면 하나님도 불편하신 거예요. 그것은 의가 아니에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것은 나도 기쁘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옳은 일, 옳은 길, 옳은 말 그게 의가 되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좋은 것을 주세요 이걸 구하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린애 땡깡을 부리듯이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경기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무엇을 받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라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제테이테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지금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에 예배를 드릴 딱 한 번 구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일상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그때그때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힘으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내 경험으로 다 되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이제테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일상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구하고 구하고 또 구하라는 거예요. 사업장에서 일도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 그 말이에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말입니다. 재정을 집행할 때 그 말입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 하나님의 통치 우리 모임 가운데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바실레이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만남이 있는지 이거 말입니다. 이걸 주님께 묻고 묻는 것이 구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식구들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달달달 외우잖아요. 마음에 새기고 살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 한구석에 그 말입니다. 거꾸로 된 방정식 있잖아요. 이걸 한번 뒤집어서 믿고 싶어 하는 욕망이 생겨요. 제가 거꾸로 방정식대로 읽어드리고 이렇게 들어보세요. 주님,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얼마나 구미가 땡깁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 그것이 돈이 됐든 성공이 됐든 명예가 됐든 건강과 생명과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1순위에 두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어요. 순위를 바꿔보는 거예요. 순번을 바꿔보는 거예요. 이러고 싶은 생각이 우리 안에 꿈틀거린다니까요. 나의 모든 것을 먼저 더해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언제? 나중에. 이렇게 흥정하고 싶은, 거래하고 싶은 욕망이 마음 한구석에 늘 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선 내 것부터. 하나님의 것은 나중에. 내 것이 먼저고 하나님의 것은 덤으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처럼. 자식들 다 키우고 나면 예수님 믿겠다고. 주님을 믿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자식들 다 키운다는 것이 먼저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나중으로 밀린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내 문제가 먼저예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나중이에요. 먼저 돈 주세요. 먼저 건강 주세요. 먼저 자식들 성공시켜 주세요. 먼저 그러면서 하나님과 거래하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먼저 더해 주시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집요하고도 강력한 유혹입니다. 이런 유혹 앞에 우리가 쩔쩔 맬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 다 그래요. 눈앞에 놓인 문제, 자녀, 건강, 재물, 사업 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을 것 같은 걱정, 근심, 염려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순서를 뒤집고 싶은 거예요.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나의 모든 것이 더해지도록 나를 돕는 조력자 정도로, 도우미 정도로 그렇게 믿어보려고 하는 신앙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처음이 아니라 다음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더해지고 채워지고 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해오신 바에 의하면, 이 나이에 비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더해지고 채워지고 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 결코 다 채워지지 않고 채울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 나이에 알고들 계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없고 다 채울 수 없고 챙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내 앞에 떡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오면서 경험한 경험치이지 않습니까? 나중으로 미룬 신앙생활은요, 영원히 나중에 자리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나중으로 미뤄놨어요. 그러면 그 신앙은 항상 나중에 있어요. 기도 나중에 하지 뭐. 찬양 나중에 하지. 예배드리는 거 나중에 해도 돼. 말씀 듣는 거 나중에 해도 돼. 사랑하고 헌신하는 거 그건 나중에 해도 돼. 미뤄두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나중에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먼저 기도하십시오. 먼저 찬양하십시오. 먼저 예배드리십시오. 먼저 말씀을 들으십시오. 먼저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먼저와 나중 사이에 서서 고민스러운 일들이 많을 거예요. 먼저와 나중 앞에 서가지고 망설일 때가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까, 나의 나라를 먼저 구할까, 뭐가 먼저일까, 뭐가 나중일까 헷갈릴 때, 하나님의 의가 먼저냐 나의 삶이 먼저냐를 놓고 뭐가 나중인지를 놓고 헷갈리시고 망설여질 때 그 말입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고민입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놓인 삶의 문제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주춤거리고 망설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신앙의 우선순위 싸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결정적인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는가 고민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와 나중 사이에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걸 늘 묵상하고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완벽하게 구현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직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 십자가의 결단을 누가? 예수님이 먼저 내리셨어요.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제가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먼저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 졌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는 나중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실 때 하나님은 나중과 먼저 가지고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먼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딛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저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 믿을까 말까 망설이고 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향하여 거침없는 발걸음을 내딛으시고 먼저 십자가를 졌습니다. 먼저 죽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어요. 십자가는 자격 없는 죄인을 향해 당신의 전부를 쏟아부으신 조건 없는 사랑이고 선언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죄사함의 길을 가장 먼저 여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의 길을 여셨어요. 천국 가는 길을 열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만 말로만 하신 게 아니고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거심으로, 그 말입니다,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걸고 살을 바르듯이,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짜내듯이 당신의 모든 피를 다 쏟으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피값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믿업지 않을 때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 역사적인 장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세워놓으셨어요. 사랑의 증표로 그 언덕 위에 고정해 놓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너는 이미 내 것이야 라고 하는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명령은 우리를 압박하는 무조건적인 어떤 율법 같은 명령이 아니에요. 당신 목숨을 나를 위해 먼저 내어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다른 깨달은 자의 그 자연스러운 어떤 반응이라 할까? 특권이라고 할까?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기꺼이 그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실 때 어쩔 수 없이 보낸 게 아니라 기꺼이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게 바로 주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시고 나중과 먼저 사이에서 고민이 될 때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먼저 드려야 할지 고민하기 전에 나를 위해 예수님이 먼저 하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신앙입니다. 추석 명절이 오랜만에 온 가족들이 만날 때 그 만남 자체가 반갑죠. 반갑기도 하지만 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눈치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눈치 싸움도 하는 거죠. 누가 먼저 설거지하러 고무장갑을 낄 것인가를 놓고 묘한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누가 먼저 전을 붙이고 TV 리모컨을 손에 줄 것인가를 놓고 취업이나 결혼 잔소리 직격탄을 누가 먼저 맞을 것인가에 대한 이 고약한 심술들이 우리의 마음 밑변에 있어요. 이러한 눈치 싸움과 감정 싸움의 시작점이 추석 명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먼저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육회, 통쾌, 상쾌하게 먼저 고무장갑을 끼는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대접받느냐 보다도 내가 먼저 섬기느냐 여기에 방점을 두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냥 먼저 설거지하시듯이 당신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설거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설거지는 우리가 먼저, 다시 말해 설거지는 요즘은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옛날 설거지는 할머니가 하든지 엄마가 하든지 딸이 하든지 며느리가 하든지, 근데 지금 설거지는 아빠도 할 수 있고 남편도 할 수 있고 아들도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먼저 고무장갑을 끼면 하나님의 복이 인생 사이사이에 낄 줄로 믿습니다. 어느 이유이지만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먼저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눈치 게임의 승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섬기는 자의 승자가 되는 성도들 되시고 그러면 얼어붙은 쇠한 공기 분위기도 녹아내리고 서운했던 마음들이 다 풀리는 거거든요. 추석 명절에 스마트폰 먼저 만지지 마시고 부모님의 손 따뜻하게 먼저 만져드리는 것 말입니다. 추석 명절에 스마트폰 보는 것보다도 가족들 눈빛, 가족들 얼굴, 부모님 얼굴 면대면 하는 것 말입니다. 추석 명절에 귀에다가 이어폰 꽂지 말고 가족들의 목소리를 라이브로 듣는 것 말입니다. 스마트폰은 가족을 잇는 도구로 지혜롭게 써야지 대화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지 않도록 선용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2026년판 가족사진 촬영하는 것, 기념사진 찍는 것 말입니다. 다른 건 잘 찍는데 왜 가족들끼리 한 자리에 모여서 기념사진에 대해서 그렇게 뜸한지 그 말이에요. 스마트폰 사용을 나부터 먼저 최소화하는 거죠. 아니, 아예 나부터 먼저 꺼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승용차 안에다 가둬놓든지. 추석 명절에 먼저 섬김이가 되시고 먼저 스마트폰 끄는 자가 되셔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 가족들이 누리시고 받는 그런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호와의 식구들이여, 요셉을 봐보세요. 요셉을 떠올리면 흔히 우리가 감동적이잖아요. 역전의 성공 신화를 쓴 인물 말입니다. 그냥 형들의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런 역전이 어디가 있어요? 부귀 영화를 누리는 모습 보면 참으로 화려하거든요. 하지만 요셉의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면 요셉이 내가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인생의 목적을 삼은, 목표를 삼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노예생활 종살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생각한 적이 없어요. 성추행범으로 억울하게 감옥 안에 갇힌 옥살이를 하게 됐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감옥에서 빠져나와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걸 먼저 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종살이 할 때나 옥살이 할 때나 요셉이 가장 먼저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랬어요. 옥살이 중에도 종살이 중에도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더하시는 게 있었어요. 뭘? 인자를. 인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이걸 더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했잖아요. 이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자리는 요셉이 쟁취한 자리가 아닙니다. 쟁취하려고도 안 했고 그냥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왜? 노예생활 중에도 종살이나 옥살이 중에도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덤으로 애굽 땅 총리가 되게 하셔서 7년 기근으로 인하여 세상이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허덕이고 있을 때에 세상을 구하는 자가 되었고 가족들을 구원하는 자가 됐어요. 거룩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았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 말입니다. 한반도 땅에, 이 조선 땐 복음이 들어올 때가 구한말 또 일제 강점기 때였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농경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초대교회는 모든 목사님들의 예배를 인도할 때 워딩이 그랬어요. 모든 교회들이 다 오전 11시 예배를 드렸거든. 이 시간 주일 대예배를 드리겠다고. 대예배라는 말을 썼거든요. 여기 아마 50대 이상 되신 교인들은 다 들어본 얘기예요. 익숙한 워딩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게 대예배라고 하는 말이 어떤 사이즈로 얘기한다든지 교인 수로 얘기한다면 물리적인 계산으로 한다면 맞죠. 그러면 1부 예배는 소예배겠네요. 2부 예배는 중예배고 3부 예배는 대예배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왜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대예배라고 했느냐 그 말이에요. 사이즈 때문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모이는 수 때문에 말한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농경사였잖아요. 해가 가장 높이 뜰 때가 언제냐면 정오 12시입니다. 그 정오 12시 앞뒤 좌우 앞뒤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가 논에 자라고 있는 벼, 밭에서 크고 있는 모든 식물들, 동물들이 가장 왕성하게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벼는 아라리, 알이 꽉 차고 밭에 있는 무, 배추, 고추는 아주 튼실하게 자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조량, 가장 좋은 양질의 빛을 비추는 시간대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이 시간대이거든요. 이때 논에 나가서 물도 대주고 피도 뽑아주고 논두렁도 베주고 밭에 가서 무, 배추도 한 번씩 이렇게 손질해주고 고추도 따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에요. 저도 농부의 자식이거든요. 제가 농촌 목회 10년을 해봤거든요. 모든 교인들이 다 그랬어요. 삽자루, 꽹잇자루를 어깨에 들쳐매고 논두렁과 밭두렁을 타기만 하면 벼들이 춤을 춘다고. 그게 농심이었어요. 벼들이 춤을 춘다는 거야. 주인이 삽자루만 어깨에 들쳐매고 논두렁만 타도 벼들이 춤을 추고 밭에 있는 무배추들이, 고구마들이 환영하고 반기는 그런 표현들을 그분들이 하셨거든요. 맞다고 봤어요. 그럼 우리 선배들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농사의 가장 중요한 시간대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때 들에 나가서 논에 가서 밭에 가서 일할 수도 있잖아요. 농작물 보살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가장 중요한 시간, 그 중요한

0: 11시간 11시에 하나님께 드리자. 이 시간을 그 시간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 시간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을 듣자. 가장 먼저. 실은 농부의 편리와 편의대로 한다면 오전 9시를 주일 오전 예배로 드려도 성경적으로 벗어난 얘기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어긋난 게 아니에요. 오전 9시에 드리든 8시에 드리든 10시에 드리든 아니면 오후에 3시에 드리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말이요. 가장 먼저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을 논에 있는 벼보다도 밭에 있는 어떤 곡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이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예수를 믿어도 쪼잔하게 안 믿었어요. 대인배처럼 믿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대예배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이 뿌려놓은 신앙, 그분들이 세워놓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21세기 이 헤오름의 교인이 되어서 목사로, 장로로, 안수입사, 권사로, 집사로, 헤오름의 식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쪼잔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대인배처럼 스케일 크게. 우리가 믿는 예수는 대예수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대신앙이 되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주일날만큼은 논의 표보다도 밭의 어떤 곡식보다도 여러분들의 사업장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리이다. 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것 말입니다. 3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래요. 내일의 염려를 오늘로 미리 당겨서 하지 말래. 왜요?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이라고 선물로 주어진 오늘 이 시간이에요. 내일은 하나님께서 준비해놓고 너를 기다릴 테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너에게 주어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 그럼 이 모든 것을 도와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오늘의 은혜를 가지고 내일의 염려를 덮지 마세요. 그거 어리석은 신앙이야. 내일의 염려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 가지고 덮어 빼. 그게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그 여러분들을 기다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가지고 누리세요. 재밌게 사세요. 멋스럽게 예수 믿으세요. 쪼잔하게 예수 믿지 말고 대인배처럼 크게 확실하게 그렇게 믿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여수 헤오름 교회 임지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5-5393 여수헤오름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호남 권역의 극동방송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은 전북 극동방송에서 함께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전주 힌돌교회 정예원 사모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게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전기불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시골에 사는 노인이 서울에 사는 아들의 집에 갔다가 밤에 켜는 전기불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전기불은 그 밝기가 대낮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시골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 부탁하여 전구, 속회, 전선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노인은 전선을 마당에 쳐있는 빨랫줄에다 연결하고 저녁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0: 나오지 않는다면 빨랫줄에 연결한 전선과도 같습니다. 지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뜻 안에서 간구해 보세요. 주님과 연결되어 밝은 빛에 임하고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 소망의 기도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익산샘물교회 이준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북, 광주, 목포, 전남, 동부, 내기, 호남권역 극동방송이 함께 기도하는데요. 목사님 오늘도 소망의 기도를 찾은 소망 가족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열매 맺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0: 아멘,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부 극동방송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110, 우물정 9110번으로 수신번호에 적으시고 기도 제목을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63-854-9111, 063-854-9112번으로 나누실 수 있습니다. 이름이나 번호가 공개되는 것이 힘드시면 익명이라고 써주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합니다. 찬양을 듣는 동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리겠습니다.

0: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며 함께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110번으로 기도 제목을 문자로 써서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4062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파 선교사 김민수 청년입니다. 21일 월요일 군에 입대합니다. 논산훈련소로 가는데 훈련 잘 받고 자대 배치도 좋은 곳으로 믿음 좋은 선임 후임을 만나서 제 신앙에 도움이 되는 분들을 만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 예. 김수민 청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군이 된다는 건 최고의 영광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 같이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전파 선교사님 김민수 청년이 21일 월요일에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형제에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인도하심이 계속 진행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특별히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병사로 복무하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군대 생활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그리고 선임과 후임을 만나되 믿음에 도움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분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옵나이다.
0: 아멘.
1: 그래서 이 군대 생활이 더 좋은 믿음의 도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큰 용사 여호수아와 같은 놀라운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의 기도소리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마쳐질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좋은 병사 김민수 청년이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의 축복대로 좋은 믿음의 사람들 만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으며 응원합니다.
1: 아멘.
0: 목포 극동방송 이성주 부장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목포 극동방송 완도

0: 블레싱 콘서트가 9월 22일 저녁 7시 완도 성광교회에서 열립니다. 완도군 인구는 4만 4천 명이고 교회는 135개가 있습니다. 완도군의 섬에 속한 교회가 60여 곳 있습니다. 완도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참석하는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 주님의 손을 경험하는 큰 은혜, 큰 감동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완도 지역 교회 되게 하시고 완도가 주님의 거룩한 도성이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네. 아멘. 예.
1: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주 부장님. 큰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이미 그곳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성경 말씀 한 절 선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0: 아멘. 아멘. 아멘.
1: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포 극동방송의 이성주 부장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9월 20일 완도 성광교회에서 목포 극동방송 완도 블레싱 콘서트가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섬 속에 교회들이 많이 있고 또 열악한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고 찾아주시고 저들과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오늘 이 블레싱 콘서트를 통하여서 완도 지역에 주의 전파가 전달되어지게 될 때에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0: 아멘.
1: 그리고 곧 이때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9월 20일 날이 정말 완도 믿음이 더 충만한 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불신자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0: 아멘.
1: 준비하는 목포 극동방송 모든 직원들 위해 특별히 지사장님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이성주 부장님의 완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간절히 느껴지고요. 이 완도 블레싱 콘서트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 거룩한 주님의 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0621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소망의 기도에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동생이 4차 항암 후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소화와 배변이 잘 안 되고 영양분이 잘 흡수되지 않아서 살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단백질 수치가 낮아지면 항암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단백질 수치가 계속 잘 유지되도록 모든 치료 과정 잘 마치고 건강 되찾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 예. 네. 4차 항암을 동생이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1: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0: 아멘,
1: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0621님 하나님 앞에 눈물의 호소를 올려드리옵나이다.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이 4차 항암 후에 몸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소화와 배변이 잘 안 되어지고 영양분이 잘 흡수가 되지 않아서 살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단백질의 수치도 하나님께서 이제 적정한 선으로 올려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0: 아멘.
1: 남아있는 암세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파를 타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치료의 광선을 통하여 사랑하는 귀한 동생은 깨끗해질지어다.
0: 아멘.
1: 예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0: 아멘.
1: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신진 대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0: 아멘.
1: 놀라운
0: 아멘.
1: 기적의 역사가 이 동생과 함께 임할지어다. 여호와 라파 치료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동생을 생명의 싸개로 지금 싸주시옵소서.
0: 아멘.
1: 생명의 싸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더 이상 악한 암덩어리들 암세포들은 예수

0: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이 시간 추방당할지어다.
1: 아멘.
0: 지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새로운 생명의 피가 솟아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아멘.
0: 주님의 보혈로 감싸시고 씻어주셔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아멘. 양털보다 더 희게 새로워지는 역사가 사랑하는 동샘과 함께하여 주셔서
1: 아멘, 아멘.
0: 속한 시일 내에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1: 아멘.
0: 주님 의사 중에 의사이신 주님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아멘. 목사님의 능력의 기도와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료의 강선이 바라여지고 깨끗이 완치되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41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심은영 48세 주 4일 협성대학교에서 청소 알바하고 주말 이틀은 마트에서 알바하는데 오늘부터 마트 일해서 주 3일 마트 일을 추가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 예. 네. 너무 애쓰십니다.
1: 진짜 애쓰시네요. 우리
0: 귀한 자매님 주님이 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0: 성경 말씀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은영 자매님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선한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기도하고
1: 아멘.
0: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육신적으로 고통이 있고 또 체력에 부담이 되어지는 수고의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자매님에게 영혼이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아멘.
0: 영혼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하여 사랑하는 귀한 여정이 범사가 잘 될 줄로
1: 아멘,
0: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0: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체력이 오히려 주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서 더 강건해지고 체력이 남아돌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의 능력도 받아서 하나님 응답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정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목사님의 축복의 기도대로 우리 심은영님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은 전북 극동방송에서 함께합니다. 오늘은 익산 샘물교회 이순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110번으로 남겨주십시오. 익명으로 기도 제목을 보내기 원하시는 분들은 익명이라고 남겨주시면 기도 제목만 소개해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75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몸에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부모님 두 분 다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의 모든 삶에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의 사업장 속히 매매되게 하시고 결혼할 수 있는 마음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돕는 배필, 돕는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멘.
1: 네, 아멘.
0: 하나님께서 놀랍게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시고 또 모든 것 다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결혼의 문도 열어주실 줄로 믿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역대기하 7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

0: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1: 아멘, 아멘.
0: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가정을 눈을 들고 바라보시고 또 긍휼히 여기셔서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2755번님, 멀리 목포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며 아버지 앞에 아뢰고 있사옵나이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부모님들의 연약함을 주님이 들어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시옵소서.
1: 아멘.
0: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건강한 체력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1: 아멘.
0: 믿습니다.
1: 아멘.
0: 사랑하는 귀한 자매님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사업이 회복될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1: 아멘.
0: 사랑하는 사업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며 기도하노니 회복될지어다.
1: 아멘.
0: 이 사업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쫓겨 도망 나갈지어다.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작지만 천을 이루어 영광을 올려드리고 약하지만 강국을 이루어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의 따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특별히 하나님 동역자를 만나기를 배필을 만나기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옵시고 순적하게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혼사의 분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영광 중에 열어 주시옵시사
1: 아멘.
0: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믿음의 명품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1: 아멘. 아멘.
0: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하나님이 눈을 들고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셔 부모님을 강건케 하시고 또 믿음의 좋은 돕는 배필과 돕는 동역자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870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오전 조카가 광명에서 기아 2차 면접을 봅니다. 기차로 새벽에 올라갔는데 준비한 대로 면접관 질문에 떨지 않고 대답을 잘하고 합격할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이 현장에 임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
1: 네. 얼마나 떨릴까요?
0: 네, 얼마나 떨려요. 지금 네. 참 중요한 순간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아멘.
0: 주님을 찾는 아멘. 귀한 사랑하는 조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 사랑하는 조카가 광명에서 이제 2차 면접시험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부터 준비하고 올라갔는데 면접하는 면접관의 질문 가운데 대답이 하나님 적당하고 가장 합당한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시옵시고 다니엘 귀한 믿음의 형제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열갑절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그의 말이 하나도 면접관 앞에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도움의 손으로 그 현장을 지금 감싸주시옵시사 2차 시험에서 넉넉하게 통과하고 입사하는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1: 아멘.
0: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귀한 조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우리 조카분 담대히 면접 보시고 또 면접관 마음에 쏙 드는 답변하셔서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636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큰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연구소 계약이 9월 22일까지여서 퇴사를 해야 합니다. 현재 큰아들은

0: 믿음이 없지만 부모의 믿음이 큰 아들 마음으로 흘러들어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영원 구원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퇴사 이후에도 이직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믿음의 동역자, 배우자도 만나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느끼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아들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 네. 예. 연구소 계약이 이제 마무리가 될 날짜가 되었어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스가랴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0: 아멘.
1: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큰아들이 다니고 있는 연구소 계약이 이제 마무리 날짜가 다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퇴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아들이 아직은 믿음이 없지만 이 아들이 이번 계기를 통하여 믿는 마음으로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큰아들의 마음 가운데에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축복의 열매가 근본에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1: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산아, 큰 장애물아, 내가 무엇이냐? 사랑하는 아들 앞에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은총, 은총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1: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해서 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사옵고 역사를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아멘. 어머님의 축복의 기도가 아드님께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110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시경식 담임 목사님께서 전립선 암으로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십니다. 저희 교회는 부목사님도 안 계셔서 투병 중에도 입퇴원을 반복하시며 예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든 중에 계시지만 어서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모여 목사님의 염려도 건강도 빠르게 되찾을 줄 믿습니다.
1: 아, 네. 예. 목사님께서 너무 안타깝게 투병 가운데 계신데요.
0: 네.
1: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1: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 3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0: 아멘.
1: 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께서 암으로 수술 후 이렇게 회복 중에 계시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리하여 건강에 큰 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이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목사님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0: 아멘.
1: 주옵소서.
0: 아멘.
1: 그리하여 오직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오직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제단으로 하나님의 영광 중에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는 모두가 다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사랑하는 목사님, 전립선 암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건강을
0: 아멘.
1: 회복할지어다. 흰눈 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새로워진 건강으로 강단에

0: 서시고 신방하시고 목양 일념하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목사님을 향한 많은 기도가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목사님 모든 기도 감사합니다.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기도 제목 올려주신 분들을 위해 축복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0: 네, 성경을 한 줄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이번 명절에 온 가족들이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하늘의 상을 받고 이 땅의 기름짐으로도 충만한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소망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익산 샘물교회 이중관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여러분과 함께한 전주 힌돌교회 정예원 사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살피시며 평안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신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10월 4일 주일 저녁 7시부터 10월 7일 수요일 오전까지 다시 어게인이란 주제로 가을 특별 성회를 개최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번 집회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 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울산에 사시는 구인경 집사님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특별한 기억을 갖고 계십니다. 몇 년 전 극동방송의 전도 이벤트에 참여해서 전화특공대가 되어 전화로 복음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하셨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1: 늘 전도에 대한 부담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며칠 고민하다가 이제 전화로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영접해 주셔서, 진짜 어떤 분은 따님들이 다 믿으시는데 엄마가 안 믿으셔서 따님들이 다 기도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하기만 했는데 그냥 믿으시겠어요 하니까 모든 말에 네, 네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전도 대상자분들보다 사실은 제가 너무 기뻐서 진짜 막 뛰쳐나가서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만큼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0: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전도.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집사님은 이제 전도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1: 왜 저희가 자녀들한테도 맛있는 거 있으면 먹어봐 하잖아요. 먹어봐, 맛봐, 그러면 진짜 맛있는 줄 알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에 동참해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거 너가 동참해서 함께 기쁨을 느껴봐, 이런 경험을 했어요.
0: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일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구인경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이 좋다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했거든요.

0: 그냥 솔직히 똥망성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똥망성을 딱 틀으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1: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 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 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 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크고 온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 동부 지역 성시아를 위한 정오의 기도. 오늘은 순천 명성교회 임신웅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이 삶의 무거운 짐을 진 채 외로움과 상처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기보다는 포기할 수 없어서 버텨야만 하는 어려운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소서. 마음이 열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께 위로받아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부활과 천국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모든 지역의 교회들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복음의 증인들이 가득하게 하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2026년 9월 18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의 뉴스입니다. 주요 교단들이 올해 정기총회에서 정광훈 목사에 대해 이단성 인정과 교류 금지를 결의한 가운데 이단 전문가와 일선 목회자들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시연 PD가 전합니다.
3: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정광훈 목사가 계시론과 성령론, 구원론 등에서 심각한 이단적 발언을 지속해왔다며 이단성 판단을 내렸습니다.

내렸고 예장 합신 이대위 역시 자기 우상화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참여 및 교류 금지를 결의했습니다. 교계 전문가와 일선 목회자들은 이번 결의에 대해 진작했어야 할 공식 판단이라며 성도들에게 정확한 진리를 알릴 수 있게 됐다고 환영하는 한편 그동안 정치적 이유로 이단성 시비를 간과해온 한국교회 차원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0: 기독교 대한선결교회가 어제 서울 영등포구 신길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단 창립 120주년 기념사업과 미래쇄신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는 다음 달 4일부터 목사, 장로 부부 기도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한 달간 전국 지역별 영적각성 연합집회를 열고 120개 이상 교회의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3년 과정의 교회 학교, 디지털 교재 개발과 다음 세대 육성을 위한 선결 사관학교 출범, 신학 필수 교과서 발간 및 교단 헌법 전면 개정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용 기성총회장은 복음의 정체성은 수호하되 시대를 담는 법과 제도의 틀을 개혁해 경쟁력 있는 교단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개혁주의 네트워크가 어제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에서 2026 세계 개혁주의 교단 및 아시아 교회 지도자 대회를 열고 세계 25개 개혁주의 교단 간 국제 연대를 시작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을 비롯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일본, 네팔, 태국 등에서 25개 교단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 서울 개혁주의 네트워크는 시대적 의제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안인섭 총신대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서울이 아시아와 세계 교회에 허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고 설교를 맡은 오정호 새로남교회 목사는 거룩한 연대로 복음 전파에 나설 것을 권면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어제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인공임신 중지 약물 단계적 도입 방침에 대해 생명보호의 법체계를 외면한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낙태 약물이 태아의 생명을 종결시킬 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에도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단순한 선택과 편의의 문제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의 낙태 관련 법적 제도적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향해 낙태약물 도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태아는 물건이 아니며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존재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타로나 점술 등 이른바 대한영성이 대중문화로 확산되는 가운데 영국 복음주의연맹이 소책자를 내고 영적 호기심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영국 복음주의연맹은 어제 소책자 영적 호기심을 발간하고 세속주의의 한계와 개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현대인들의 질문이 신의 존재 유무에서 어떠한 신을 믿어야 하는가의 문제로 이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복음주의연맹은 대한 영성 행위에 대해 영적 영역에는 중립이 없다고 경계하면서도 이들을 적대시하지 말고 외로움을 이해하는 따뜻한 관계 형성과 안전한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레이첼 에퍼 선교 책임자는 영적인 대화에 마음이 열린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전할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리서치 조사 결과 국내에서도 18세부터 49세 사이 개신교 신자 중 약 30%가 점이나 사주, 운세를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해 젊은 세대를 향한 대안 영성의 침투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전남 동부권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여수 등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24도, 순천과 광양은 2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여수와 거문도, 초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남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조업이나 항해하는 선박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이진아였습니다. FEBC.
2: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아니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함을 뜻하기에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년일 수 있네. 세월은 피부의 주름을 늘리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하지.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 기쁨과 용기의 영감을 받는 한 언제까지나 청춘일 수 있네. 사무엘 울만이 쓴 청춘이라는 시의 일부분을 소개해드렸어요. 이 시는 맥아더 장군이 늘 가지고 다니며 보던 시라고 하는데요. 맥아더 장군의 사무실에 들은 한 종군 기자가 우연히 이 시를 보게 되었고 감명을 받은 그 기자에 의해서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시가 소개돼서 명작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고 합니다. 모세와 갈렙이 노년에도 비전을 꿈꾸고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가슴에 품었던 청년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향한 열정을 간직하는 진정한 청년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라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립니다. 사실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말은 사울이 먼저 자기 신하들에게 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자기의 거짓말을 지지하는 자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자기 입으로 거짓말을 내뱉고 자기의 거짓말을 지지하는 자들을 좋아하며 결국 그들의 거짓말에 따라 움직입니다. 물론 그것은 모두 사탄의 간계로 인한 일입니다. 사탄이 죄악된 마음을 품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때 또는 우리 영혼이 죄악에 빠질 때 어떤 사실에 거짓을 덧붙여 말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자를 좋아합니다. 또한 그들이 덧붙인 거짓말을 좋게 여기면서 그들과 함께 행하기도 합니다. 이는 자신의 거짓말을 제3자를 통해 객관적인 목소리로 듣고 그것을 옳게 여기며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말과 관련해서 우리 일상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는 커다란 함정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렸습니다.

날개뿐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매일 실천해 간다면 우리 모두는 진정한 청춘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수,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 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 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성교육을 함에 있어서 양육자가 언어로 전달하는 내용뿐 아니라 양육자의 삶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죠. 단번에 자녀들의 성경적 성가치관을 망치는 양육자의 잘못된 행동 5단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로 부부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싸우는 와중에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까지 한데 묶어서 헐뜯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부싸움이 끝난 뒤에는 아이들을 붙잡고 배우자를 몰래 헐뜯으며 부모 자식 사이를 이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부싸움 이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각자 TV를 보는 등 일상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부싸움을 마치고 나서 보란듯이 냉전을 유지하며 빵을 쓰는 행동인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양육자가 자녀들의 성경적인 성교육을 스스로 망치는 행동입니다. 성경적 성교육은 양육자의 언어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건강하세요. 김정한 목사입니다.
0: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이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진심으로 좋아해서 하십니까?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와 아내는 먼지도 싫어하고 이 고생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라하고 냄새나는 이런 오두막집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에 지금 이 일을 할 뿐입니다. 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순종의 길을 가고 또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뭐 예수 믿는다고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때는 하나님한테 한번 맞아야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0: 네.
1: 첫 번째 하나님이 가라고 그럴 때 순종하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매 맞고 가는 것보다는 매 안 맞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해서 어디로 가라 이러한 사명을 받았으면은 그저 뒤돌아다보지 말고, 뭐냐, 롯의 아내는 뒤를 자꾸 돌아다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했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는 순종하면 그게 축복의 길이에요.
0: 예.
1: 우리 청취자들도 헌금해라, 새벽기도 나가라, 전도해라 하면 무조건 순종하면 돼요.
0: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베이스 함석헌 교수님과 김희진 사모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붙들고 문화예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계시는 베이스 함석헌 교수님과 아내 김희진 집사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동굴 보이스 주인공이시죠. 베이스 함석헌 교수님, 그리고 사모님이신 김희진 집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네, 극동방송으로 다시 태어난 성악가 베이스 함석헌이고요.
3: 네, 저는 함석헌의 아내 김희진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4: 근데 두 분이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오셔서 방송을 하는데 이제 이게 텔레비에도 나갈 거고 또 방송에도 나갈 텐데 이 전국에 나갈 텐데 두 사람 이렇게 부부가 와서 하는 건 굉장히 드물어요.
2: 네. 네.
4: 그런데 오늘 두 분이 나오셨는데 우선 제일 만나고 싶은 얘기에서 듣고 싶은 것은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어요?
2: 제가 유학 갔다 와서 목소리를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앞서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혼나고 나서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요. 어느 권사님이, 저희 교회 권사님이 믿음 좋은 남자를 찾는다고, 어떤 아가씨가. 그래서 그 아가씨가 지금 이 와이프가 됐습니다.
4: 아니, 그런데 그때 교회 나갔어요?
3: 네, 목사님.
4: 그런데 그때 직업이
3: 항공사 승무원이었습니다.
4: 항공사 네. 승무원. 그러니까 손님들 많이 만났겠네요.
3: 네, 맞습니다.
4: 예. 그중에 아유, 저런 사람 같은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3: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목사님. 마음에
4: 아니, 그런데 남자가. 네. 소개로 처음 만났을 때
3: 네.
4: 내가 봐도 처음에는 어우, 첫눈에 반해지는 않을 수가 같은데.
3: 맞습니다.
4: 근데 어떻게 해서 결혼까지 가게 됐어요?
3: 아, 제가 저희 남편이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저도 저희 교회에서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믿음이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4: 돈 잘 버는 남자.
3: 아, 그거는 필요 없는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
4: 믿음만 좋으면
3: 하나님이
4: 된다.
3: 저를 너무 잘 아시니까 저에게 딱 맞는 남자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남자를 만나면 정확하게 저 사람이다 알려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4: 근데 첫 번째 만났는데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3: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0: 그런데 어떻게 또 그게 만남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3: 아, 소개해 주셨던 권사님한테 제가 너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몇 번은 좀 만나고 이제 거절을
4: 아니,
3: 해야 되겠다.
4: 신세가 된다고 아무나 그냥 만나서 결혼할 수는 없잖아.
3: 근데 처음에 만났을 때 너무 저에게 성경적인 얘기 또 막 믿음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모는 호감형이 아니지만 대화를 나누면 너무 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더 만나서 제 고민도 얘기하고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고
4: 아니, 그럼
3: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4: 우리 미스 키.

0: 팀을 만났을 때
1: 네.
0: 첫눈에 들었어요?
1: 저는 홀딱 반했죠.
2: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1: 그래서 이렇게 삼성역 그 사람 엄청 많은 데서 와이프가 딱 서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아우라가 싹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여자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와이프하고 아, 꼭 결혼을 해야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와이프는 그러셨군요. 저를 처음에 딱 보고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입모양이 딱 세 글자였는데 짜증나 이거였는데
2: 에이 그거 아니, 아니었죠.
0: 내가 조영남 윤여정이를 두배를 했어요. 네. 미국서.
1: 네.
0: 근데 윤여정 씨가 늘 나한테 하는 얘기가 사실 조영남 씨 뭐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지.
1: 네.
0: 그런데도 그 목소리에 반했다고 그러더라고.
2: 와.
0: 그럼 김 집사님은 함석헌 교수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2: 저는 사실 이렇게 낮은 저음의 목소리를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목사님. 그러고
0: 아니, 왜?
2: 그냥 좀 이렇게 부드럽고 높은 톤이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목소리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0: 그래서 목소리는 별로
2: 네, 전혀 목소리
0: 대상이
2: 외모,
0: 결혼의 대상이
2: 뭐
0: 안 되고
2: 직업 이런 거 전혀 네, 제가 생각했던 그런 배우자 느낌은 아니었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저한테 신앙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0: 아니 이제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다?
2: 네.
0: 그러면 인꼬부부로 쭉 왔어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좀 불만도 생기고
2: 저는 또 모든 부부들이
0: 자기가
2: 다,
0: 원하는 네. 이런 방향으로
2: 네.
0: 100% 안 가는
2: 맞아요.
0: 것도 있고
2: 네 맞습니다.
0: 돈은 많이 벌어 온다, 안 벌어 온다. 그건 상관이 없고.
2: 네.
0: 그저 자기 사랑하고.
2: 네.
0: 듬직하고.
2: 네.
0: 예. 저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몇 달을 겨절을 한 거예요?
2: 저희가 사실 만나고 한 달 후쯤에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의 응답이 저희 남편이라는 거 알게 돼서.
0: 그 말씀은
2: 한 달 만에,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0: 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네. 아, 이 남자면 되겠다.
2: 네, 그래서
3: 마음에 확신이 오신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3: 많은 미혼 분들이
2: 네.
3: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맞나 이걸 굉장히 알고 싶어하는데 그 네.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나를 궁금해하시거든요.
2: 아, 네, 그 말씀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래서 남편이 나타났는데 제가 확 느낌이 한 달 후에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정녕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이 뒷부분에 있거든요.
0: 근데 내가 궁금한 게 그러면 저 그렇게 해서 교제하는 가운데에
2: 네.
0: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했고 이 사람이면 되겠다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김 집사님이 먼저 프로포즈를 했다며?
2: 네, 맞습니다.
0: 제가 우리 사람하고 똑같네. 어떻게 여자가 프로포즈를 먼저 하지?
3: 그 시절에. 아,
0: 굉장히 시집 못 갈까 봐 걱정을 했네.
2: 아니요, 제가 사실 저희 나이 차이가 7살 차이 나거든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20대 후반이었고 사실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크게 없었는데 하나님 믿고 배우자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정말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녀들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기르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저희 남편을 만나서 그렇게 다 할 수
0: 있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함 교수께서는 저 여자가 아내감이다. 내가 놓치질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했어요?
1: 네, 그게 처음에는 첫눈에 반해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요. 막상 살아보니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달라서 제가 좀 초반에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와이프가 성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모습에 모든 것들이 제가 부족함을 느끼고 또 와이프의 그 아내의 그 믿음 생활을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구나 늘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왔었습니다.
0: 이제 그러다가 결혼을 했다.
1: 네.
0: 내가 알기는 이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예민하거든.
2: 네, 맞습니다.
0: 그런 가운데에서 어떠한 갈등은 없었어요? 결혼하고?
2: 많이 있었습니다.
0: 많이?
2: 목사님. 네.
0: 어떤 면에서?
2: 우선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가 다 본인이 그 확고한 취향과 이런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0: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는 그런 거에 전혀 예민하지 않은 성격을 주셔서 그냥 남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도 저는 잠을 잘 잘 수가 있고 또 어떤 아니, 걸 빌리, 먹어도 상관이 없고
1: 빌리그램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집회를 다 끝마치고 마지막 집회 남겨놓고 호텔에서 나가고 이제 기도할 때 사모님이 왔다 갔다 가방을 싸고 있더라고. 근데 물어봤어요. 사모님, 목사님 가방을 사모님이 쌉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런데 은사를 못 받았대. 가방 싸는데 그 자기가 다 가방을 싸준다 그러더라고. 나는 내 가방 내가 싸야 마음에 풀리지. 집사람이 해면 괜히 이거 많이 넣고 이건 또 안 넣고 그러면 내가 여행하는데 불편하니까 내가 쌀 테니까 당신은 너 쉬라 그랬어. 빌그램 목사님은 마누라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마누라가 이 양반 필요한 걸 다 싸주시는 거예요. 그 양반은 어디 가서 석 달 부흥하고 와서 가방 나누면 또 이거 다 빨래하고 사모님이 다 또 그 다음 행선지에 싼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참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내가 대단한 아내라구나. 근데 음악하는 사람은 모든 게 다 예민하다. 식사도, 옷도, 자기 차림도 그걸 어떻게 견뎌냈어요?
0: 정말 감사하게 기도를 하면 이렇게 찬양하러 많이 다니잖아요. 저희 남편이. 제가 찬양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고 있고 또 목사님과 함께 집회 갈 때 또 목사님 설교에 제가 감동을 정말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아, 이 남편한테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좋은 아내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1: 내가 이제 사람들을 보는 예리한 눈이 있거든. 근데 처음 우리 교수님이 오셔서 음악 녹음하고 그럴 때 그럴 때 성격이 좀 날카로웠던 것 같아. 보기하고는 이렇게 보면 그냥 아무거나 순수하게 넘어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갈등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때 나는 김 집사님을 별로 만난 적이 없고 아직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어느 때 가서 보니까 두 사람이 많이 밝아졌더라.
0: 맞습니다.
1: 그러한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0: 어떤 특별한 한순간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목사님.
1: 이렇게 사는 동안에 이제 남편이 때. 어느 정도 바뀌니까
0: 맞습니다.
1: 자기도 바뀌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이 같은 교회도 댕기고 같은 공연도 댕기고 이럴 때 볼 것 같으면 뭐 그전보다 행복한 것 같아요.
2: 그리고 또 아까도 행복합니다. 말씀하셨지만 그 김상화 목사님을 만난 이후에 희진 집사님의 얼굴이 해처럼 밝아졌다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순간이셨을까요?
0: 네, 맞습니다. 저희 남편이 사실 사랑이 정말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는 일이 예민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조금 더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목사님 뵙고 목사님 집회에 같이 많이 다니고 찬양 사역을 주로 하다 보니까 성격이 정말 많이 변했고 그리고 제가 남편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도 들고
1: 너무 그러면 또 함 교수가 좀 교만해질 것 같은데 함부로 하세요. 아니 이제 내가 함 교수를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뭐 큰 집회가 아니고 몇 사람만 보이는데 노래하라고 그러면 와서 노래해요. 웬만한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안 해요. 반주자도 없고 어떤 때는 모이는 사람도 뭐 열댓 명밖에 안 되고 그런데 가서 노래하라고 그러는데 뭐 만 명이 모인 것처럼 힘을 다해서 노력으로 노래를 하더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것 같고 그 집회 분위기가 180도로 변한 거예요. 뭐 누구나 다 함석헌 교수 찬양을 들으면 저렇게 성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대학교 들어가서는 뭐 체육을 한다고 그랬다며?
3: 대학교 들어가서는요.
1: 그럼 자기가 이러한 음성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느낀 건 언제예요?

0: 제가 베이스로서 이렇게 많이 테너나 바리톤보다 좀 희귀하거든요. 그래서 좀 특별하게 노래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목사님하고 그 일본 공연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집회 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데 아멘 하는데, 제가 찬양을 하면서도 그 찬양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령체험을 제가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 집회하시고, 제가 찬양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성악가로 살면서, 앞으로 이 길을 가야겠다. 그리고 목사님 집회로 가면은 이런 성령체험이 있고, 그래서 그 체험들을 매번 느끼니까, 저는 목사님 만나서, 극동방송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또그 삶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이라는 거를 늘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1: 항상 음악회 하시면 콘서트 때그 무대를 굉장히 사로잡으시고 굉장히 재밌으시면서도 또 노래로도 감동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사춘기 때는 오히려 내성적인 성격이셨던 적도 있다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개발이 되신 건지.
0: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좀 이렇게 좀 되게 터프하고 안 내성적일 것 같은데, 아까 와이프가 얘기한 대로 음식도 좀 가려야 되고 뭐 잠자리도 가려야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 찬양을 하면서 이게 내가 쓰는 몸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는 것이다 라고 계속 느끼니까 제가 성격이 저절로 그렇게 쓰임을 받더라고요.
1: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0: 네.
1: 됐네요, 정말.
0: 그러니까 저의 그런 예민하고 부족했던 그런 성격들이, 이걸 버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2: 이런 예화가 하나 있어요.
0: 네.
2: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서 설교할 때
0: 네.
2: 자기 부인이 요 이불을 이고 와서 여보, 우리 여기서 삽시다. 목사가 깜짝 놀라서 당신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아, 당신이 여기는 천사같이 보이는데 집에 오면 마귀같이 보인다. 그러니까 생활이 다른 거예요. 찬송가 부를 때는 천사인데
1: 네.
2: 집에 와서는 막 남편이 아내도 기합도 넣고 밥이 이게 뭐요? 예? 집안이 이게 뭐요? 아마 그러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거 보면 꼭 천사 같은데
1: 네.
2: 집에 와서 하는 거 보면 이거 꼭 마귀 같다. 여기서 살자. 그런 경험은 없어요?
3: 아예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살짝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서 이 남편이랑 살라고 하셨는데, 이걸 하나님께 토로해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한테 AS 해달라고. 항상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네.
2: 자기는 그냥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좀 변화돼
3: 네,
2: 가지고
3: 맞습니다.
2: 집에서 오면 잔소리가 좀 적고
3: 네.
2: 아내 우회하고
3: 네, 맞아요. 네.
2: 그러니까 남편이 변했다.
3: 네.
2: 난또 받아줘야지.
3: 네.
2: 그렇죠?
0: 네.
2: 그래가지고 많이 편해졌을 것 같아.
3: 네, 지금은 너무 편합니다.
2: 그래서 김 집사님도 남편 노래 부를 때마다 쫓아댕기더라.
3: 네,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제가 그런 곳에 갈수 있다는 게 항상 가서 느끼는데, 이런 자리에 제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이렇게 가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네, 제가 천국 갈 때까지 따라다니려고 합니다.
1: 그 은혜의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잠깐 함께 듣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3: 네.
1: 함석헌 교수님 찬양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베이스 함석헌 교수님, 그리고 김희진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분 자녀도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길을 걷고 있나요?
1: 네, 저희 아들 한 명 있는데요. 지금 대학교 1학년이고 운동에 관심이 고등학교 때부터 막 있어서요. 지금 바디빌더가 되고 헬스 트레이너 길을 가고 싶다고 해서 네, 열심히 공부하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0: 네, 아버지께서는 음악을 하시고 아들은 네. 또 체육의 길을 걷게 되셨는데 네. 집사님께서 뒷바라지 하실이 많으실 것 같아요.
1: 아, 네. 제가 아들 이제 고등학교 때는 학교 마치자마자 또 운동하러 가야 되니까 네, 라이딩을 좀 하면서 또 지금은 닭가슴살이랑 삶은 계란이랑 밥 정량 이렇게 토마토랑 이런 거 먹고 있거든요.
0: 식단을 열심히 하네요.
1: 네, 그래서 최대한 아들 앞에서 조금 맛있는 거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아들도 저희 남편한테 기도했던 것처럼 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또 그런 가정을 잘 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늘 종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2: 함 교수님, 뭐 오페라도 했고 네. 큰 무대에서 노래해봤고 지난번에 노래한 데는 아직 준비도 안 됐어, 네. 예배 장소가. 이야, 네, 네. 내가 여기 와서 노래를 해야 되나. 네.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은데, 아, 김 목사도 왔으니까 나도 네.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은 들었을 것 같은데, 네, 네, 예? 네. 나이 90이 넘은 노인 내가 여기까지 비 맞고 왔는데, 네, 네. 나가도 잘 해야지. 그러면서도 큰 무대에서 했을 때, 또 아주 어려운 무대에서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때는 오페라에서 박수 받을 때보다 네. 그 작은 모임에서 사람들 은혜 받는 모습이 얼굴에 나타나는데 네. 그런 걸 보면서 아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네. 이쪽 노래하는 데는 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네.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이 박수 친다 지금 이제 만약 나머지 여생을 함 교수께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를 가진 하나님이 주신 그 탤런트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돼요?
3: 그래서 제가 그 계양구청 예술감독으로 있으면서요. 그 문화 소외 지역 그리고 문화 소외층 그래서 양로원, 요양원 이런 공연을 개발을 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작은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움가르텐이라는 문화재단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성악가로 살면서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 작은 교회에서 찬양하는 일, 요양원, 양로원 가서 그 어르신들 기쁘게 해드리는 일, 그게 제가 이 땅에 와서 살면서 가장 잘했던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제 그런 활동을 위해서 문화재단도 만들고 앞으로 그런 일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면 함석헌 교수가 어떻게 해서 극동방송에 와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네. 부인은 비행기 탔죠?
3: 네네네. 네.
2: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도 이제 성격, 여기는 항공사 승무원, 여기는 평생 노래하는 사람. 네. 이게 어떻게 조화가 돼요?
1: 하나님의

0: 은혜인 것 같습니다.
1: 하나님의 은혜.
0: 네.
2: 근데 와이프도 굉장히 자기 주관이 뚜렷한 네. 사람이라서 저도 좀 서로 의견 대립이 좀 많았었는데요. 제가 먼저 극동방송에 와서 좀 섬기고 있었고요. 후에 이제 나중에 와이프를 제가 극동방송으로 이제 같이 와서 이제 섬기게 됐는데 극동방송 와이프가 와서 너무 훌륭한 권사님들을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보니까 아, 그 권사님들을 통해서 와이프가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1: 네. 근데 시어머니도 예수 잘 믿는데 네. 거부 간의 갈등은 없었어요?
0: 네, 저희는 그래도 어머님이 정말 온유하시고 좋은 점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목사님. 네.
3: 기도로 그런 네. 것들을 다 이겨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체험을 항상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순간들인지 궁금합니다.
0: 저희가 제가 성경 필사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다 보면은 구절구절의 의미들을 깊게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남편 기도하고 또 가정 위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제가 바라보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남편의 모습을 저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또 다시 회개하고
1: 아니 이제 네, 더 몇 잘해야 년을 되겠다, 승무원 노릇했어요?
0: 저는 18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1: 그런데 지금 저 시니어리티가 있을 것 같은데
0: 7년 전쯤에 퇴사는 했고요, 목사님. 지금은 함석헌 아내로 살고 있습니다.
1: 아니 더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0: 네, 그때도 기도하면서 몇 년 동안 언제쯤 그만두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랑 같이 기도하다가 아 이제 그만둬도 될 것 같다 싶을 때 이제
1: 그러면 아들만 키우고
0: 네, 아들 그때 5학년이었거든요, 초등학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들 사춘기를 같이 보내고 또 코로나 시기를 공연이 그때 많이 없었는데 셋이서 이제 막 집에서 부딪히면서 갈등도 있고 또 기도하고 서로 회개하고 다시 또 막 가족 회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가 쓰면서 그때 시간을 잘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3: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번번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에 나가면은 이런 사연이 와요. 샬롬, 극동방송 사랑하는 구남희 집사요. 요즘 저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그저 잘 사는 법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된 것은 아닌가.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진짜 복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봅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는지, 오직 하나님을 향하길 내 마음에 시온의 큰 대로가 있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은혜를 나누며 평안과 안식, 그리고 살아낼 힘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구집사 올림.
3: 네, 좋은 사연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또 앱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 은혜 나눈 시간이었는데요.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0: 저는 늘 북한을 위한 기도를 코로나 때부터 하고 있는데요. 복음 통일이 정말로 가능해져서 평양에서도 저희가 극동방송 방송국 건물이 세워지고 또 저희 남편 같은 찬양 사역자가 그런 평양에 있는 무대에서도 찬양을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네. 그 기도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네.
3: 교수님,
2: 저는 극동방송 라디오를 들을 때마다 그 멘트를 참 좋아하는데요. 극동방송을 들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극동방송을 많이 들으시고 그 삶 속에서 기적을 많이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3: 아멘.
1: 사실 두 분

0: 참 살아가는 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기를 원하고 또 뭐 사실 연예인들 많이 보면 이혼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 함석헌 교수 내외는 가장 모범적이고 인꼬 부부로 계속 알려지기를 바라고 찬양을 통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는 되는 것이 내 사명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그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성대. 참 사람들이 나더러 빌그램 전도대회 할 때 빌그램 목사 못지않게 카랑카랑한 음성으로 통역을 했다. 그게 그렇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셨지.
1: 네. 네. 네.
0: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의무예요.
1: 네.
0: 그래서 두 분 내외가 참 행복하고 사랑스럽게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됐으면 기도 제목이에요.
1: 감사합니다.
2: 네,
1: 감사합니다.
2: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베이스 함석헌 교수님 그리고 또 사모님이신 김희진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10월 4일 주일 저녁 7시부터 10월 7일 수요일 오전까지 다시 어게인이란 주제로 가을 특별 성회를 개최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번 집회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교회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갈궜어 밭 갈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어온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대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시간입니다.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월 18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2시 왔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오후 2시 바쁜 일상 속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벽 있잖아요. 성벽은 안녕하신가요? 성경 말씀 잠언 25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아니한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치열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려 굳건한 성벽을 쌓아가는 삶, 지금도 마음의 벽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그 단단한 무장을 서로 풀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 만나며 그리움이라는 한켠에 또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향이란 단어 앞에 우리들의 장벽은 고집된 장벽은 또 마음의 딱딱함은 허물어지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 다음 주네요. 굳이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매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장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따뜻한 품 안에서 고향이라는 우리들의 마음의 성벽은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틈새로 불어오는 가을바람 같은 위로도 맞이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후 2시 함께 찬양하면서 아직은 이르지만 다음 주 목요일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연휴가 시작되는데 다시 한번 고향 생각 함께 떠올리면서 이 시간 찬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첫 곡으로 어제 신청해 주신 찬양곡이에요. 달리기라는 찬양으로 오늘 준비를 했는데 웨이홈의 음성으로 띄워드립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찬양 들으면서 운전을 하시잖아요. 보통 추석 때는 이동을 어떻게 하시나요? 사실 좀 고백할 게 있는데 제가 기차표를 좀 끊어보려고 했었거든요. 아, 대기자가 얼마나 많은지 놓쳤습니다. 예, 저도 손이 좀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손이 진짜 빠르실 것 같아요. 대기자가 엄청 많아가지고 결국은 기차 실패 예매를 못했습니다. 아, 그만큼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동하시는 분들이 참 많겠구나. 아, 당연히 많은 거고. 아, 많구나. 아, 이 시간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 이동을 하실 때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가족과 만나고, 또 그런 만남들이 다음 주에 또 이어질 텐데, 만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 아닐까요? 그리고 분주함도 있으니까 이런 분주함 속에 더 차분한 마음 또 기도하시면서 또 가족의 또 가족 간에 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도 해주시고 또 그리고 축복도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함께 준비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찬양으로 또 이렇게 이어갔는데 달리기라는 곡을 준비를 했었는데 어제 신청 찬양이어서 두 번째 이어드릴 찬양은 고향이라는 찬양입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고향도 고향이지만 우리 삶의 또 최종 착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본향, 그 본향으로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두고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천국 본향으로 또 우리 삶을 이어갈 때 또 너무 성급하게 또 급하게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함께 우리 삶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며 또 찬양하는 시간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찬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고 그리고 오늘 퀴즈 문제도 함께 풀어가면서 2시에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고향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내 영혼의 고향은 천국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귀한 백성으로 살면서 천국 본향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달리기 찬양에 이어서 오늘 또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과 한 다음 주면 추석 이 기다리고 있고 또 고향으로 마음이 이미 떠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의 주제는 고향과 관련된

0: 찬양으로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고향 하면 뭐 찬양의 가사가 고향이라고 굳이 표현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향 하면 옛날 생각을 먼저 하실 것 같아요. 옛날 생각하시면서 아 옛날에 내가 우리 고향에 다니면서 우리 앞에 있는 교회 다닐 때 내가 이 찬양을 참 좋아했는데 뭐 이런 거죠. 혹시 떠오르는 찬양이 있을까요? 이 시간은 고향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으로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그렇게 또 옛 생각, 주님 생각, 주님을 만났던 첫 설레임, 네 이런 마음도 함께 나눴어도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렇게 생각나는 고향하면 생각나는 찬양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그 마음 속에 그리운 찬양을 오늘 함께 올려드리고 싶네요. 네, 참여하시는 방법은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가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앱을 통해서는 무료로 문자를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문자 소개 잠시 이어간 다음에 퀴즈 문제도 오늘 함께 풀어갈 거고요. 0782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907님, 네, 출석 체크 문자. 아, 시댁 다녀오셨다고, 가까운 데 계신가 봐요. 그렇겠죠? 네, 벌써 추석 가족 모임 다녀오신 것 같진 않을 것 같고, 아무튼, 네, 시댁 다녀오셨다고. 우리 0782님, 0782님, 또, 이렇게 또, 구역 예배도 드리는 우리 서로 간의 또 아름다운 교제, 또 인사하면서 바쁜 일상의 우리들의 삶 또 공유해주고 계십니다. 내 본향 가는 길 찬양 들려주세요. 내 본향 가는 길, 혹시 찬송가일까요? 한번 저도 검색해 볼게요. 내 본향 가는 길. 아, 이런 찬양 너무 좋습니다. 고향과 관련된 찬양 이렇게 올려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한번 찾아볼게요. 아, 퀴즈 문제 지금 바로 올려드릴 텐데 또 도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퀴즈 문제도 고향과 관련된 퀴즈 성경 안에서 찾아서 올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고향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 그의 원래 고향이자 본토는 어디였을까? 라는 이런 퀴즈 문제를 내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르를 떠나기 전에 그의 원래 고향이자 본토는 어디였을까?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애굽, 2번 하란, 3번 가나안, 4번 바벨론. 자, 다시 한번 문제와 보기 드려볼게요. 빠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의 원래 고향이자 본토는 어디였을까요? 보기 1번 애굽, 2번 하란, 3번 가나안, 4번 바벨론.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물 협찬 소개합니다.
1: 2시에 왔습니까?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한 번 쓰면 다시 찾는 칫솔 세트를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포로 56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 건강한 휴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을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퀴즈 문제를 내면서 아 어디서 조금 의심되는 부분도 있긴 해요. 물론 갈대아 우루가 고향이 아닌가?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퀴즈 문제의 이 보기 중에서는 다른 지역, 물론 그 지점을 떠나는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일단 퀴즈 문제의 이 범위 안에서 그 여정 가운데 있었던 한 지점인 거죠. 지점. 그 지역 지점을 오늘 정답으로 올려주시면 되는데 저도 조금 이 부분이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이게 갈대아 우루인가 아니면 이쪽인가를 조금 검색도 좀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사실 학자들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은 이 갈대아 우루였는데 그러면 고향이 이쪽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지만 하지만 또 오늘 퀴즈 문제의 방향성은 그걸 떠나서 이 떠나는 의미의 한 지점 한 지점에서의 출발을 좀 생각해 볼 때 함께 이 부분도 함께 맞춰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답을 올려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라는 의심도 해보면서 함께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기 중에 1번 애굽 2번 하란, 3번 가나안, 4번 바벨론 이렇게 보기 4가지 중에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다양한 설명도 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이게 또 애매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오늘 보기 중에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갈대 우루에서 떠났다가 어디에 걸쳤다가 간다라는 의미에서 이 정답, 이 답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1971님께서도 오늘 함께 또 바쁜 시간 속에서도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0999님께서도 정답으로 함께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대학교 수업 들으며 가면서 학생일까요? 우리 0999님, 네, 또 이렇게 바쁘신 일상 속에서도 문자를 남겨주고 계시고 우리 7904님께서도 오늘 출석체크 문자를 올려주셨는데 정답도 함께 남겨주시고 또 고향 생각하면서 떠올릴 수 있는 찬양이 있다면 함께 올려주면 어떨까요? 그리고 또 우리 6230님께서도 오늘 함께하고 계시네요. 정답과 함께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907님도 정답으로 참여 문자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 제가 앞서 소개했던 대로 그리운 고향 관련돼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여정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찬양으로 이번에 또 이어드립니다. 찬송가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두시왔습니까?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퀴즈 문제 정답,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여전히 의심을 가득 담고 있는 서인철 PD입니다. 왜냐면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갈대 오래 써놨는데, 아무튼, 네. 그래도 오늘 조금, 의심도 들긴 하지만, 네, 그쵸. 4238님께서, 저도 갈대야 우르르 알고 있었는데요. 또, 나온 답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쵸. 사실 하나님이 부르신 거, 분명히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위치는 갈대아 우르였던 걸로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문제 답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문제도 그리고 찬양의 주제 핵심은 고향이죠. 다음 주 있을 추석 명절 또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그 걸음 가운데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이동하는 경로를 또 경로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떠나는 과정 속의 지명들로 퀴즈 문제를 냈습니다. 함께 맞춰가시면서 오늘 보기 중에 정답을 함께 올려주시고 그리고 듣고 싶은 찬양도 있다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벌써 10분이 남았어요. 시작한 지가 방금인 것 같은데 네, 진행자는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이게 근데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진행자는 벌써 이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벌써 10분 남았네요. 일단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계실 듯해서 퀴즈 문제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듣고 싶은 찬양, 고향하면 떠오르는 찬양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내 본향 가는 길 찬양이 많이 떠오르는데 제가 좀 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찬양을 어느 타이밍에 올려드리면 좋을까? 우리 올려주신 우리 907님 조금만 기다려주시죠. 네, 퀴즈 문제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실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말도 조금 틀린 말 아닌가? 제가 너무 따지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람. 아브라함이 일단 떠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 그의 원래 고향이자 본토는 어디였을까라는 기준 문제인데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애굽, 2번 하란, 3번 가나안, 4번 바벨론. 자, 다시 한번 문제와 보기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 그의 원래 고향이자 본토는 어디였을까? 그래서 이게 본토라고 하니까 조금 정답이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보기 1번 애굽, 2번 하란, 3번 가나안, 4번 바벨론. 성경 말씀에 대한, 그리고 창세기 말씀에 대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쫙 파노라마처럼 그려가시다 보면 어느 퀴즈 문제 정답 하란에서는 또 삼촌의 또 또 그런 일도 있고, 또 가나안에서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또 약속의 그 사건들도 있고, 애굽에 또 아브라함이 왔다 갔다 하기도 했고, 또 바벨론은 또 정착해 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아무튼 이게 정확한 성경의 흐름이 없으면 사실 맞추기가 어려운 퀴즈 문제가 아닐까. 그렇지만 또 성경 말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또 고향이라는 주제로 함께 맞춰가면서 또 이 시간 함께 말씀도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퀴즈 문제 정답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 아브라함이 참 이런 산을 많이 넘었을 것 같아요. 믿음의 고백도 할 수 있는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찬송가가 이번에 어떨까요?

함께합니다. 1239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도가 아니고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셨어요. 정답을 함께 참여해주고 계시고요. 우리 1239님 주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4238님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우리 4238님도 오늘 처음으로 오셨는데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새로 오신 분들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어떻게 또 이렇게 문자를 남기시기까지. 예.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이실까? 라는 네, 그런 마음도 있고요. 앞으로 자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시 왔습니까? 이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친구가 되었고 또 방송을 통해서 우리 마음도 나누고 그리고 또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또 함께할 시간들이 또 하나의 추억으로 남겨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아, 제가 이 2시 왔습니까? 시작한 지도 벌써 1년 반 거의 두 해를 지나가고 있는데 짧다면 짧고 그리고 길다면 긴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시간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길게 느껴진 시간보다는 오히려 더 언제 벌써 이렇게 흘렀지라는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것 같아요. 늘 지금까지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 방송을 진행할 때 늘 변함없이 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에게는 너무나도 고마운 분들이고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 자주 뭐 가끔은 모두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주 오셔서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이제 마치는 시간이 되었어요. 어느덧 4분 남짓 4분이라는 시간을 남겨두고 있는데 퀴즈 문제 정답을 발표하고 이번 한 주도 지나갔어요. 이제 주말이 다가왔고요. 주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의 시간 이 시간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주일 예배까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그리고 또 주일 예배 말씀을 들으시고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퀴즈 문제 정답 하란입니다. 하란에서는 참 많은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가족 중에 아버지였나요? 아버지가 그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도 있고 그런 지명인데 함께 아브라함의 그 여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아픔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어갔던 그 여정 우리도 함께 기억하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또 우리 삶에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믿음을 함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 찬양으로 우리 신청 찬양이 있어요. 송축회 내용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우리 이사사사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인데 제가 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이 찬양을 지난주에 한번 올려드리긴 했었는데 한번 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면 좋겠다라는 생각 저도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강중헌의 음성으로 그 찬양으로 전 띄워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뵙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음목의 시간. 음목의 시간, 이 시간은 음목회 원로 목사님들의 설교로 함께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수 광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배용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1: 오직 예수님 천국 갑시다. 저는 여수 광림교회 원로 목사이며 순천 주성교회 은퇴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기준해서 야곱의 양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야곱이 하란 땅의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야곱이 아내를 얻고 자녀를 낳았으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라반이 품삯을 정하라고 합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양과 염소 중에서 점있고 얼룩무늬가 있는 것들을 자기 품삯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양과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양떼 중에 튼튼한 것이 오면 양이 개천에 와서 물을 먹을 때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의 껍질을 벗기고 양떼의 눈앞에 두어 물을 먹고 새끼를 베면 영락 없이 점이 있고 아롱진 새끼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야곱의 양은 튼튼하고 라반의 양은 약한 것들만 남게 됩니다. 본문의 야곱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양은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양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개천에 와서 물을 먹였다라고 말합니다. 38절에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먹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물이 있는 개체는 곧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양은 풀을 뜯다가 목이 마르면 수시로 개천에 와서 물을 먹어야 합니다. 이렇듯이 성도는 늘상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 기가람과 갈급함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먹습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교회에 나와 말씀을 먹는 것은 곧 영생을 얻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양떼의 의미 첫 번째는 성도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얼룩무늬와 점이 있는 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에서 보면은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성령의 인침을 받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흰 바탕에 얼룩얼룩한 점이 있는 것은 영적으로 성령의 인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는 양은 야곱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침은 말씀을 먹을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양들이 개천에 나와 물을 먹지 않으면 얼룩무늬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침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때 성령님 오시어서 우리에게 인쳐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양도 물을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점과 얼룩무늬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버드나무, 신풍나무가 없는 물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버드나무와 신풍나무는 곧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말씀을 먹으면 성령이 인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풍성한 말씀을 먹을 때에 성령의 인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맹물 먹지 말고 신풍나무 그리고 살구나무가 있는 물을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 속에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며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해야 야곱의 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양의 의미 세 번째는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0절에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섞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그날부터 야곱의 양과 라반의 양을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그 거리가 사흘길이 걸리게 되도록 띄워놓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목자는 양을 구별시키는 목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반의 양은 아직 거듭남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양이 섞여 있으면 서로 교미하여 잡종을 낳게 됩니다. 잡종은 야곱의 양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별되어 살던 야곱의 양을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양의 의미. 첫째는 성도는 교회에 나와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주님과 함께 들림받아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믿으시고 우리 야곱의 양이 되어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목의 시간 지금까지 여수광림교회 원로목사님이신 배용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

받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해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어제 한 복음성가 가수 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콘서트장 근처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다녔던 곳이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많이 나면서 기분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수가 옛날 찬양을 부르는데요. 예전에 제가 그 찬양을 부르던 때가 생각나고 그 가수가 불렀던 그 찬양을 많이 들었던 그 순간도 그런 때도 생각이 났습니다. 추억에 깊이 빠지게 됐죠. 예전에 제가 수련회 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헌신의 고백을 하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백 해본 적 있으신가요? 물론 이런 고백을 했어도 저 역시 다시 내 마음대로 살 때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 살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었고 내 자신을 드리겠다고 고백을 했다면 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혹시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면, 예배를 쉬고 있다면, 제가 어제 경험했던 것처럼 예전에 내가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를 추억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콘서트장에서 이 가수와 이 찬양을 예전 생각하면서 한번 불렀거든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박정호 나를 봐도 없어서 이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찬양 또 가수 콘서트 오래간만에 여기 갔다 왔네요. 자,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제가 오늘 살짝 시작할 때 제가 그 로고성을 좀 늦게 올렸어요. 예, 그래서 아마 깜짝 놀랐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 또 깜짝 놀랐던 또 지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제가 저도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예, 조금 늦게 시작한 거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고요. 문자를 어디로 보내냐? 샵 9110번입니다. 새로운 문자창이죠. 우물정 9110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지역에서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앱 무료 메시지로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한 주 동안 여러분께서 저에게 내가 교회를 갔다라는 걸 아직 알려주지 못한 분 계시죠? 계약한 분, 방학 끝낸 분 한번 알려주세요. 샵 9110, 우물정 9110번으로 여러분 계약한 분 알려주시고 꼭 지난주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떤 분은 뭐 1년 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뒤늦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방학 끝낸 분들 한번 꼭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자, 익산에서 4605번님 앱으로 듣고 계시고요. 김치 맛있게 드셨다고. 와, 좋은 목소리와 따뜻한 방송 힘과 위로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9596번님도 오셨습니다. 앱으로 듣고 계시고 전남 고흥에서 즐거운 금요일 인사 네, 앱으로 들으시면서 523번님도 오셨고요. 네, 자, 여러분 사연 신청곡 그리고 이 방송을 지금 듣고

듣고 있지만 현재 내가 교회를 쉬고 있다 하시는 분 개학 문자도 제가 기다리지만 방학 문자도 기다립니다. 방학 두 글자 방학이라고 아니면 뭐 5년 방학, 3년 방학 그렇게 좀꼭좀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추억 찬양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내가 불렀던 찬양, 아 이때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고백했을 때 그런 찬양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추억의 찬양, 인생 찬양 어떤 찬양 있을까요? 알려주십시오. 저이 열차 참 좋아해가지고 새끼라에서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열차 구원 열차.

397번님의 신청곡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아, 이 찬양도 참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쵸? 자, 우리 서천에서 8845번님 앱으로 듣고 계시고요. 일하다가 민원 때문에 기분이 아주 안 좋았지만 새끼라를 들으면서 힘냅니다. 아, 그리고 0995번님 오셨습니다. 다행이네요. 새끼나를 통해서 또 힘을 내시고 천안 신방동에서 주신 선물 잘 받았다고 2523번님 앱으로 듣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와, 우리 익산 동명교회 유남규 목사님 듣고 계시네요. 우리 장로님 농장 포도 배달 지금 다니고 계신다고. 최근에 6명이 자기 발로 저희 교회 걸어 들어왔습니다. 8개월 집중 지역 전도를 통해서 요즘 날아다닙니다 하고. 와, 그러게요. 6분이 이제 교회로 오셨다고. 이렇게 한 생명 한 생명이 귀한데 6분이나 교회 왔으니까 우리 목사님 얼마나 좋으실까요? 예. 이렇게 정말 영혼 구원의 열매, 이제 가을이 이제 왔는데 그 열매 중에서도 이 교회에서 영혼 구원의 열매, 이 기쁨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예. 씨를 뿌려가지고 싹이 탁 트는 것 같은, 예. 자, 우리 5811번님이 이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싹 트네, 싹 트네. 예. 율동하면서도 많이 불렀던 예전 찬양이죠. 트리니티 퀴즈입니다.

싹튼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 행복해까지 메들리로 추억의 찬양 우리 귀여운 아이들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3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문자는 샵 9110번 그리고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혹시 휴대폰에서 라디오 듣는 이 어플 아직 다운로드 안 받으신 분 계신가요? 아 라디오를 듣는데 차를 내려야 돼 못 들어 뭐 이런 분 계세요? 휴대폰에다가 극동방송 어플 앱을 까시면 돼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어플 스토어에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셔서요 어디서나 여러분 휴대폰으로 이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 회원가입을 하시면 거기서 채팅에 글 남기듯이 여러분께서 사연과 신청곡들 여러 가지 의견들 남겨주시면 제가 생방송에서 문자처럼 똑같이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의 사연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주일학교 시절 생각나서 너무 행복하다고 5811번님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나가게 됐다. 근데 저한테 아직 안 알리신 분 한번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지금 듣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 하시는 분은 그 정체를 한번 밝혀주십시오. 어떻게 밝혀주냐면 우리 신앙의 방학, 학교 방학 말고 교회 방학했다 해가지고 방학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돼요. 저한테. 내가 5년 동안 코로나 이후로 쉬고 있다 그러면 5년 방학 이렇게 문자나 어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분명히 내가 교회를 안 다니지만 이 방송 듣고 있는 분 계시잖아요.

수신번호 샵 9110 문자로 방학 두 글자 아니면 몇 년 방학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아, 앱 메시지 있잖아요. 앱 메시지로 방학 무교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제가 방학 무교 문자 지금 현재 본인이 좀 보내주시고요. 아니면 방학생 무교생이 옆에 있다면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좀 옆에서 쿡쿡 찔러가지고 도와주십시오. 3917번님 오늘 처음으로 오셨네요. 어머니 하늘나라 가시고 처음 모여요. 흩어져 있는 가족 형제들 5남매가 청송 포항 강릉 우리 집에서 모이려고 합니다. 대청소 정리 정돈하고 반찬 준비하고 부모님 두 분 다 천국 가셨어요. 너무 열심히 살다가 지쳐서 1년 6개월 지쳐서 4월부터 회복되어 가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잘 하고 계시는 거죠? 3917번님 천국 가신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서 이 곡 올려드립니다. 하늘과

0: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참 너무 이렇게 따뜻한 찬양. 저도 너무 좋아하는 저희 할머니 생각나는 그런 곡. 할머니가 하늘나라 가시기 직전까지 그렇게 많이 부르시고 예 들으시면서 눈물도 흘리시고 천장을 바라보면서 막 환한 웃음으로 하늘나라 가셨다고 저희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는데 오, 그 할머니 보고 싶네요. 저 엄청 사랑해 주시던 그 할머니.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꼭 뵐 수 있겠죠? 저희 할머니도. 6490번님 경주교회 하나님 자녀예요. 작년 12월 수십 년 하나님 자녀분 전도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 극동방송도 그분 말씀 아래 애청한 지 일주일 됐어요. 아침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 많은 것의 변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와 그렇구나. 우리 6490번님 작년 12월에 전도가 되셨군요. 그리고 극동방송 또 그분 통해서 들으신 지 일주일 됐다고. 앞으로 잘 들어주시고 6490번님 성함하고 주소 한번 남겨주십시오. 계약한 거 축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7번님 제 어머니도 5월에 갑자기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 이후로 방학 끝내고 교회 갑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커왔는데 이제 제가 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셨네요. 그렇구나. 예, 어머니의 천국행을 통해서 방학을 끝내셨군요. 우리 1087번님도 선물 드릴게요. 성함하고 주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좋은 또 소식의 문자가 왔네요. 이거는 제가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봐야죠. 이야 저하고 예전에 통화됐던 분인 것 같은데 방학을 끝내셨다고. 특히 남편이 방학을 우리 2142번님 제가 전화하고 있습니다. 방금 좀 전에 문자 주셨잖아요. 2142번님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예, 반갑습니다. 저 김인수 PD입니다.
1: 예, 예.
0: 아유, 반갑습니다.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예, 밤 듣고 있어요.
0: 지금 듣고 계셨죠, 방송?
1: 예, 예.
0: 예, 예. 오, 보니까 예, 2022년에?
1: 아, 그럼 벌써 4년이 예, 됐어요.
0: 4년 전이네요. 4년 전에 예, 예. 억지로 통화했었다고.
1: 그러니까 아, 예,
0: 남편이 그러니까 막 억지로 통화를 저랑 했군요.
1: 아, 저하고 통화해갖고 또 피디님 바꿔줬는데 통화를 안 하시려고 조금 이렇게 통화하다가
0: 아, 옆에 있어가지고 남편 막 바꿔주고 막 이랬군요.
1: 예 그때. 예.
0: 근데 막 통화 안 한다고 하다가 예, 어떻게 통화를 하고 그때 선물도 예, 막 드리고 그랬죠.
1: 예. 받은 것 같은데. 예.
0: 예.
1: 예, 근데 그냥 애기 아빠가 커피 좋아하는데 커피를 예, 안 커피가 안 오고 다른 게 왔거든요. 그래갖고 조금 속상해하더라고요.
0: 진짜요?
1: 예예. 예.
0: 여긴 커피가 간 걸로 돼 있는데 안 갔군요.
1: 아니에요. 예, 커피가 아니고 다른 걸로 왔더라고 유산균인가 왔던가.
0: 아, 그러면 제가 커피 예, 보내드려야죠. 제가 아니, 커피 다시 보내드리겠고요. 중요한 예, 게 그 남편이 교회를 나갔다면서요.
1: 예, 고장 때부터 이제 사회하고 저희 아들하고 이제 설득하니까 처음엔 안 나가려더니 나가더니 자기 혼자 차 끌고 저는 이제 성가대 연습을 해야 되니까 먼저 가는데
0: 네,
1: 자기 혼자 차 끌고 오시고 또 갈 때도 차 가시고 그렇게 하시고.
0: 와, 예. 올해 구정 때부터
1: 예, 예.
0: 올해 설 때부터 가셨는데
1: 예, 예,
0: 44년 예, 만에 교회를 갔다고요?
1: 예, 그 전에 조금씩 한 번씩 이제 애들 따라서 가기는 했는데
0: 예,
1: 그렇게 저 이야기는 안 갔어요.
0: 와, 그래서 설에 지금 44년 만에 다니시고 지금까지 예, 잘 다니세요?
1: 예, 제일 성수는 잘해요. 혼자 오, 잘 나오셔.
0: 이야, 아니 근데 그때 저하고 예, 통화하고 나서 바로 가셨어요 남편이? 예?
1: 아니죠. 그때 벌써 22년대 통화했으니까.
0: 아 그렇죠. 올해부터 간 거니까. 예, 올해부터 간 거니까. 맞다.
1: 예, 구정 때.
0: 예, 예, 예. 근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3, 4년 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셨어요?

0: 있었을까요?
1: 계속 제 자녀들과 애들하고 저하고 기도했죠.
0: 기도하고 이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교회 가시죠. 계속 이제 얘기하다가.
1: 예, 자녀들 이제 또 잘 믿으니까.
0: 네네.
1: 잘 잘하고
0: 사위도 잘 믿고.
1: 예, 저는 이제 새벽 계단 새벽에 항상 좀
0: 그렇구나. 지금 계시는 곳이 논산 맞나요? 논산?
1: 예예.
0: 남편 혹시 옆에 있나요?
1: 조금 떨어져 있는데 대추 따고 저는 담배
0: 좀 떨어져 있어요.
1: 예예.
0: 떨어져 있는 게 지금 뭐 혹시 지금 뭐 야외 계세요? 혹시 일하고 계세요?
1: 예, 밭에 있어요.
0: 밭에서.
1: 밭에. 예예.
0: 그러면 이렇게 좀 손짓 좀 해가지고 남편 예예. 한번 좀 제가 통화하고 싶은데 이쪽으로 잠깐 좀 바꿔주실래요, 남편?
1: 예. 조금 1, 2분 가야 되는데.
0: 1, 2분.
1: 예, 저 여기 전에 산에서 밤 죽고
0: 예.
1: 같이 이제 대추 따다가
0: 예.
1: 여기 아빠 혼자 대추 지금 따고
0: 남편은 대추 따고
1: 같이 오전에는 하다가
0: 예.
1: 밤을 밤
0: 따고
1: 예, 밤 주고
0: 밤 죽고 대추 따고 예예. 예. 자, 1, 2분 제가 뭐 기다리죠.
1: 예?
0: 1, 2분 제가 기다릴게요. 좀 바꿔 주십시오. 예, 예. 밤도 죽고 대추도 따고 생방송 나가고 있네요.
1: 아이고,
0: 저희 생방송이 뭐 이렇죠. 뭐.
1: 예.
0: 생방의 묘미입니다. 생방의 묘미. 밤을
1: 죽고 그냥 문자만 와갖고
0: 예. 괜찮아요. 지금 와 44년 만에 제가 4년 전에 통화했던 남편분이 교회를 갔답니다, 여러분. 야,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4년 전에
1: 아니,
0: 우리
1: 나는 모르겠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0: 예예. 예. 자, 천천히 하십시오. 4년 예, 전에 예. 우리 논산에 계시는 우리 조강숙님과 제가 통화를 하다가 옆에 있는 남편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막 아 싫다고 하는 우리 남편하고 통화를 해서 그때 억지로 예. 통화를 하고 교회 가자고 했는데 거의 4년 만에 3년 반 만에 이번 올해 설부터 주일 성수를 시작했다고 해요. 야, 할렐루야입니다. 이번에도 또 이렇게 되게 예, 여보세요?
2: 네.
0: 네, 안녕하세요. 저 극동 방송의 김인수 PD인데요.
2: 예.
0: 저 혹시 기억하세요? 4년 전에 저랑 통화하셨는데.
2: 예.
0: 축하드립니다. 와, 드디어 교회 가셨다면서요?
2: 예.
0: 드디어 교회 가셨다면서요?
2: 예, 예, 예.
0: 야, 정말 축하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2: 응? 예.
0: 그때 4년 전에 그때 아내하고 제가 통화하다가
2: 예.
0: 옆에 있는데 통화 잠깐 했었잖아요.
2: 예, 예, 예.
0: 그때 막 교회 가세요. 이렇게 막 선물도 드리고 막 이랬었는데
2: 예, 예.
0: 올해 설부터 올해 구정 때부터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다면서요?
2: 예, 예.
0: 야,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교회를 가게 되니까 아내분도 기뻐하고 우리 자녀들도 다 기뻐하겠어요?
2: 예, 애들 때문에 갔어요.
0: 애들 때문에.
2: 명절날
0: 네.
2: 꼭 가자고 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저는 성격이 한번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0: 예, 예.
2: 그 구정 때부터 계속 한 번도 주일날 안 빠지고 다녔어요.
0: 이야. 자, 그럼 벌써 이제 지금 한 7, 8개월 되셨을 것 같은데 다닌 지가.
2: 예. 아무것도 몰라요 아직.
0: 44년 만에 가셨다고 들었어요.
2: 네, 네, 네.
0: 잘 모르지만은 우리도 사실은 네. 다 잘 몰라요. 어떤 분들은 뭐 아는 체할 수도 있지만 우리도 사실은 잘 모르는데 네. 그래도 좀 이렇게 느낌이 어떠세요? 예배 드리시면서 느낌이
2: 그냥 편하지요, 뭐 마음이
0: 편해요. 네. 그리고 또 가족과 함께 이렇게 또 예배 드릴 수 네. 있어서 좋고.
2: 예. 네.
0: 아, 참 너무 감사합니다.
2: 예.
0: 이렇게 또 오늘 좋은 소식도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2: 예.
0: 예 그때 커피 좋아하신다는데 커피가 안 갔다면서요? 그래서 커피 제가 예. 더치 커피랑 드립 커피랑 두 가지 예. 이렇게 잘 보내드릴게요.
2: 아이고 고맙습니다.
0: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가 더 이렇게 예.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축하의 꽃바구니를 드리거든요.
2: 예.
0: 축하의 꽃바구니까지 보내드리도록 예. 하겠고요. 이 시간에 저 따라서 짧은 우리 기도 한번 할까요, 아버님?
2: 예.
0: 저 따라서.
2: 예. 예.
0: 저 따라서 사랑의 예. 하나님.
2: 사랑의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2: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2: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2: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그리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구주가 이제 주인이란 얘기인데요. 나의 네.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0: 나의 본인
1: 주인.
0: 네. 네, 난청이 조금 있어서.
1: 아, 그래요? 그 네, 주인과 네. 종 있잖아요. 그 네. 예수님을 나의 이제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나의 네.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0: 예.
1: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고맙습니다.
1: 아버님 너무 감사하고요.
0: 네.
1: 앞으로 교회 잘 다니시면서
0: 네.
1: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배 드리시면서 네. 조금씩 더 알게 되실 거예요. 네.
0: 예.
1: 감사하고 저희가 커피하고 꽃바구니 보내드릴게요.
0: 예. 네. 고맙세요.
1: 고맙습니다. 네. 예. 네. 건강하십시오.
0: 네. 고마워요.
1: 예. 자, 우리 아내의 기도, 또 우리 자녀들의 기도, 드디어 열매를 거뒀네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일입니다. 44년 만에, 예. 제가 4년 전에 이분과 통화를 했었는데 그 아내분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올해 구정 때부터 이렇게 주일 성수를 잘하고 계신다는데요. 우리 논산에 계시는 우리 2142번님의 남편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1087번님의 신청곡 우리 함께 나누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신청곡 김수지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딱 1절만 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 방학생이 있어서 제가 전화를 꼭 좀 오늘 생방송 마치기 전에 해보고 싶거든요. 4년 방학이라고 문자를 주셨거든요. 1597번님 제가 4년 방학생 전화를 한번 해봅니다. 자 수학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전화를 해볼게요. 1597번님 1597번님 4년 방학생 전화하고 있습니다. 신호 갑니다. 꼭 받아주세요. 자 1597번님 4년 방학생 신호 가는데 자 3시 32분에 문자 주셨었는데 자 전화 안 받네요. 자 다시 한번 도전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일반 전화로 갑니다. 1597번님 4년 방학생 신호 가요. 꼭 받아주신 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597번님 주여 받아주옵소서. 주여 아유 아쉽네요. 자 우리 1597번님 방송 끝나고

제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꼭 전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917번님 극동방송 축복합니다. 방학 후 계약. 그렇군요. 예수님 최고. 자, 우리 3917번님 어떤 사연이 있으셨을까요? 복음의 열정이 넘치신 아버지, 93세까지 저도 힘을 다해 전도하고 싶어요. 본인이 지금 이제 계약을 했고 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건가요? 3380번님 저는 방학은 아니지만요, 여전히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 위해 문자드립니다. 조금 더 믿음 앞으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방학은 아니지만 뭔가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계시는 중이신가 봐요. 우리 3380번님. 자, 그리고 내일 모레 주일 예배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한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우리 1751번님도 이렇게 또 사연을 주셨습니다. 1175번님 앱으로 듣고 계시네요. 1814번님도 오셨고요. 자, 여러분 복된 주말 보내시면서 이번 주일 또 예배 잘 우리 1751번님의 사연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일 예배 잘 드리시는 날 되길 바라겠고, 저는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여러분께 보내면서 조연출 김인수 불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의 소리.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동광양 소망교회 배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성경은 거듭난다는 것과 새롭게 된다는 것을 같은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세기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만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과 바울의 증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 아래 있는 것들이 역사든 문화든 교육이든 예술이든 새 것이 없다는 것이고 새롭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혁명도 역사를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교육도 인간을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가운데 하다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새것이 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역동사로 사용되면 다시 세우다, 수선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역사와 세계와 인간을 다시 세우고 고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며 증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하다시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첫째,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 때문에 건강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고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고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고 12년 된 혈류증 여인도 고침을 받았으며 안진뱅이가 일어섰고 손이 오그라든 자가 펴졌고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병원에서도 병자를 고칩니다. 현대 의학과 환자를 치료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영원한 활력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대 의학이나 의학은 전능자가 아닙니다. 어느 외과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따라 원장의 진료를 받기 위해 많은 환자들이 아침부터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외출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원장은 외출 중이 아니라 아파서 누워 있었습니다. 환자 몇 사람이 볼멘 소리를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의사도 아픈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건강해진 이야기는 지나간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어제도 있었던 이야기고 오늘도 있는 얘기고 내일도 있을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령의 은사로 병을 고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병 고치는 은사란 내가 능력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경우 외에도 나 자신의 병을 고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사람이 한 평생 살면서 셀 수 없는 많은 병용군에 감염되거나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체내에서 항체가 생성되므로 병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학적인 접근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심으로써 그때마다 병을 이기고 오늘까지 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 열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 발가락이 움직이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라는 것은 별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는 움직이지 않고 산 자는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산 자는 눈동자도 발가락도 심장도 움직입니다만 죽은 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움직이고 사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 때문에 가치관이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가치관이 추하면 사는 것도 추하고 가치관이 멋있으면 사는 것도 멋지게 살아갑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때문에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돈은 많지만

0: 바뀌었습니다.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남을 대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돈을 많이 모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고독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근검절약하지만 남을 돕고 대접하기는 힘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고독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그 누구도 결코 대접해 본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순간부터 대접하고픈 마음이 일어났고 자기 집에 모시다가 대접의 상을 베풀었습니다. 둘째는 축제의 허리띠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부정 축제한 돈을 네 배로 갚아주고 재산의 2분의 1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삭개오처럼 돈주머니를 열고 약속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는 사람은 삭개오와 같은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계속 생각했을 것입니다. 돈과 더불어 계속 불안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허리띠를 풀어 주머니를 열고 평안함을 얻을 것인가. 창세기 18장과 19절에 보면 대조적인 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100세 아들을 낳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 소돔과 고모라에서 문화생활을 하고 있던 롯은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무교병을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후회했고 롯은 받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아내는 소음기둥이 되었고 재산과 소유는 유황불에 모두 다 타버렸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호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축제자가 베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긁어 모이기만 하던 자가 손을 펴서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관과 신앙에 대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셋째,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두운 과거 때문에 남으로부터 지탄을 받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현행범으로 붙잡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죄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까? 삶이 달라져야 새 기쁨, 새 노래, 새 평화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목욕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하고 몸이 한결 가뿐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 코, 귀, 입, 발 등 목욕 전이나 목욕 후에 그 생김새가 기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청결도는 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된다는 건 역시 신체적인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 인격이 되는 것이고 새 영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세균 주성이가 되고 맙니다. 나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본문 10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한 구절 속에서 다음과 같은 진리를 얻게 됩니다. 첫째는 은혜의 무제한성입니다. 누구나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속죄와 은혜의 무제한성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새롭게 해주십니다. 둘째는 방법의 유일성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은 새롭게 되는 방법이 오직 한 가지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는 미래의 지향성입니다. 본문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과거에 대한 향수에 젖어 있는 것을 금합니다. 이유는 더 좋은, 더 온전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제나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나 주님 밖에 나가면 언제 감염되어 중환자가 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그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겠습니까? 밖으로 나가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날마다 영원히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동광양 소망교회 대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793-6-644번

0: 793-0644번 동광양 소망교회나 061-659-3800번 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3: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미가 1장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쳐 갖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 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두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한안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아멘. 미가 1장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12소선지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다 출신 미가가 이스라엘 두 왕국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다른 선지자들과의 주제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메시아의 베들레헴 탄생에 대한 예언이 본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서의 예언이 신약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서 자체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서론적인 진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는 역사적 배경으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출생지는 모레셋입니다. 예언의 대상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입니다. 예언의 형태는 묵시 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미가는 이스라엘 전체에 만연해 있던 부패와 타락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여호와께서 임재하심으로 심판이 진행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8절과 9절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미가 자신의 반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6절 백성들을 향한 경고를 제담 형식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본장의 내용은 법정적 형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포로 이전의 선지자들이 흔히 채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유와 공의로운 심판을 묘사할 때 사용하던 방식이었습니다. 2절 들으라는 명령과 함께 백성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있습니다. 3절 재판관으로서 여호와의 등장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5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6절과 7절 여호와의 심판 선언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후의 내용들은 이 재판 형식 중 고발 내용에 속하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집중적으로 밝힘으로써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임박한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독립된 문단입니다. 여호와가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증거를 들으라는 요청으로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 예언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현현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심판 때문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와 우상 숭배를 병렬시킴으로써 그들의 죄악이 종교적 영역에서 일어난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져 있는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 예언의 역사적 배경과 대상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여호와의 신적인 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악이 우상 숭배였음을 밝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절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강한 의인법적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능동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의 현현이 자연적 변화를 동반한다고 묘사함으로써 여호와의 능력적인 통치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실 때 여사사인 드보라의 노래 속에서 그리고 다윗 가운데 그리고 나훔과 말라키의 예언 속에서 나타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주의 진정한 통치자임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본달락에서는 평행법과 수사 의문문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병행법은 사상의 진전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허물과 죄를 병렬시키다가 허물과 산당을 병행시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의 허물이 구체적으로 상당히 에서의 우상 숭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 의문문을 사용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죄악을 더욱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주도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5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임재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신인 동역론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늘에서 이 땅에 3절 강림하신다는 표현과 그에 따르는 자연적인 변화들은 하나님의 비상한 역사 개입을 보여주는 언급입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 때문에 비롯된 것임을 밝힘으로써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악을 쌓아갈 때 심판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열방들의 멸망도 그들의 죄악 때문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세상의 백성들의 죄악을 완전히 해소하는 심판일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둘째 6절과 7절 하나님은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심판의 이유인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나서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은 심판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인 결과임을 보여주는 인과 접속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을 파괴하고 음행의 값을 불사르며 목상을 훼파하고라는 연속적인 진술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타락한 종교 때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애곡을 보죠.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을 상징적으로 기록합니다.

0: 상징적인 언급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이 돌연적이며 그들의 상식을 뛰어넘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이가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말씀합니다. 10절에서 16절 제담 형식으로 이스라엘의 심판을 비유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서는 미가가 무언의 몸짓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메시지 전달 방식은 에스겔이나 이사야에게도 나타납니다. 8절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라는 말은 내통하는 자와 죄수의 외모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애통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운명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10절에서 16절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이스라엘의 심판을 묘사합니다. 이 부분은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표현인 사무엘하 1장 20절의 가드의 고하지 말며로 시작하여 사울을 피하여 다윗이 숨은 동굴의 이름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 속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들이 미가가 묘사하고 있는 도시들의 파멸을 예언하는 배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다 라는 언급에 대한 역사적 배경은 BC 701년 산헤립의 유다 침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 산헤립이 자신의 기록에 의하면 산헤립은 아수르를 반역한 도시 가운데 하나인 두로를 공격하면서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산헤립은 아스글론과 에그론의 저항을 진압하면서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산헤립은 에그론 근처인 엘테케에서 애굽 군대를 만나 격파했습니다. 그 후에는 유다로 향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근거로 본단락의 여러 상징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도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8절과 9절, 16절 이스라엘은 슬픔과 수치스러운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앞에 두고 8절 애곡하며 애통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장차 깊은 슬픔을 경험하는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벌거벗은 몸으로 행한다라고 밝힘으로써 이스라엘의 심판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수치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6절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가 캐할지어다 라는 말은 극도의 슬픔과 수치를 동시에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는 머리털이 특별한 능력을 가졌고 또 생명의 원천이라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이 머리를 자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기력하고 수치스러운 상황에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10절에서 16절 이스라엘의 심판은 자기 모순적인 성격을 띱니다. 12도시에 대한 언어 유의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심판의 의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비는 아름답다라는 의미이지만 오히려 벗은 몸으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며 사안은 전쟁에 나가는 자라는 의미인데 오히려 전쟁에 나갈 수 없게 됨을 의미합니다. 베데셋은 다른 사람의 곁에 있는 집이라는 의미로 돕는 자 혹은 피난처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도리어 의지할 곳이 없게 되고 악십은 거짓말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와 유사한데 오히려 이들이 이스라엘 왕을 속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레사는 소유자 혹은 상속인이라는 의미인데 도리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성도는 여호와가 우주의 주인임을 알고 주님께만 경배해야 합니다. 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도는 교회의 미래를 염려하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되죠. 셋째, 성도는 항상 주님의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주의 주인임을 알고 주님께만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권일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며

여러분은 매일 어떤 아침을 맞이하고 계시나요? 고요히 마음을 열어 주를 사모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지요? 세상의 소음이 아직 깨어나기 전 내 영혼은 먼저 하나님을 향해 일어서야 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조용히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봅시다. 이 고백은 단지 광야에 있던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드리는 깊은 갈망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수많은 일들에 쫓기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 있습니다. 여호와를 갈망하는 내 영혼의 목소리를 듣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오늘 첫 곡, 목마른 내 영혼 한정숙의 목소리로 준비했고요. 지명연이 노래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는 종종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따로 구분하지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더 깊은 길을 보여줍니다. 예배는 단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이며 주를 사모하는 존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월요일의 수고 속에서도, 화요일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수요일의 지침과 피로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그 삶이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 온전히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은 삶이 있는 예배자에서 예배가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내 진정 사모하는 다윗의 노래로 준비했고요. 안산시립합창단의 나의 생명 드리니 아름다운 화음으로 전해드립니다.

시편 63편 3절에서 4절 말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내 하루의 중

중심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됩니다. 우리는 단지 교회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예배당이라는 공간을 넘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아멘. 날마다 주님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깊이 나아갑시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중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을 맞으며 유난한 무더위와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를 지나온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1학기를 지나며 얼마나 자랐는지 살펴보셨습니까? 혹시 결과만 바라보느라 자녀의 애쓰는 마음과 자라나는 모습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좋은 점수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친구를 헤아리는 따뜻함, 넘어진 뒤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오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너는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그 한마디가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붙드는 믿음과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해오름 교회 김명란 권사님의 낭독입니다.
1: 베드로전서 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전남 동부 지역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해 주신 모든 교회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0: 여수성결교회 한기형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믿어보라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처럼 구원에 대한 오해가 존재합니다. 구원은 아주 쉽고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단순화된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대해 훨씬 더 깊고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을 통해 구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은 받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과 희생은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이 좁은 이유는 바로 자기 부인과 순종,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좁은 문이 아니면 닫힌 문입니다. 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척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종교적 행위만 하는 신앙은 구원과 무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적 습관은 닫힌 문 앞에서 서성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당시 베드로를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를 때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좁은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좁은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 좁은 문을 거부하면 버림받게 됩니다. 오늘 시대는 헌신보다는 복만을 원합니다. 십자가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봉사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편안하고 즐겁고 쾌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심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이 없고 십자가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넓은 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좁은 문은 언제까지나 열려있지 않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문을 닫으시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핵이 없는 삶,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은 넓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뜻대로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먼저 믿었다고 구원의 삶을 자동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늦게 믿어도 순종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을 믿는 길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이미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걷는 좁은 길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지금은 신앙으로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복음의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든 걸 드릴 때 주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며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제 삶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남동부 극동방송 모든 청취자 여러분, 좁은 문을 선택하고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4: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10월 4일 주일 저녁 7시부터 10월 7일 수요일 오전까지 다시 어게인이란 주제로 가을 특별 성회를 개최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번 집회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 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 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0: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천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가 함께했습니다.
1: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순천 평안교회 장영환 목사님께서 시편 23편 3절 말씀을 본문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시편 23편 말씀을 잘 읽어보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오늘도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2절 읽어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푸른 풀밭을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 쉴만한 물가를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마음을 품고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늘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휘파람 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고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고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소생되어지는 그 회복의 은혜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다음 4절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

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다음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원수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고 괴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니까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상을 차려주셔서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원수 앞에서 나에게 그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내 잔이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또 6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내 평생의 무엇과 무엇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쉼없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분이 바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 있습니다. 인생의 풍성함은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요. 왜요?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거든요.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에 3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본문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울하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침울하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인생의 좌절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 잃은 다리를 짱짱하게 일으켜 세워주셔서 날마다 세상을 당당하게 살게 하시며 환희와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이 소생이라는 이 단어가 아주 실감나게 쓰여진 곳이 있더라고요. 창세기 45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야곱은 믿었어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요. 그런데 어느 날이에요, 기근이 찾아와서 아그들아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다, 소문에 듣자 하니 애굽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다 하더라, 거기에 가서 먹을 것 좀 사라. 요셉의 형들을 야곱이 다 애굽으로 보냈어요. 갔다 와서 하는 소리예요. 아버지, 우리가 애굽에 가서 보니까 요셉이 살아있더이다.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이 술에 보내줬어요. 이렇게 요셉의 형들이 야곱에게 이야기했을 때
야곱의 반

반응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소생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소생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그래? 아, 요셉 살아있더냐? 오메, 나 죽은 줄 알았다, 야. 이러면 이랬을까요? 오메, 오메! 내 아들이 살아있어야. 오메, 오메! 이게 뭔 일이 되냐? 이제까지 내 아들 죽은 줄 알았는데. 오메! 그놈이 살아있더냐? 그놈이 살아있더냐? 오메, 오메! 이게 뭔 일이 되냐? 이러지 않았겠어요? 이게 소생이에요, 이게 소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서 환희의 자리로 이렇게 세워주셔버리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셔버리는 거예요. 환희를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신바람 나게 만들어 주셔버리는 거예요. 이 소생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은요, 3절 후반절 말씀을 통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잘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나약하고 좌절하여서 절망하고 있는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이유는 의의 길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의의 길은 바른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의의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죄악의 길도 있습니다. 넓은 길도 있습니다. 좁은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넓은 길도 있어요. 이 길로 가면 복되어질 것 같고 이 길로 가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고 이 길로 가면 만사형통할 것 같고 그렇지만 그 길이 넓은 길이고 그 길에 죄가 있다면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예수님의 품을 떠난 내가 원하는 나의 상상의 길, 내 생각의 길,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평안교회 아무개요,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와.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이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따라오면 너는 살 수 있어. 나를 따라오면 행복할 수 있어. 나를 따라오면 은혜를 누릴 수 있어. 할렐루야.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넓은 길이지만 죄악이 있다면 그 길을 포기하고 좁은 길이지만 주님이 계시는 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업에 실패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진학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인정받지 못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 주님이 계시고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나요?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이유,
내 영혼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이유,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 내 인생을 신바람나게 해주시는 이유, 나를 소생시켜 주시는 그 이유는 의의 길 가게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나로 하여금 의의 길 가게 하시려고 죄악의 길을 포기하고 의의 길을 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의의 길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행복의 열매 따먹게 하려고요. 할렐루야. 의의 길 가게 하시려고 나를 날마다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소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 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름과 명예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십계명에 가서 보면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취업다 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속에서 모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신앙생활해서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속에서 모독을 받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기도하셔요. 요한복음 12장 28절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까지도 성부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어떻게 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데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여겨야 할까요? 십계명이 그렇게 말씀했고 우리 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쳤다면, 그럼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여기며 신앙생활해야 할까요?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존귀히 여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세상은 내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요.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해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나요?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지 않도록 살아야 된다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는 의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을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사사기 21장 2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누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는 이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입술로는 말하고 다녀요. 부르고 다녀요. 예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왕 되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부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주인 돼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 사사시대가 아닌가요? 어떤 집사님이 친구 따라서 점집에 갔답니다. 그래도 양심은 그래도 살아있어가지고 차마 방에는 못 들어가고 친구 따라서는 왔지만 마루에 그냥 앉아있었대요. 근데 친구 혼자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점쟁이한테 예, 점을 치는 거예요. 점쟁이가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개수리 하면서 막 점을 쳐요.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점괘가 안 나와요. 아무리 점을 쳐도 영빨이 안 오는 영빨이. 점괘가 안 나와. 이상하다. 왜 점괘가 안 나오지? 너무 이상해가지고 밖에를 딱 나와봤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딱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점쟁이 하는 말이에요. 당신 교회 댕기는 예수쟁이지. 당신 때문에 점괘가 안 나오잖아.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요. 교회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못 가졌는데 아니 그 점쟁이 말 듣고 구원의 확신이 와불드래요. 점쟁이 말 듣고.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우리들 살고 있는 이 시대 아닙니까? 어제 한 권사님께 신방을 갔어요. 연세 많은 드신 권사님이에요. 신방을 하는 중에 그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집에 있는데 시청 노인복지과에서 사람이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거짓말을 시키더래요. 할머니 거짓말 하셔야 됩니다. 제가 물어보면 할머니 모른다고 그러세요. 자식들 자녀 이름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첫째 개똥이, 둘째 소똥이, 셋째 말똥이, 넷째는 뭐더라? 다섯째 생각이 안 나고요. 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부터 10까지 이렇게 쭉 세워보라고 하는데 할머니 절대로 다 세워보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하세요. 1만 생각나고 그 다음부터 생각 안 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가사 도우미 혜택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 하세요 할머니요. 그러더래요. 그러니 권사님 들을 때는 막 화가 나더래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네가 나한테 거짓말을 시켜버려야 내가 그 돈 몇 푼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줄 아냐?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안 해버렸대요. 자녀 이름이 뭐세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 권사님이 일곱 자녀가 있는데 첫째부터 일곱 자녀까지 똘똘하게 대답을 해버렸대요. 그리고 1부터 10까지 세워보라 하니까 1부터 10까지 그냥 똘똘하게 1부터 10까지 세워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내가 거짓말 안 해버렸어요. 목사님 내가 거짓말 안 해버렸어요. 내가 그 거짓말을 안 했더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고

0: 없는데 하나님이 아니 기가 이렇게 잠자고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종쳐본다 하더라고요. 권사님 말이 계속 종쳤는데 엊그제부터 내 계속 종을 안 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라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가라고요. 내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게 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한다면 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의의 삶을 살아서 너는 의의 삶을 살아갈 사람이야. 너의 의의 삶을 위해서 내가 너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거야. 의의 삶을 살아서 너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할렐루야.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이 알렉산더 대왕은 정복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전쟁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하 중에 자기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자기 부하의 이름, 그 군사의 이름도 뭐예요? 알렉산더인 거예요. 그런데 소문에 듣자 하니 자기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그 군사가 말도 못하게 게으르다는 거예요. 또 말도 못하게 비겁하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알렉산더 대왕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기분 나쁘죠. 나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어떤 놈이길래,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그렇게 게으르고 비겁하고 무지하냐.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군사가 머무는 막사에 들어왔대요. 왕이 화를 내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봐라! 내가 너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겠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지 않으면 나는 너의 목을 칠 거야. 그럼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째, 이름을 바꾸든지. 둘째, 너의 삶을 바꾸든지 해라. 이름을 바꾸든지 너의 삶을 바꾸든지. 그래서 알렉산더의 오욕을 씻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이래요. 여러분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개판으로 산다면 기분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게 하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왜요? 뭐 때문에요? 목적이 뭡니까? 의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의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의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순천평안교회 장영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54-5405번 순천평안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0: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9월 18일 금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독일 대학의 철학과에서 종종 하는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이 학생들에게 평생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적어보도록 주문을 하면 학생들

은 대부분 건성으로 종이를 채운다고 합니다. 강의 시간의 대부분이 지나도록 한두 개도 제대로 적지 못하는 학생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 교수가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의 한계가 정해지면 학생들은 불이 나게 종이를 채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독일을 대표하는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권장한 자기 자신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찾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시간이 무한하다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인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심판이 있다고 말입니다. 정해진 내 삶의 기한 안에서 평생 이루고 싶은 일과 주님이 맡겨주신 나의 사명,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하루를 어떤 일로 채워가야 할까요? 일의 모양은 다양하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한다면 우리 일의 목적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 말입니다.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꿈이 있는 자유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함께 들으셨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마주할 때 꼭 들어야 할 말이 있죠.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이 두 마디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어쩌면

0: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 영혼을 준비하고 또 영혼을 위해 심는 지혜로운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마침내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오늘 9월 18일 금요일이고요. 오늘은 예수동행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목사님 모실게요. 먼저 준비한 선물 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에서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이 시간에 소개됐으면 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담터에서 차 선물 세트를, 도서출판 토기장이에서 드리는 신간 신앙서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교하는 감자탕 맛집 진통 뼈사랑에서 3인 감자탕 식사권, 찬양이 함께하는 카페 여수 소다만 카페에서 커피와 수제청,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 K뷰티를 선도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충만한 저녁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0: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 동행일기 시간인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여수 성동교회 김현우 목사님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2주 만에 뵙네요.
1: 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뵙고 싶었는데 2주 만에 뵙네요.
0: 네, 잘 지내셨어요?
1: 네, 뭐 잘 지냈고요. 네. 아, 여러 가지로 또 예수님 안에서 네. 항상 사는 삶이 뭐 스펙타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또 다양한 일이 있으셨군요.
1: 예.
0: 네. 벌써 다음 주가 추석입니다, 목사님.
1: 네.
0: 네. 뭐 올해는 연휴가 좀 짧아서 어디 다녀오시기도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추석 명절 맞아서 어디 다녀오시나요?
1: 네, 저는 아마도 장모님이 내려오실 것 같고요.
0: 아, 예, 네.
1: 목금토가 이제 연휴일 네. 때는 네. 수요 예배하고 주일이 있어서
0: 그러니까요.
1: 목회자들은 자리를 뜨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0: 아,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교회에 대한 그 헌신은 성도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네.
1: 아유.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들은 다 다녀오시라 하고 네. 저는 그냥 교회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0: 그래요. 아유. 뭐 연휴가 짧기는 하지만 그래도 고향에 다녀오시는 분들은 또 다녀오셔야 되고
1: 네.
0: 네. 또 부모님께 인사도 드려야 되고 이제 명절 하면 이제 또 고향을 찾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크리스천들은 영원한 본향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는데
1: 네.
0: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 생각하는 귀한 기회가 되면 좋겠고 또 뭐니 뭐니 해도 가족들과 또 네.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1: 예, 또 저희 교회는 이번이 새생명 축제인데
0: 아,
1: 10월
0: 그렇군요.
1: 마지막 주까지 있는데
0: 네.
1: 가족들을 만날 때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0: 네.
1: 귀한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명절 예배지도 만들 때는 되게 쉽게 좀 감사의 제목만 나누는 것으로
0: 네.
1: 이렇게 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마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0: 그래요.
1: 조금 더 쉽게 같이 좀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도록 가족들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가 가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조금 나눌 수 있는
1: 네.
0: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1: 예, 오늘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주제인데요.
0: 네.
1: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서 정말 삶이 변하는지 또 성령의 열매가 맺

0: 지고 있는지 한번 저 실제 일기도 나눠드리면서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히는 것들을 소망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1: 네.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서 정말 삶이 변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야, 삶이 변한다. 이건 뭐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정말 감격적인 일인데, 과연 삶이 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 갑론을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0: 네. 예. 아니, 진짜 목회를 하다 보면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저도 목회를 시작했을 때 이론으로는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다고 믿고
1: 그렇죠.
0: 그렇게 목회를 네. 해왔는데 네. 실제로 해보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변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1: 그러니까 저는 네. 목사님들 가운데 사람은 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봤어요.
0: 아, 그런데 아무튼 제가 가만히 곰곰이 따져보니까 네. 나이가 들수록 변화가 적게 일어난다고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변화에 대한 좌절이 먼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해서 말씀대로 해봤는데 잘 안 되고 네. 가까운 가족도 사랑하기가 어렵고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라 하는데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안 되고
1: 네.
0: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이런 말씀이 부딪혀올 때 변화에 대한 좌절이 있는 거죠.
1: 그래요. 그리고 또 아이러니한 게 노력하면 할수록 또 오히려 더 좌절을 경험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0: 예.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동일기를 쓰면서부터 네. 저의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제가 뭔가 하면 사람이 변할 수 있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동행일기 하면서 삶의 변화, 삶 뒤집기 프로젝트가 아닐까 아. 이런 별명도 한번 붙여봤습니다.
1: 어, 예수동행일기의 부제가 삶 뒤집기 프로젝트.
0: 네. 네.
1: 완전히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같은데요.
0: 예. 뒤집어지려다가 안 뒤집어지고, 뒤집어지려다가 안 뒤집어지고.
1: 이게 확
0: 그런 경우가
1: 되는데.
0: 많거든요.
1: 네.
0: 예. 그래서 사람의 변화는 제가 보니까 이제 성령의 열매와 관련이 있더라고요. 나무도 생명이 있고, 햇빛 잘 받고, 농부의 정성을 받으면 열매가 맺히거든요.
1: 네.
0: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1: 네.
0: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이 있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맺히게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동행 일기를 쓰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성령의 열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그 삶의 변화라는 게 그리스도 안의 삶의 변화라는 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인데
0: 네.
1: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의 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런 열매들인 거잖아요.
0: 네, 네.
1: 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힘으로 이걸 맺어가는 게 아니고
0: 네.
1: 주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맺혀 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매일마다 주님을 바라면서 순종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열매지 사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
1: 네.
0: 많은 분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사모하고 열망하는데
1: 네.
0: 방언이며 예언이며 신유 이런 건 사모하는데
1: 네.
0: 성령의 열매는 사실 얘기는 많이 하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적은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1: 그런 것 같아요.
0: 예. 네. 그래서 은사는 좀 눈에 보이고
1: 그렇죠.
0: 좀 이제 치유됐다 하면 사람들이 와 하지만 네. 그냥 내면에 있어서의 변화들에 대해서는 부분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1: 네.
0: 되게 저 사람이 변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정말로 변하고 있나 싶기도
1: 네.
0: 하거든요.
1: 네.
0: 그렇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가 드러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는 것. 이게 진정한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열매, 예, 그렇죠. 이것이 더욱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은사보다는 이제 성령의 열매다.
0: 네.
1: 그렇게 본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걸 원하시겠네요.
0: 예, 결국 예수님을
1: 닮아가는 거니까요.
0: 예. 예.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이 땅에서는 부족하지만 그 방향성을 계속 주님께

0: 나아가는 것, 그게 정말로 중요하니까요.
1: 네. 자, 노력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갈망하고 또 주님의 뜻에 이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맺어가야 될까요? 네.
0: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영국의 이제 복음 전도자인 로이 해션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1: 네.
0: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패배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와.
0: 예,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잘해야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고
1: 네.
0: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엎드릴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목표로 추구해서는 안 되고 열매 맺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은 결국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1: 네.
0: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저절로 맺히게 하시는 그 과정들을 매일마다 밟는 것. 그러다 보면 예전에 이제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었잖아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보면 내가 조금씩 닮아가 있고 닮아가 있는 그 과정들이 아마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그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영국의 복음 전도자 로이 해스존이 얘기했다는 그 말, 우리의 패배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 충만이. 와, 이 말씀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네요.
0: 네. 나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1: 그렇죠.
0: 십자가 앞에서 그냥 내려놓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부활로 확 이끄시는 것을 매 순간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1: 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요. 계속 이렇게 그 코치들이나 네. 또 감독들이 하는 말이 힘을 좀 빼라고.
0: 네.
1: 왜 이렇게 몸에 힘 주고
0: 네. 네.
1: 잘하려고 하냐고 힘을 좀 빼라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0: 저도 수영할 때는 왜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지 안 빠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빠지더라고요.
1: 이게 잘하려고 하니까 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0: 그 내가 하려고 한다는 것 거기엔 또 자아의 문제가 있는 것
1: 그쵸?
0: 같아요.
1: 네.
0: 나의 고집과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부딪히거든요. 근데 실패를 통해서 내가 아 이게 아닌가 보구나
1: 네.
0: 내려놓고 그때부터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그때부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자 예수동행일기 여수성동교회 김현우 목사님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말씀 이어갈게요.

0: 디나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하셨습니다. 아, 목사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앞서서 읽어주셨는데요. 네. 이 열매를 맺는 영적인 원리가 아닐까 싶어요. 네. 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포도나무와 가지 원리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1: 네. 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네. 내가 이어져 있을 때 그때부터 열매가 맺기 시작한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예수동행일기를 써보면 어떤 일이 있냐 하면 네. 저녁에 어제도 이제 예수동행일기를 딱 쓰려고 딱 앞에 서면 아, 내가 주님을 바라본 때가 언제였지? 생각하면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때마다 아, 기도는 분명히 하고 제가 주님께 설교도 하고 여러 일들로 했지만 다시 한번 내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 의식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땐 주님을 잘 바라봤던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0: 그쵸.
1: 그러니까 그럴 때 정말 철저하게 나를 낮춰놓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 그렇게 시간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그대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멈추고 있는 시간들 나의 패배를 돌아보는 시간들 그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즐거워하는 시간이 아니실까 싶어요. 네. 내 안에 만지시고 다시 한번 생명력으로 좀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때 다시 이제 용기를 내서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쓰는 과정들이 꼭 빨리 뭔가를 쓰고 이거를 잘 쓰고 이것보다는 주님과 이제 딱 교통하는 그 시간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제일

0: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쓴또 어예기의 방에 올라온 예수동행 일기를 몇 개를 갖고 오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일기를 쓰면서 어떤 또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계신지 저희가 좀 한번 확인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오늘 세 분의 이제 예수동행 일기인데요. 어예기에 있는 하나의 사건이긴 하지만
1: 네.
0: 여기에 한 분은 뭐 지역도 다르고요. 한 분은 직장, 한 분은 이제 교회, 한 분은 가정에서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의 열매를 맺혀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면서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종시의 한 남성 성도였는데요. 직장에서 중요한 회의를 치르며 과중한 업무와 급변하는 상황으로 지쳐 있었는데 퇴근 전 믿었던 동료가 저를 험담한다는 소문까지 듣게 되어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소문의 출처가 어디인지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지 따져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예기회를 떠올리며 사실도 아닌 소문에 흔들려 상대를 미워하지 않기를, 성령 사실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그 동료를 만나는 일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과 행동을 지키며 상처받은 마음 대신 사랑으로 살길, 순종의 한 걸음 내딛기를 소망해 봅니다.
1: 네.
0: 이 일기를 제가 이게 오픈된 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안에 사랑과 인내의 열매를 맺혀가고 계시는구나. 이 사랑의 열매와 오래 참음의 열매가 그 안에 조금씩 조금씩 직장 생활의 부딪힘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따져 묻고 싶었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상대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자신을 비난하는 소리를 들을 때그 앞에서 침묵한다는 게참 쉽지 않은데 정말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시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0: 특별히 그 일터라고 하는 그 직장, 어떻게 전쟁터 같은
1: 그렇죠,
0: 한복판에서,
1: 그렇죠.
0: 또 세종시면 제가 이 추측하기에는 그때 종합청사들이 엄청 많잖아요.
1: 네.
0: 그 중에 한 분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면서 확 바뀌어가는 걸 보면서
1: 네.
0: 새로운 것들을 저도 한번 마음을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보통 자극이 오면은 바로 반작용이 이제 또 따라가기 마련인데, 네. 우리 성도님 참, 예수동행 일기를 쓰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또 주님께 순종하면서 맺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일기 들어볼까요?
0: 여기는 선한목자교회 성도분이라고 있는데 분당에 사시는 분인데
1: 네.
0: 이렇게 어얘기를 썼습니다. 작년에 말싸움을 하고 1년간 관계가 껄끄럽고 소원해진 교회 동생이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가짐으로 먼저 화례를 시도했는데 그 동생의 반응이 영 뜨뜻미지근했습니다. 계속 같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저는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그 동생이 피하는 것 같았고 서로 피하는 채로 시간을 지금까지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동생이 수술한다는 기도 제목이 올라온 것을 보고 제가 먼저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수술한다고 먼저 알려줬더라면 계속 기도로 중보를 하지 않았겠냐. 수술 받느라 고생 많았다. 그 동생에게 카톡과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 동생도 답을 해주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껄끄러운 관계도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니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1: 네. 아, 멋진 분이시네요. 네.
0: 예.
1: 물론 이제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겠지만, 네. 그 순종하신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0: 여기에도 주님께서 또 사랑의 열매와 화평의 열매들을 맺혀가시는 그 과정인 것 같아서
1: 그러니까
0: 예수님 바라보면 사랑할 수밖에 없죠.
1: 네. 예.

0: 자, 세 번째 일기 들어볼까요?
1: 네. 세 번째는 제목이 이렇게 썼습니다. 남편의 잔소리 앞에서 라고
0: 있었습니다. 아유, 벌써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1: 예, 그건 저 네. 같기도 하고. 예. 네. 네. 저녁에 남편이 딸의 행동으로 딸에게 얘기하지 않고 제게 불평하고 잔소리를 반복할 때에 마음에 정말 듣기 싫다는 마음이 올라와서 예수님 부르는 것도 겨우 하고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중에도 다시 시작하는 남편의 소리에 직접 하라고 말하려는 입술. 그 순간 어얘기에 생각하며 제 입술, 제 생각 버리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였습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 딸이 궁금한 일로 전화를 했길래 저녁에 늦게 다니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네 하는 답도 듣습니다. 예수님, 남편이 다시금 얘기하면 부드럽게 답해 줄게요. 남편에게 대처할 말도 생겨 제 마음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남편의 소리도 표현의 방식과 불만과 화여서 힘들었지 속은 걱정이었지 싶습니다. 속뜻을 더 잘 발견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0: 네. 예. 아우. 이 남편분 잘못하셨네요. 네, 1절만 하셔야 되는데.
1: 막 딸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네. 왜 딸 교육 못 시켰냐, 뭐 딸이냐, 막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이제 여성 성도분께서 오래 참음과 네. 온유함으로 이 남편에게 계속해서 대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 열매들을 맺혀가시는 것이 아닐까. 네. 그리고 보면 좀 잔소리 많이 하는 남편도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통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아유 참 세 편 모두 이렇게 참 성령의 열매가 일상 속에서 맺혀져가는 예.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네. 일하고 네.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네. 그러니까 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시는 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네. 나의 이야기가 돼서 이것이 기록에 남으면 내가 나중에 볼 때 얼마나 흐뭇할까.
0: 그렇죠.
1: 예, 그러니까 네. 이것들이 사실 기록으로 안 남기면 지나가거든요.
0: 맞아요.
1: 사람은.
0: 네.
1: 그래서 매일마다 저도 좀 힘들긴 하지만 매일마다 예수동의 일기를 써내려가는데 오늘 청취자분들께서도 오늘 잠깐이라도 수첩에라도 예수님 바라봤던 기억들을 좀 써보시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0: 네. 앞서서 이제 예수 동행 일기를 삶 뒤집기 프로젝트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저는 나의 성장 일기 네. 예, 이렇게 이름 붙여도 좋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드라마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0: 네. 한편이 드라마겠죠.
1: 네.
0: 자, 예수 동행 일기 여수성동교회 김현우 목사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찬양 한 곡 듣고 오늘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해피바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들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사람은 과연 변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네, 말씀을 나누고 또 어얘기의 일기까지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오늘 묵상 질문으로 한번 정리해볼까요?
1: 네, 오늘 질문입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듯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봤습니까? 그럼 열매가 맺혔습니까? 두 번째 질문, 아니라면 주님과의 철저한 동행을 통해 성령의 열매 맺기를 갈망합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을 한번 기도로 써보십시오 라고 하는 묵상 질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고 성령의 열매가 맺혔는지,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내가 철저한 동행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열매를 맺히기를 갈망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좀 한번 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0: 네. 오늘 나눈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께서 맺히게 하신다.
1: 아멘.
0: 네.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네. 네.
1: 어쩌면 그렇게 핵심을 잘 말씀하시는지.
0: 아, 감사합니다. 네. 꼭 예. 기억하고, 네.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묻고, 또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길 기도하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자, 목사님,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1: 예, 다음 주에는 나눔방에서 함께 하기인데요.
0: 네.
1: 나눔방에서 함께 하기보다 좀 다른 주제도 괜찮을 것 같아서
0: 네.
1: 제가 지금 다른 주제를 좀 찾아보고 있거든요.
0: 아, 그래요?
1: 나눔방에서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동행일기를 쓰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조금 다른 주제가 어떨까 해서 다른 주제를 한번 찾아보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 방송이라는 또 이 매체의 특성상 조금 네. 제약이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께서 다른 주제를 또 찾아가지고 또 오시겠다고 합니다.
1: 네.
0: 목사님, 다음 주는 추석이고요.
1: 네.
0: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한 주 후에 더 뵙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창문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하셨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 찬양 마커스 워십의 찬양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복된 주말 주일 보내십시오. 저는 김용환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의회의장 주재현입니다. 지금 여수에서는 2016 여수 세계선박람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과 바다가 만드는 특별한 무대, 여수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박람회의 열기가 여수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여수시의회에서도 힘껏 뛰겠습니다. 시민을 이롭게, 여수를 새롭게, 여수시의회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여수 성광교회 최종배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 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 생활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거룩함이 성광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실 때 정말로 행복하다. 영적 공동체에서 신앙 생활할 때 정말로 행복하다. 이러한 행복감을 얼마나 느끼고 누리고 계실까요? 진정한 행복은 충분한 만족감에서 온다고 합니다. 삶의 자리가 정말로 충분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

만족감이 그 삶의 자리에 흐를 때 행복하다라고 느낀답니다. 또 진정한 행복은 안정된 평안함이라고 합니다. 삶이 불안하지 않아요. 때로는 요동치는 삶의 자리를 하더라도 그 심리와 마음은 안정됩니다. 평안함이 있어요. 소망함 예배자리 나오신 성도님들은 거룩한 빛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진정성 있는 행복을 더 많이 만들어가고 더 많이 받고 누리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진정성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대상과의 관계성이라고 합니다. 대상들과의 관계성. 내가 정말로 사랑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들. 그 대상들과의 관계성이라고 해요. 하버드대학교 연구진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성인 발달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연구를 하고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복과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인간관계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얼마나 좋은 인격관계, 인간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건강도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고 또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정말로 좋은 인격관계, 인간관계가 있으면 그 삶이 행복하고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재물을 쌓는 재력도 때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보다 더욱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중요해요. 진심으로 서로를 지지해주는 사람들과의 신뢰 관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인격 관계가 본질적으로 안정될 때에 비로소 그 마음 가운데 야 행복하구나 그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율성과 주도권입니다. 내 삶의 선택권을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스스로 설계하고 있다는 삶의 주도권입니다. 마지 못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내 의도와 상관없이 끌려다니는 삶, 그런 삶은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삶에 주신 자율성이 있고 주도권이 있어요. 이런 자율성과 주도성은 내면의 안정감을 만듭니다.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의미와 목적 의식입니다.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중요한 인생 질문에 대하여서 자신만의 분명한 대답을 할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려고 건강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을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의미, 목적, 의식을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족과 지인과 또 이웃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삶.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러한 느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자기 고백. 많이 가시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좀 보탬이 되고 누군가를 좀 도와줄 때, 야, 나는 그래도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자기 고백. 이런 자기 고백이 그 행복의 뿌리를 단단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지금 여기를 온전히 수용하는 태도라고 해요. 현재성입니다.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거나 과거나 미래의 불안에 갇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고 해도 행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품복은 상당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삶의 자리에는 비교 의식이 가득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합니다. 과거의 이 지나간 시간들. 아직 오지 않은 내일 미래를 바라보면서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있어요. 어떻게 그 삶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들, 일상의 사소한 순간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누릴 수 있는 이런 수용적인 태도. 그러한 태도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가령 한 모금의 차를 마시면서 그 삶을 살펴봅니다. 이한 모금의 차를 마실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좋은 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생명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아무도 없는 그 고요한 시간에 예배당에 홀로 우두커니 앉아서
그 고요함을 누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무엇이 안타깝습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저마다 소망하는 행복의 자리들이 있어요. 그 행복의 자리에 도달하지 못하고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과정을 무시하고

0: 왜곡된 욕망이 가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상의 행복과 삶의 평안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을 받고 누리는 것, 그러한 것들을 기대해요. 이런 마음 자세와 삶의 태도를 가지고서는 참된 행복이라는 인생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둬들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행복은 바른 진리, 바른 마음, 바른 자세를 가지고 인생 나무를 세울 때에 주어지는 정직한 결과물이고 인생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더 행복하고 거룩함이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더 존귀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받고 누리는 은혜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십니다. 마무리하시면서 엄중한 삶의 원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17절과 20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0: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열매를 보고 계십니다. 화려한 겉모습, 유창한 말솜씨, 세상적인 배경들, 이런 외적인 것들을 보지 않으세요. 오직 한 가지를 보십니다. 그 사람의 삶과 인격에서 맺히는 삶의 열매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열매에 집중하십니다. 그래 집중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열매가 본질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속사람의 본질을 증명합니다.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겉모습은 아주 순결한 양의 모습이에요. 양의 가죽을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물어뜯고 자기 입속을 채우려는 사나운 일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더러 계실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겉모습에 속고 화려한 말솜씨에 속고 그럴듯한 논리에 속습니다. 인생의 사기꾼들, 영혼의 사기꾼들, 그 사기꾼들이 난무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미혹한 영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영혼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고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명확한 자연 법칙을 제시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절대로 딸 수 없어요. 나무의 본질을 아는 것은 잎사귀도 꽃도 아닙니다. 잎사귀는 계절에 따라서 무성하기도 합니다. 이런 봄이 되면 그 잎사귀가 무성하지 않습니까? 또 한겨울이 되면 다 떨어지잖아요. 꽃은 한때 화려한 자태와 후각을 자극하는 향기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발걸음을 멈추어 세웁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오면 나무의 본질을 결정하는 것은 잎사귀도 꽃도 아닙니다. 오직 열매예요. 가지 끝에 달린 열매를 통하여서 나무의 본질이 온 세상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의 연수, 성경의 지식, 유창한 기도의 고백이 신앙의 본질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그 삶에 맺히는 열매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의 역사, 또 커다란 예배당,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외적인 환경들, 그러한 것들이 교회의 본질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맺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작은 이수나무의 삶입니다.

0: 성도의 진짜 모습은 일상의 삶에서 맺히는 인격의 열매로 결정됩니다. 가정에서 가족을 대하는 말투, 교회에서 성도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 일터에서 보이는 정직함, 남들이 보지 않는 아주 사적인 삶의 자리에서 행동하는 거룩함 말입니다.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떤 말투를 가지시고 믿음 생활하시고 교회 생활하실 때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시고 또 세상에서 어떤 정직함을 가지시고 또 사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떤 거룩함 그 행동을 하고 계실까요? 작은 예수남으로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맺어야 될 믿음의 열매요 삶의 열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더 성숙하기를 열망해야만 합니다. 타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하는 말과 말투는 안 됩니다. 더 곱고 아름다운 말투, 더 너그럽고 더 겸손하고 더 정직한 태도와 자세, 신랑 대신 예수를 향한 신부들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 열매로 맺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입술로는 다 거룩을 말합니다. 그러나 삶 속에는 이기심과 질투심과 시기심으로 뾰족한 가시를 양산하고 있어요. 그 가시로 자기 자신도 찌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가족들, 동료들, 지인들도 찔러요. 예수님 보시기에 포도나무가 아니고 가시나무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무화과나무가 아니고 엉겅퀴예요. 열매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창조의 섭리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떤 창조의 섭리입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창조의 섭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0: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열매는 저절로 생겨나는 법이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열매는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대로 자라고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곧 씨앗이에요. 마음의 미움과 불평의 씨를 심으면 분노의 말과 상처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탐욕과 정욕을 심으면 가정이 파탄나고 일터가 파탄나는 쓰디쓴 고난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밭이 아무리 거칠고 딱딱하고 메마르고 황폐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를 심으면 평안과 감사와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만 합니다. 나쁜 나무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두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의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아주 열정적인 목소리로 주여 주여라고 외쳤던 종교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권능을 행하였던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카리스마와 영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최종 판결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책망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삶의 이면에서는 은밀한 탐욕과 불법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좋은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은 나무의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 사과 열매를 매달아 둔다 한들 사과나무가 되지 않아요.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다 떨어집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먼저 되어야만 합니다. 성도가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0: 열매를 맺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0: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포도나무 원줄기에 굳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줄기에 온전히 붙어 있으면 줄기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는 법이에요. 열매는 가지의 열심, 가지의 재주가 아니에요. 열매는 줄기에서 공급되는 생명의 결과입니다.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영적 여정입니다. 예배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어떤 인격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계실까요? 그 인격관계를 형성하고 믿음의 여정,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걷고 계실까요? 예수님과 더 깊은 인격관계를 형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대체 어떤 삶입니까? 이제 알긴 알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만이 내 인생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겠구나.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의 거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가치관을 예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순종하는 거예요. 인생은 태어나는 그날로부터 죽는 그날까지 소리를 듣는 여정입니다.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자리가 달라지고 맺는 열매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생각과 감정과 가치관을 새롭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삶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을 통하여 주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서 영적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날 좋은 가을날이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합니다.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넓은 이 좋은 예배당에 오셔서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호흡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세미한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를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음성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복된 삶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가 풍성한 성도님들의 남은 인생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2차 대전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아주 젊은 청년 군인이 총탈 맞고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 곁을 지켰던 군목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 대신에 당신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드리겠습니다. 무엇이라고 쓸까요? 인생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청년 군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께는 제가 기쁘게 죽었다고 써주세요. 마지막 호흡을 다하면서 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주일학교 선생님의 그 얼굴이 떠오릅니다. 어렸을 적

0: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선생님께는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죽었다라고 써주세요. 그렇게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구몽 목사님께서의 청년의 부탁대로 사랑 많으신 어머니와 은혜로운 선생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얼마 후에 이 군목 목사님에게 한 통의 편지가 회신되었습니다. 쥐리학교 선생님이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편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사실 교회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별로 열매도 없고 지겨워서 한달 전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편지를 받아보고 내가 한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서 다시 주일학교 선생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은 참 좋은 예수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한 청년 군인의 생명을 천국으로 인도했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좋은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는 단 하나의 비결은 예수 생명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한 그루의 작은 예수나무로 성령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복된 삶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여수성광교회 최종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43-1141, 061-643-1141번 여수성광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어온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소 되겠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 애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디.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4: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5: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인장입니다. 사람은 지식으로 남을 누르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말씀은 교만의 뿌리를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무시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직 서툰 사람을 답답하게 여기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무릎 꿇어야 하고 모두가 용서를 구해야 하며 다 같은 피로 씻겨져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타인을 분석하느라 공감하지 못하고 조언은 할 수 있어도 함께 걸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함께 울고 함께 웃으라는 말씀 뒤에 놓은 것입니다. 참된 공감은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자기를 높이기에만 급급한 자는 남의 아픔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자기가 은혜로 여기에 서 있는 것을 아는 자만이 함께 웃을 수 있죠. 예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며 우셨고 골고다에서는 버림받은 절규를 견디셨으며 우리의 죄와 수치를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은 이제 더 이상 버려진 슬픔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무덤의 돌을 밀어내고 새 창조의 아침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순간의 쾌락이 아니라 죽음을 이긴 생명의 환희가 되었기에 성도는 눈물을 흘리는 순간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는 사람 곁에 앉아줄 수 있느냐고. 누군가 잘 될 때 너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직도 남을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의 자리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좁고 우리의 자존심은 높고 시기는 깊고 인내는 짧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돌같이 굳은 심장이 부드러워집니다. 예수께 가까이 갈수록 부활의 소망을 붙들수록 남의 형통을 시기하지 않게 됩니다. 낮아지신 주를 바라볼수록 낮은 자리를 사랑하게 되고 지혜의 주를 경외할수록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삶은 예수의 마음이 성도 안에 새겨질 때 피어나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어쩌면 함께 우는 것보다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기쁨은 우리의 숨겨진 질투를 되살리기 때문이죠. 누군가의 기쁨이 나와 비교될 때 저 사람에게는 열리는 문이 왜 내게는 열리지 않을까 하는 시기의 생각이 싹트고 마음 한구석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오르기도 합니다.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억지 즐거움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질투가 죽고 사랑이 살아나는 즐거움입니다. 누군가의 기쁨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으려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믿음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 병의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을 빼앗아 채워지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서로의 형통 앞에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기쁨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일하신다는 증거이며 누군가의 회복은 주께서 오늘도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남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이며 자기 인생의 시계를 하나님의 시간에 맡긴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의 나윤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봐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국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0: 아침에 이제 뒤에 내시관을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1: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스바냐 제1장 아모니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2: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1: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물결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1: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2: 여호와의 희생

0: 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태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1: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0: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실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려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구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1: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0: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1: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2: 제2장.
1: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로는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에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0: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1: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0: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1: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0: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진례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1: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0: 부수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1: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에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0: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두루지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천역이리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1: 내가 여러 나라를 끌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0: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1: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의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0: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1: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주어진 집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0: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0: 학계 제1장 다리우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사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1: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0: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리

0: 먹을지라도 소화기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어 밑에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1: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태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계를 들게 하였느니라.
2: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0: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2: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제2장. 일곱째 달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1: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0: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입니다.
0: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0: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0: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2: 다리우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0: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에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2: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3: 아니니라.
2: 학개가 이르되,
0: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2: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4: 부정하리라
2: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0: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

0: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1: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2: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0: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2: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0: 여호와가 말하노라.
2: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0: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1: 스가랴 제1장.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2: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1: 다리오 왕 제2년 열한째 달 곧 스바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3: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4: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3: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5: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3: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6: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1: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5: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지 70년이 되었나이다.
3: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4: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0: 제2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1: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0: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2: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0: 하더라.
3: 지금까지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하셨습니다.
4: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I love those who love me, and those who seek me find me.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은 꼭 주님을 만날 것이라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찾고 만나고 그 사랑 안에 평안이 거하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팀 루거십의 줄을 찾는 모든 자들이 듣고 왔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이지요. 그래요. 주님을 찾는 자는 꼭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찾고 만나고 그리고 찬양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 사랑 안에 평안이 거하는 오늘 밤 되시기를 기도할게요. 금요일 밤입니다. 한 주간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찬양과 말씀

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위로, 격려, 그리고 사랑 가득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할게요. 이브닝 프레이즈,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많이 준비했는데요. 찬양 속에 가득 평안 누리시고요. 찬양 두 곡 띄워드릴게요. 한웅재 목사님의 내 진정 사모하는, 그리고 강찬의 예수 사랑하심을 두 곡 띄워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두 곡의 찬송가 들려드렸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그리고 예수 사랑하심은, 한웅재 목사님, 그리고 강찬 목사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시면 함께 교제하며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살핌 가운데 잘 지내게 해주심 감사. 이브닝 프레이즈로 평안한 밤 주심에 감사. 5226번 님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도 평안 가득 누리시기를 기도할게요. 샬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0380번 님의 고백. 3630번 님은요. 상처받는 일이 끊이지 않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와 치료가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주님 치료해 주세요. 새 힘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세요. 사연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우리의 삶은 결국 크고 작은 언덕의 연속인 것 같아요. 이 언덕을 다 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막다른 언덕이 나오고 막다른 길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만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Cathy Troccoli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If I'm not in love, 내가 만약 주님의 사랑 안에 없다면.

단원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윤주형 목사님의 예배 인도로 내 안에 오직 예수 함께 올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잠언 19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그분에게서 만족을 얻습니다. 이 족하게 지낸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자족한 상태로 밤을 보낸다라는 뜻인데요. 폭풍이 몰아칠 때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앙이 자족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것도 하나님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찬양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찬양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빙 미니스트리의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찬송 들으시고요. 김선실의 광야를 지나며 그리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부흥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떠밀려 그분만의 특별한 위로를 받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시간들이 오랜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고통스러웠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열매를 예수님도 모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자, 여러분이 통과했던 힘든 지난 시절 혹시 있으시다면 떠올려 보시고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는지 아니면 그 일로 더 멀어졌는지 묵상하면서 이 시간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해 주세요.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가 오늘도 지선 전도사 앞으로 열려 있습니다. 아, 7864번님께서는 변함없이 좋은 찬송 들으며 영혼이 쉼을 얻고 계시다고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2047번님께서는요. 지선 전사님 라디오 통해 목소리 들으니 더 반갑습니다. 진주문교회에서 찬양집회 두 번 들었을 때 은혜가 기억나요 하시면서 또 저의 찬양 찬양하리 신청해 주셨는데 이 찬양 저의 1집 앨범에 실린 찬양인데요. 이 찬양 얼른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도 들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찬양 함께 드릴게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새 힘 여러분의 것 다 드시길 축복합니다.

승리 찬송 메들리 월드비전 합창단의 찬송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자족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성식의 찬송,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 금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 찬양과 이야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330 이곳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9898번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귀한 고백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943번님께서는 저녁 예배 마치고 가는 중이시라고요. 경주는 지금 너무 시원합니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찬양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5004번님께서는 전주에서 보내주셨어요. 예배 드리고 집에 오셨다고요. 더 원합니다. 찬양 신청합니다. 아이들이 함께 이 찬양을 불렀는데 함께 이 찬양을 계속해서 듣고 싶다고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자, 방방곡곡 내 삶의 노래로 함께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신청해 주신 찬양 세 곡 이어서 들으시면서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참 행복을 여러분 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세 곡의 신청 찬양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찬양들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신 그 주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또 방송 마무리하는데요. 문을 열면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통과했던 힘들었던 지난 시절이 결국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 것이었는가 아니면 더 멀어졌을까.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한 주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두 다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시고 더 친밀해지길 원하셨던 거였겠죠. 자, 그 사실을 든든히 붙잡아 승리하시다가 저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였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탁구 여자복식에서 세계 최강 중국을 꺾고 대한민국의 금메달리스트가 되었던 양영자 선수 많이 기억하시죠? 양영자 선수는 여자 탁구 금메달리스트로도 기억되지만 양영자 선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선수로 기억이 됩니다. 그녀는 1989년 은퇴 후 97년도에 남편과 함께 몽골 선교사가 돼서 오랫동안 사역했는데요. 양 선수는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는 금메달 연금 수령 계좌를 시골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께 옮겨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대중의 인기를 누리고 연금을 받으며 지도자 생활을 하는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가 된 것이지요. 한때 어머니의 소천으로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지만 말씀 묵상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회복됐다고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선교지에 전하고 싶은 열망이 그때 생겼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통해 겸손과 섬김의 사랑을 깨닫게 된 양영자 선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실천한 것처럼요. 우리 방송 가족들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101편 함께합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시편 101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기만을 힘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한 주의 끝, 우리의 삶이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된 삶이 되기를 바라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0: 起落。
1: 첫 곡으로는 Matt Redman의 The Heart of Worship 이었습니다. 첫 곡으로 전해드렸던 The Heart of Worship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교회가 예배가 너무 화려해지고 형식만 남은 것 같아서 한동안 악기도 음향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이 예배를 드려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예배의 중심에 정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그 질문 끝에 나온 고백이 이것입니다. 예배는 노래 자체가 아니라 그 노래 너머에 계신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가끔 껍데기만 남은 신앙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습관처럼 예배하기도 하고 습관처럼 기도하기도 하고 그럴 때는 그 모든 것 다 걷어내고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내 신앙의 중심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라는 그런 질문 말입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텐트 메이커스의 주기도, 오버플로우의 내가 노래하는 이유, 윌러브의 좋으신 하나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힐송 월십과 브루클리가 투워드가 함께한 킹 오브 킹스, 에비게일 진스터블룸의 Living Hope, 그리고 맷 레드맨의 Did You Feel the Mountains Trembl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가 저물어갑니다. 이번 주도 참 많은 일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배는 주일에만 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여러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 이미 예배였던 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터에서 보낸 시간, 가족과 나눈 대화, 그리고 혼자서 막 견뎠던 순간들, 완벽하지 않았어도 다 괜찮다 싶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예배가 아닐까.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엿새를 그분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 잘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거 다 포함해서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다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곡 전해드렸습니다. 남정인의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박용준의 더욱 사랑, 오영은의 부흥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에 경치가 좋은 곳에 갔는데요. 맑은 공기 또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참 좋아서 찬양이 절로 흘러나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주위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다들 휴대폰으로 풍경 사진을 열심히 찍느라 모두 예외 없이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그 광경을 바라보기 전까지는 나도 그렇게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내 손 안에 작은 화면 신경 쓰다가 정작 더 넓고 아름답고 광대한 진짜 풍경을 온몸으로 느끼지 못한 채 지낸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도 영적인 눈이 그렇게 좁아질 때도 있겠죠. 세상의 가치관이나 나의 얕은 경험에 초점을 맞추느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일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때로는 나의 좁은 마음, 나의 감정에만 빠져서 모든 상황을 그저 좁게만 받아들이거나 왜곡해서 해석할 때도 있는데요. 그야말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미가서 7장 7절 말씀인데요. 다른 것에 시선 빼앗기지 말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마커스 워십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어서 강중현의 찬양이었습니다. 시선. 이렇게 두 곡의 찬양으로 그레이스 투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미가서 7장 7절 말씀 앞서서 나눴습니다. 다른 것들 바라보고 신경 쓰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선 안 되지요. 또는 나만의 프레임에 갇혀서 좌절하거나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존재, 구원되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 바라보는 시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Be Thou My Vision,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캐시 트로콜리의 영어 찬송이었고요. 참 아름다워라, 토브제이의 연주 찬양이었습니다. 바흐 프렐류드 1번 작품 번호 846번, 그 선율과 함께 편곡한 그런 곡이었죠. 이어서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젠트리의 영어 찬송가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Grace to You 함께하고 계십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밤,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경미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한웅재의 찬송가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오 신실하신 주. 많은 방송 가족들이 또 신청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인데요. 바비 마이클스의 영어 찬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121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앞서서 함께한 찬양 여호와는 빨간약이라는 팀의 찬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의 메시지를 담은 또 다른 찬양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꿈이 있는 자 위에 찬양으로 끝곡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계속되는 밤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이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장주현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사역자 강주현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들려드린 찬양은 이성신 목사님의 빛이었습니다. 이성신 1집 오르라는 앨범에서 첫 번째 트랙이 들어있는 빛이라는 찬양이었고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이제 가을 날씨가 되었다고 말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완전한 가을이죠. 하늘도 높고 그리고 햇빛도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구름도 너무 멋지게 흘러가는 하루하루를 볼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어느 날 운동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운동을 하면 몸이 좀 이렇게 뜨거워지잖아요. 뭐 열도 나고. 그래서 여름에는 워낙 운동을 하면 이제 운동하는데도 에어컨이 나오니까 그래도 좀 땀을 좀 흘리면 나오게 되면은 이게 약간 시원하다가 다시 더워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운동을 하고 딱 나왔는데 춥더라고요. 네. 몸이 따뜻해서 처음에 시원하다가 아, 시원하다. 그러다가 추운데? 근데 금방 몸이 네. 추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라고요. 지금 이런 계절에 또 여러분들이 또 옷을 또좀잘못 입으면 좀 낭패를 보잖아요. 네, 저 얼마 전에 그랬어요. 반팔 입고 나갔다가 반팔만 입고 나갔다가 네, 날씨에게 봉변을 당하는 네, 그런 일이 있었죠. 아유, 그날 추워서 아주 혼났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은요,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 토요일 날 만나고 있고요. 주일은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주일에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 또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소개시켜드렸고요.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 날은 국내 예배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어요. 예배 찬양 팀의 곡들이라고 하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예배 실황? 이런 곡들로 주일은 준비하고 있고요. 토요일 날은 오롯이 이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크리스찬 아티스트, 그러니까 음악 아티스트들이죠. 아티스트들이죠. 네. 찬양 사역자분들의 곡들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도 일주일의 모든 시간들을 좀 정리하시고, 또 평안하게, 또 감사하게, 이 가을의 밤, 주님과 함께 찬양. 어떠세요? 좋으시죠? 저와 함께 하시죠.

나무엔의 시편 8편, 시편을 노래한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들으신 찬양은 최준, 네, 무별이었습니다. 시편 8편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최덕신 작사 작곡의 시편 8편을 많이 기억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데 이 나무엔의 시편 8편을 이렇게 들으니까요, 그 곡도 참 좋은데, 이 찬양은 시편이 이렇게 귀에 읽혀지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좋은데요. 최준의 무별도 항상 들으면 이 최준 자매의 그 사역자의 아티스트의 또 이렇게 감수성과 또 정서가, 이렇게 음악적인 정서가 아주 특징적으로 묻어 있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네, 화이팅 하십시오. 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 땅에는요, 정말 귀한 음악 사역자들이 정말 많답니다. 자신이 불려진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주님이 주신 마음들을 노래로 써 내려가고, 또그 써내려간 노래를 누군 어떤 작곡가님에게서 받아서 곳곳마다 교회마다 부르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위로하며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 땅의 많은 음악 사역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많이 찾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물 세례를 받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님 안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며 헌금을 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밖에서는 가끔 술도 한 잔씩 합니다. 그의 생활에는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은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신학생이었을 때 친구들과 함께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새벽 1시에 도착했는데 기도원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도록 문 앞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은 약간 미친 사람과도 같습니다.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기쁘고 즐겁기만 합니다. 그 속에는 생명의 강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오영은의 부흥이었습니다. 앨범 이름이 독특해요. 이런 내 마음을 무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중에서 오영은의 부흥을 들려드렸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조금 이렇게 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어찌 보면 아니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그 본인은 알수 있잖아요. 스스로는 나에게서 주님의 그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는지 아닌지는 알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알수 있어요. 오늘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선은 모든 삶의 그 기준이라 그러죠. 기쁨의 기준이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있죠. 그것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았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성공과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의 삶의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아버지 앞에 펼쳐놓고 이야기하다가 뭔가 고난이 오거나 힘든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잠시 주님 앞에 구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낭만과 절망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의 모든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한탄과 원망만 계속 이어진다면 그거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기보다도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불신이 흘러가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아, 그렇다고 우리의 아픔이나 두려움이나 원망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할수 있죠.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을 또 주님도 원하십니다. 어떤 건 숨기고 숨겨지지도 않고요. 근데 다만 우리가 결국에는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무엇을 붙드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실 것들을 믿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냅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있을 때 주님께서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과 그리고 만나게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고난밖에 없다고 느껴지겠지만 그 안에서 순간순간 작은 들풀처럼 솟아오르는 기쁨의 순간들을 우린 발견하고 또 힘을 얻고 계속해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노래 선물 하나 드릴까 해요. 이 행복의 아침에 오늘의 내용을 보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저의 찬양입니다. 송축의 골짜기 듣고 올게요.

강중현의 송축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사실 이 찬양은요, 지난주에 처음 나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제 미니 앨범들을 발매를 하고 있는데요. Praise and Worship이라는 타이틀로, 큰 타이틀로 그 사이에 작은 제목들을 넣어서 앨범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네, 이번 타이틀은 송축의 골짜기라는 타이틀로 그첫 곡인 송축의 골짜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송축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 그런데 골짜기는 평안한 곳은 아니잖아요. 그쵸? 탄탄대로도 아니고 정말 변화무쌍하고 굴곡지고 거칠고 어쩌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주님을 인정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가 올려드리는 송축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세광 목사님의 곡이고요. 제가 이 찬양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불렀습니다.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연과 신청곡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사연과 신청곡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주로 알려드려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나 앱으로 듣고 계신 분

분들은 거기서 사용과 신청곡 올려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올려주시면요, 지금 당장 말 이렇게 딱 전해드리는 게 아니고 토요일마다 모아서 모아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잘 모아서, 그러니까 오늘이 아닌 오는 주 토요일 날 오늘 올려주신 사연과 신청곡은 배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배달 사고 안 납니다.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요. 이야기들, 기도의 제목들 올려주시면 함께 읽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한곡 듣고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올려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줄입니다. 노래하는 나무.

주리의 노래하는 나무였습니다. 자, 지난주에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한번 볼게요. 9199님.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 샬롬. 샘물과 같은 보혈은 신청합니다. 땡큐 샬롬 하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샬롬입니다. 0778님, 저희 또 애청자시죠?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듣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1611님, 네. 1611님, 편안한 밤 보내세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인사

노래가 되게 좋아요. 이번 주에도 듣게 되었네요. 뭐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저는 이제 그 사연의 창을 보고 있잖아요. 사연의 창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진짜 대화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물론 긴 기도의 제목이나 이야기들도 너무너무 좋고요. 4628님.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강중현님과 담당자들, 이른 새벽 말씀과 찬양에 반갑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501호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오늘 가족 생일이어서 준비하다가 벌써 이렇게 됐네요. 드디어 가을이 왔다는 걸 느낍니다. 목사님,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네. 501호님, 늘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4822님, 안녕하세요. 근데 그 신청곡 이게 나비 꿈이라는 찬양을 제가 못 찾겠어서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딴거 준비했어요. 4822님한테 뭘 들려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어쨌든 노래 선물은 따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저희 방송의 왕 애청자시죠? 6428님. 기적! 그런 날에 가을까지. 기적 같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이 찬양을 듣는데 잠이 확 달아. 아, 그렇구나. 네. 기적. 예, 맞습니다. 네. 70주년 미스바 이번 기도회에서의 오랜 기도의 응답이 기적이었음. 아, 그런 기적을 경험하셨군요. 성령님의 은혜로 참 만족 주심에 감사한 기적입니다. 잠이 부족할지라도 내일 20주년 홈커밍의 일정도 잘 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 6428님께서는 진짜 많은 사연에 좀 진짜 다양한 얘기를 좀 쓰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내용이 다 연결이 되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읽어가면서 좀 이렇게 어미를 이렇게 좀 찾아가면서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428님께서는 70주년 미스바 기도회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셨고, 그쵸? 성령님의 은혜로 참 만족 주심을 감사하게 되는 기적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홈커밍 데이에 참석을 하셨는데 잘하셨어요, 모든 일정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8411님, 제 사연도 읽어주시고 신청곡 두곡 모두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쭉 방송 청취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애청자가 되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6282님, 마찬가지죠. 저희 애청자시죠. 아멘. 김명선의 시선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기억이 나요. 지난주 주일에 6282님께서 신청곡을 시선을 해주셔서 제가 들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쵸? 목소리가 가을하고 닮았네요. 항상 변함없는 목소리로 아름다운 찬양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침 저녁 싸늘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찬양 신청곡 가능하겠죠? 그럼요. 김대환의 오늘 이 하루도 부탁드릴게요. 샬롬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찾아놨습니다. 김대환님의 오늘 이 하루도 가 제가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5704님, 방송 진행이 너무 멋지시네요. 어휴, 고맙습니다.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 주님 만나러 가는 마음이 즐겁기만 할것 같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하네요. 네, 8510님, 8510님. 목사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한주 평안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애청자시죠? 0778님. 강준현 목사님,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올려주셨습니다. 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시간을 보니까 오늘도 찬양을 좀 많이 들려드리고, 저는 좀 멘트를 짧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선은 아까 그 4822님이신데 그분 제가 준비해드린 노래 선물을 좀 들려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어서 히스플랜의 시편 23편 준비했거든요. 히스플랜의 시편 23편 제가 노래 선물로

히스플랜의 시편 23편이었습니다. 히스플랜의 시편 23편도 너무 좋으네요. 그쵸?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아까 그 신청해주신 신청곡들이 이제 좀 두 곡 정도 남아있어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리고 그 김대환님의 목소리인 이로 커버된 오늘 이 하루도 두 곡의 찬양이 남겨져 있는데, 끝으로 두 곡의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일은 주일이어서 예배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할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예배 팀들의 노래들, 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배의 고백들을 담은 노래들로 저는 만날 겁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저 너무 행복했고요. 이 늦은 가을밤 누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듯이 시간을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뭔가 든든합니다. 이 방송이 끝나도 여러분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든든하고 아름다운 분이 계십니다. 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잊지 마시고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경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길가 들꽃들의 자태가 한층 더 정겨워지는 9월의 세 번째 토요일 새벽입니다. 가을 들판을 걷다 보면은요, 거친 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고개를 쏙 내미는 예쁜 들꽃들을 만나게 됩니다. 뭐 처음부터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은 없겠지요. 야고보서 1장 12절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들꽃처럼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흔들림 또한 우리를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과정이 아닐까요?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0: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바르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네, 도종환님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었습니다.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시인데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절대로 없듯이 우리 삶의 비바람에 젖지 않고 익어가는 신앙도 없겠죠. 혹시 지금 삶의 흔들림이나 비바람 앞에 계신다면 주님이 내 삶을 아름답게 꽃 피우시는 중임을 믿고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도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1: 출애굽기 제16장.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 가운데로 들어가니, 그들이 애굽 땅에서 떠나온 지 둘째 달 열다섯 날이었다.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부르게 떡을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너희가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이 광야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왔도다.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너희를 위해 하늘에

에서 떡이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들은 나가서 날마다 하루치의 량식을 거둘 것이라. 이로써 내가 그들을 시험하되 과연 그들이 내 법도대로 행하는지 아니하는지 알고자 한다. 엿새 날에 그들은 미리 거둬들여 예비하되 날마다 거두는 분량에 곱절을 거두어야 한다. 이에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음을 알 것이며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를 향해 불평하는 말을 그분이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너희가 우리를 향해 불평하느냐? 모세가 또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고 아침에는 너희에게 떡을 주어 배불리실 것이니 이는 너희가 그분을 향해 내뱉은 불평들을 그분이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불평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것이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의 불평을 들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고 전하라 하고 말하였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이를 전하며 그들이 광야를 향해 고개를 돌리니 보라,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나타났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을 들었으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황혼 무렵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것이니 이로써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고 전하라 말씀하셨다. 저녁이 되니 메추라기가 몰려와 진을 덮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둘레에 내려 있더니 이슬이 마르자 비늘 같고도 서리빨같이 고운 납작한 것이 광야 지면에 드러났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에게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먹을 거리로 주신 떡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사람마다 자기가 먹을 분량만큼 한 사람에 한 오멜씩 취하되 너희의 천막 안에 있는 가족의 수에 따라 각 사람의 몫을 거두라 명하셨다 하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였더니 어떤 이는 많이 거두고 어떤 이는 적게 거두었으나 그들이 오멜로 되어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그리 넘치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그리 모자라지 아니하여 사람마다 자기가 먹는 양만큼 거두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는 그것의 일부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하고 말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귀 기울이지 아니하여 어떤 이들은 그중 일부를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그것이 썩어서 구더기가 쓸고 악취가 났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냈다.

그들이 아침마다 자기가 먹을 만큼 거두었고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이 녹아 버렸다. 엿새 날이 되어 그들이 겁절을 곧 한 사람의 두 어메를 거두었고 회중의 모든 우두머리들이 모세에게 와서 고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분부하신 바는 이것이다. 레일은 안식일이니 여호와 앞에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굽고 싶으면 굽고 삶고 싶으면 삶을 것이며 남은 것은 모두 챙겨서 아침까지 간수할 것이다. 모세가 분부한 대로 그들이 그것을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그것이 악취도 풍기지 않았고 그 안에 구더기도 쓸지 아니하였다. 다시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여호와 앞에 안식일이니 너희는 오늘 그것을 먹으라. 너희가 오늘 그것을 들에서 찾지 못할 것이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둘 것이나 일의 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그것을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으나 이래 날에 백성 중 몇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찾지 못하였다. 이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너희가 나의 명령과 나의 법 지키기를 거부하려느냐? 보라,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고 엿새 날에는 그가 너희에게 이틀분의 떡을 줄 것이니 이래 날에는 모두가 각자의 처소에 있고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말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백성이 이래 날에 안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불렀는데 그 모양은 고수풀의 씨앗같이 하얗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한 오멜 담아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보존하여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때에 너희로 먹게 한 그 떡을 그들을 보게 하라고 명하셨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항아리를 가져다가 거기에 만나를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의 자손 대대로 보존하라고 말하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분부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보존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40해 동안 곧 그들이 정착의 땅에 이르기까지 만나를 먹되 가나안 땅 경계에 이를 때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 한 오멜은 한 에바의 10분의 1이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16장 3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네, 그리고 또 특별히 수능생 여러분, 이제 수능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또 병실에서 숨차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계실 텐데요. 환우 여러분의 아프신 곳, 어그러진 곳, 곳곳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길이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셔서 고통 없이 속히 회복되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또 운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2004년에 저는 탈북했습니다. 뭐 여러 번 했는데 마지막 탈북입니다. 한 10번 넘게 건넜는데 마지막이었고, 그때 두만강을 건너면, 그게 2004년 1월이기 때문에 두만강이 얼어 있었거든요. 건너서 이제 산길로 막 올라가는데 왠지 기분이 이상하게 한번 돌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봤어요, 북한을. 정말 새까맣더라고요. 뭐 전기불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집집마다 다 불이 없으니까 새까맣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괜히 이상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정말 캄캄하구나, 그렇게 느껴지면서 세상 어느 것보다 복음이 필요한 곳임을 제가 깨닫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강제복송 당했다가 도망쳐 나오는 길이어서 몸이 굉장히 허약했어요. 그래서 계단 위에 다리를 올리기도 힘들 만큼 몸이 허약했고 온몸이 다 상처였어요. 그래서 몸이 많이 아파서 이제 산길도 겨우 올라가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제 100번 강제복송

당해도 괜찮겠구나, 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겠고 나에게 허락한 것이 있다는데 그걸 잃을 때까지는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다는데, 중국 어느 곳에 가든지 아니면 저기 어디 태평양 건너에 가서 살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시겠구나라는 생각에 약간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어요.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몸에 실제로 힘이 나더라고요. 그 힘으로 밤새 걸었습니다. 그래서 한 3일 밤 걸어서 이제 제가 원했던 곳으로 잘 갈 수 있었죠. 한국에 와서 처음에 왔을 때는 당장 통일될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통일 지켜주시니까 빨리 나도 뭔가를, 실제로 통일되면 북한에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밤낮 공부하고 그랬어요. 막 진짜 밤에 알바하고 낮에 공부하고 일하고 또 밤에 공부하고 대학교도 다니고 이러면서 세상 책도 막 즐겁게 읽고 이러면서 통일이 생각보다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주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아닐 텐데 우리가 준비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잘만 허물어지면 이제 진짜로 휴전선도 허물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2002년 12월 20일 날 저는 북한으로 돌아갔거든요. 중국에서 살다가 저희를 돌보던 전도사님께서 이제 탈북민 돕는 일을 우리가 못한다, 교회에 집중하려고, 그러니까 너희가 만을 원하면 다른 곳으로 보내줄 수도 있고 또 원하면 고향집에 가족들이 있으니까 돌아가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마침 2002년이라서 이제 탈북민들이 중국에 막 대사관 문 뚫고 들어갈 때예요. 그렇게 한국으로 탈북하기 시작하고 막 이럴 때인데 저희한테도 길이 있다고 한국으로 이제 가지 않겠냐라는 찾아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한국에서 중국에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전도사님 집에 몰래 숨어 살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기도할 시간을 좀 주시면 한국 갈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라고 하고 기도를 한 2주일간 했는데,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중국에 이렇게 오게 하셨고 우리를 북한에 태어나게 하셨는지를 쭉 삶을 돌아보게 하셨고, 그때가 19살이었습니다. 저는 19살이었고 그러면서 그 좋은 소식 들으면 가장 친한 사람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가셨고 그게 북한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전 누나와 동생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로 이제 계속 살고 있었고, 그래서 만나야겠다. 저는 98년에 처음으로 탈북했기 때문에 5년 만에 이제 고향 땅을 밟는 거였거든요. 너무 설레었어요. 두려움도 잠깐 있고, 하나님 드디어 고향 땅 밟았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세요, 계속 기도해야 돼서 잠깐 있고,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긴장감 반 이제 설레임 반으로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두 명이 오는 거예요. 군인들이었어요. 연말이라고 이제 경비를 강화한다고 내복처소를 새로 세웠는데 우리 거기에 딱 걸려들었는데, 도망쳐봤자 다 같이 따라오면 군인들을 이길 순 없잖아요. 꼼짝 못하고 이렇게 잡혀갖고 한 몇 날 며칠 잠도 못 자고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계속 때리고 밟고 다니고 막 이렇게 계속 괴롭혀요. 물도 안 주고 가지 같던 물건 다 뺏기고, 위험한지 무모한지 모르겠지만 성경책도 들고 갔었어요. 또 성경 구절들을 뽑아서 막 기록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암기하느라고 엄청 들고 다니던 것인데 A4용지 예쁘게 쌌다가 이제 예쁘게 버렸습니다. 전도사님이 우리가 출발할 때 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제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여기건 다 잊어라, 북한에 가거든 잡히든 안 잡히든 믿음 있다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마라, 전도한다고 절대 그러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전도사님 끝까지 인간적이셔. 이렇게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없었을까. 우리 저 전도사님 되게 좋아하시는데 인간적이셨어요. 막 성경만 맨날 읽으니까 너네 그러다가 성경만 읽어갖고 교만해질 수 있어? 좀 인간적으로 놀아야지. 약간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의 삶을 가르쳐 주셨던 스승님이신데, 가실 때까지 인간적이네, 참 실망이야 이러면서 떠났는데, 딱 잡히고 나니까 전도사님이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지를 저희를 진짜로 아끼셨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너네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우리가 북한에 살아남기를 바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잡히니까 긴장돼서 내 주머니에 성경책이 있는 것도 깜빡하고 있었어요. 탈북하는 게 아니라 북한을 돌아갔기 때문에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거죠. 무슨 목적으로 다시 돌아왔냐, 중국에서 뭐 했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 있었냐, 그리고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 만났냐, 교회 다녔냐, 이런 걸 본격적으로 물어보고 다 아니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교회 다녔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뚜럭 또 맞고 우리가 죽었구나 이런 생각에 군대에서 조사받고 경찰서에 넘어갔는데, 경찰들도 알고 있더라. 너네 중국에서 교회 다녔다면 거짓말을 이제 더 이상 안 할 수는 없는데 살아야 되니까 거짓말을 조금은 하고 조금은 밝히자, 이렇게 해갖고 교회 다녔는데 나는 믿기 위해 다닌 게 아니다, 밥 준다고 해서 다녔다, 그들이 말하는 거 믿고 싶지도 않았다,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 막 이러면서 또 한번 이렇게 조선족 전도사님 팔고 그들을 매도하고 제가 살고 싶어서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시잖아요. 너희가 하늘 앞에서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 그 말씀을 또 몰랐어야 했는데 또 알고 있으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그렇게 원망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는 중에 이제 뭐 경

사실 갔다가 분주소 넘어가고 그 과정에서 계속 밥을 안 줘요, 밥을. 마지막 분주소에 갔을 때는 들어가자마자 그냥 쓰러졌어요, 바닥에. 그리고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3년이 돼서 설도 경찰서에서 보냈습니다. 계속 굶고 있었어요. 갇혀 있는다고 해서 그냥 가둬두지 않아요. 또 낮에는 일도 시키죠. 나무 폐기하고 막일 시키는데 산에 보니까 제가 탈북할 때보다 나무가 더 많이 없어진 것. 그런 것들이 뭐냐면 북한 사회가 점점 더 메말라 가는 듯한 사인처럼 느껴져서 더 많이 가슴이 아팠고 그런 걸 느끼게 해주시니까 아, 그런 거 보라고 잡히게 하셨나라는 생각도 들고 20일간 있다가 이제 꽃제비 수용소로 갔습니다. 어릴 때 살아봤던 곳이라 뭐 고향집에 온것 같은 기분이지. 하루 세끼 밥도 주거든요. 근데 사실은 밥도 준다 해서 거기가 또 이렇게 평안한 곳은 아니고 밥을 먹지만 그렇게 영양실조 걸려서 아이들이 많이 죽어요, 거기서. 저도 동생과 거기서 살다가 헤어진 상태로 지금까지 얼굴을 못 보고 있고요. 동생도 찾고 싶고 누나도 찾고 전도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왔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잡혀있게 하시는 바람에 아, 이게 나의 의지였나 보다. 나의 의의가 앞섰나 보다.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라 이런 회개를 하고 있었는데, 꽃제비 숙소에 가니까 동생과 누나 소식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누나는 여자니까 중국에 가든 어디 가든 좀 살았을 것 같아요. 왠지 죽진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동생은 꽃제비 숙소의 생태 환경을 알기 때문에 그때까지 살아있을까, 과연. 왜냐하면 제가 그 북한에서 꽃제비 숙소 생활을 할 때, 이미 너무 많은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계속 매일같이 죽어나갔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동생은 그 어린 아이가 살아남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죠. 동생도 살아있다 하고 심지어 친척이 와서 데려갔대요. 이게 사실은 우연 같잖아요. 근데 기도를 제가 계속했던 저에게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응답이었어요. 동생과 누나가 살아있다 그 땅에. 그게 최고의 응답이어갖고 또한번 굉장히 온몸에 혈기가 도는 듯한 은혜를 좀 받았었고 그곳에 있으면서 꽃제비 아이들이 어떤 소망을 품고 여기서 이렇게 어른이 되어 갈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안타까웠는데, 하루 세끼 밥은 주는데 소화도 못 시키고, 옥수수 밥 주니까 양이 워낙 적어서 그거 먹고 이제 우울하게 이렇게 있는 거죠. 재밌는 것도 없고, 뭐 게임도 없고, 뭐 공부할 것도 없고, 공부도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찾아가서 이야깃거리가 있어야겠다 해서 조금씩 얘기해주기 시작했죠. 중동 지역의 이야기를 좀 해주기 시작했어요. 거기는 원래 유태인들이 살던 곳인데 이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 하나님 빼고 다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서양 사람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고 이게 이제 관리자의 또 귀에 들어가서 관리자가 네 짧은 혓바닥 잘못 놀려갖고 애들한테 이상한 헛소리 해갖고 너 큰일 친다 이제 그러다가 그래서 다시는 내 귀에 네가 무슨 말 했다 이런 얘기 안 들리게 해라. 그래서 그때 이후로 또 조용히 말 못하고 근데 아이들은 3일 밤낮으로 그 얘기 듣고 싶어 했어요. 얘기해주고 너는 꿈이 뭐니? 이런 질문도 해보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꿈이 있고 뭔가 희망과 소망이 있다면 좀더 뭔가 힘을 낼것 같은데 거기에 있으면 그걸 갖기가 어려워요. 언젠가 우리 부모가 와서 나를 데리고 갈 거야. 이게 가장 큰 꿈인데 이미 부모님들은 안 계신 거예요. 다 돌아가셨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여기서 뭐 이러다가 죽는 거지 뭐 영양실조 걸려서 다 이게 그냥 삶의 결론이 이미 나 있었어요. 머릿속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뭔가 좀 희망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는데 관리자가 막아서 제가 거기까지 얘기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같이 잡혔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거기 있던 거 어떻게 소식을 듣고 그래서 그 친구들 도움으로 제가 2003년 4월 1일 날 이제 두만강을 또 건넜습니다. 건넜는데 전도사님이 오셨더라고요. 다음날 전화하니까. 그래서 나를 데리고 갈줄 알았어요. 돈을 주시면서 다시 돌아가라, 북한으로. 돌아가는 건 전도사님이 하시고, 저는 대신 중국으로 다시 가고 싶은데, 이런 말이 올라오는데, 차마 이제 제가 북한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저희 마음과 달리, 네, 가야지 하고 돌아갔어요. 그날, 다음날 24시간 만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 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올 때 가장 지혜로운 삶의 태도는 바람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몸을 맡기며 뿌리를 더 단단히 내리는 것입니다. 네, 오늘 토요일 하루 혹시 마음을 흔드는 일이 생기더라도 조급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이렇게 선포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를 흔드심은 더 단단하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라고요. 주님은 흔들리는 여러분의 손을 언제나 굳게 잡고 계시며 마침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워내실 것입니다. 이 9월의 결실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고귀한 발걸음을 기도로 응원합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여성은 허세 부리는 남성을 경계하고 남성은 허영심에 빠진 여성을 경계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넘어서 자신을 크게 포장하며 과시하고 싶은 욕구를 이와 같이 부르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허영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남들 앞에서 크게 높아지려는 인간의 죄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 이를 두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허영은 바로 속이 비어있는 영광이라고요. 허영은 헛된 것, 바람같이 없어지는 것의 상징이라고요. 그리고 허영은 자신뿐 아니라 이웃의 삶까지 파괴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인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어주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남과 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출발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희는 어떤 일이든지 리기심이나 허영심에서 행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며. 바람과도 같이 없어지는 허영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구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온천하 만물 우러러 안산시립 합창단이었습니다. 함께 올려드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근심을 주님께 모두 내어 맡기면서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요.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는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주님을 힘껏 찬양하는 그날이 머자는 줄을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사역자 조준모 씨고요. 크고 놀라운 평화가 쉼의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 두 곡의 찬송 올려드린 후에는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주님의 말씀 찬양 후에 바로 만나볼게요.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핍박받는 땅에서 자유와 평등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과 미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죠. 자유가 좋지만은 올바로 사용되지 않을 때 차라리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봉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댔다 그랬어. 내가 어려서 3살인가 4살 때 우리 형님 둘이 논에 가서 웅뎅이였는데 물을 바깥으로 퍼붓는 거라. 그래 나더러 그걸 쉬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뭐 4살인가 먼저 하나서부터 천까지 쉬었어. 아 사람들이 나더러 똑똑하다고 그러더라고. 나 그때 그렇게 농사 짓는 거 봤어요. 물을 그렇게 댔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요. 발로 하면 물이 퍼지나 봐.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골짜기에 흡수가 되니까 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을 너한테 준다. 발로 물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적당한 때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고통이 땅이었지. 그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의 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땅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올바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시편 33편 18절에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펴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를 누가 살펴? 엄마가 살피지, 아버지가 살피지, 할머니가 살피지, 할아버지가 살피지. 시편 16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두 번째로 대목이 있다면, 대지가 있다면 축복을 보장받는 조건이 있어요. Simple condition. 왜? 뭐냐? 명령을 청종하라 그랬어. 청종. 받들어서 순종하라 그러는 거지. 신명기 11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골수를 찍인 짜증냥 쪼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그랬고 말씀에 은혜가 있다고 그랬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어. 그 태초에 예수가 계셨다. 이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이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은 함께 찬양했고요. 조금 전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했는데요. 극동방송의 어린이 합창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함께 찬양한 후에는
1: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바로 이어집니다.

단어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재량으로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남과 북 관계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주도적으로 꽁꽁 얼어붙은 남과 북 관계를 녹여낼 수 있을 만큼 뜨거운 성령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남과 북이 소통하고 교류하며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분열을 가져오는 모든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평화를 사랑하며 화해를 도모하는 이들이 남과 북 관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한반도 남과 북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남과 북에 가득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오늘 하루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령을 주되 너희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내가 내 령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가 내 법규를 따르게 하고 내 규례를 삼가 준행하게 할 것이니.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율례를, 주님의 법규를 따라 나아가며 순종과 감사와 찬양의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만납니다. 스튜디오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외화벌이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1: 네.
0: 북한의 노동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먼저 있고요.
1: 네.
0: 그리고 노동자를 이끄는 지도층이 있다고 해두셨어요.
1: 네, 네.
0: 근데 지도하는 이들은 지도층 딱 한 그룹일지 아니면 또 어떻게 구성이 돼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지도하는 그룹이 있겠고,
0: 아.
1: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지도하는 그룹이 있겠다. 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상적 그룹은 당비서라고 딱 집을 수 있겠고, 경제적으로 이제 지배하는 구조는 지배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모든 해외 파견 조직에 이 당비서 그리고 지배인을 함께 파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당비서는 사상과 충성심을 관리하는 정치 담당자, 그리고 지배인은 생산성과 외화 수입 이런 네. 거를 책임지는 경제 담당자입니다. 한쪽은 정신을, 다른 한쪽은 노동을 통제하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 근데 이렇게 지도층 자체가 이중 구조면 맡고 있는 게 다르다고 해서 또 그 균형의 어떤 갈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1: 네. 이들이 계속 좀 싸우죠. 그러니까 사상을 더욱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0: 네.
1: 아니다. 지금 북한은 당국에서는 돈이 더 중요하다. 외화벌이를 더 많이 벌어서 받쳐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둘 간의 충돌이 계속적으로 생깁니다. 특히 이제 외화벌이 목표가 상향되거나 혹은 이제 근무 시간이 늘어날 때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당비서는 또 할 말이 있는 거죠. 사상이 흔들리면 생산도 무너진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고요.
0: 네.
1: 지배인은 아니 정치 행사보다 현장이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펼쳐지는 거죠. 그 사이에서 노동자. 원래 고래 싸움에 새도 터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더 많은 노동과 지배인은 계속적으로 노동을 하라고 하고 더 많은 보고 혹은 사상학습. 왜냐하면 당비서는 사상학습이 중요하다 하니까. 이게 동시에 떠안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0: 그러니까 내가 맡은 게 너의 것보다 더 중요하다.
1: 예, 맞습니다.
0: 라는 구조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실제로 그 현장을 취재하고 조사하셨잖아요.
1: 네.
0: 근데 이런 실제 갈등의 사례가 있을까요?
1: 네. 2023년 8월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그리고 노보시리르스크의 북한 건설 회사들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지게 됐는데요.
0: 네.
1: 당국이 기존 계획보다 1.5에서 1.7배 늘어난 외화벌이 계약분을 내려보냈습니다.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외화벌이 갑자기 1.5배에서 1.7배를 돈을 이제 더 많이 벌어야 되니까.
0: 네.
1: 아, 지배인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아, 정치학습 줄이자. 현장에 집중하고. 막 이렇게 야근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지만, 당비서들은 아니다. 충성 교육은 생명선이다.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소에는 약간 언성까지 높아지는 충동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이 노동자들만 더 피로해질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이게 왜냐하면 두 지도층이라는 이 통제 구조에서 서로 네.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1: 네.
0: 어떤 북한의 통제 구조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어떻게 보면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0: 네.
1: 그리고 사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혁명 전사도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북한 내부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북한 당국이 하고 있는 국가의 건설 사업. 그러니까 뭐 평양 5만 세대 건설이라든지 내가 살 집도 아닌데 그 건설하는데 빚다물려 돈 번을 그거를 바쳐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구조가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북한 외부도 마찬가지로 하는 거죠. 이 북한은 항상 정치적인 그런 그러니까 사회주의에 관련된 그리고 김정은 주의에 관련된 부분을 계속적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일종의 세뇌작업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0: 네.
1: 그렇죠. 이게 통제구조가 북한 외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비서는 사상을, 지배인은 실속을 중시를 하고 있지만 둘 다 본국의 명령체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결과는 항상 똑같죠. 노동자는 필요하고. 강제노동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사상교양도 세뇌작업도 계속적으로 더욱더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지금 이 1, 2분 동안 소개해 주신 거에 몇 가지의 문제점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그런 갈등 구조도 문제긴 하지만 어떻게 북한 당국이 평소 벌었던 거에 거의 뭐두 배에 가까운 외화를 내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1: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비서들이 밖에 나가 있잖아요.
0: 네.
1: 그 간부들은 어떤 얘기냐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어떤 지시가 내려오면 그 지시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악용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돈을 뜯어내요. 뇌물을 바쳐라. 혹은 요 정도 바치면 네가 지금까지 했던 그 비리라든지 어떤 잘못된 행동을 봐줄게. 막 이런 식으로 돈을 벌 이렇게 갈취를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간부들은 돈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해외에 나갔잖아요.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들의 눈은 노동자들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또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비 혹은 맹비라고 하는 당은 이제 노동당이라고 한걸 얘기하는데요. 노동당에 속해 있는 사람은 당비를 바쳐야 되고요. 맹비는 뭐 청년동맹이라든지 직업총동맹이라든지 북한 주민들은 그 항상 속해 있는 그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은 또 비용을 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두 배로 인상해서 징수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도 2023년 6월에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건데요. 그래서 당비가 갑자기 500루블에서 1000불로 늘어났고, 맹비도 같은 금액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원래 이 돈이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가 되는데,
0: 네.
1: 그래서 문제는 노동자들이 실제로 받는 월급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당비서가 이거를 다 자기 자신의 수중으로 이렇게 갈취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당비서는 규약상 의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노동자들은 야, 임금도 없는데 무슨 당비냐라고 불만을 터뜨렸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당비서들이 규약상의 의무라고 하면서 수금을 하는 게 뭔가 정치적으로 지도자 역할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돈을 걷는 관리자 역할도 하고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당비는 당원으로서 의무인 건 맞습니다. 이게 명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당 규약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이 당비서들이 현금 수입원이자 당비서 개인적 이익 창출로 변질됐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평양의 감시, 그러니까 당국의 감시가 약하잖아요. 내 당비서인데 내가 해외에서는 김정은인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비서들이 금전적 착취를 자행해도 단속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때문에 일부 노동자들은 당비서가 감시원이 아니라 수금원이 같다라고 비꼬기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0: 분명히 북한 당국에서도 이 부패를 알고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1: 어떻게 보면 당비서 같은 경우에는 그 고위 간부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처벌을 하게 되면 그 충성을 하는 충성분자들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눈감아주고 그들이 살아갈 방법을 그 조금은 묵인해 줘야 아, 그요 정도는 내가 벌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충성을 하게 되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체제의 본질이 충성의 서열 구조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충성도와 실적이 있으면 이게 부패는 얼마든지 묵인됩니다. 북한 당국이 이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정치적 충성과 경제적 착취가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로 현재 고착화되어 있다는 게또 문제입니다.
0: 네.
1: 그래서 노동자들은 일터에서조차 늘 감시받는 느낌을 받고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고 나서도 또 돌아와서도 생활 총화라든지 사상학습도 해야 되고 거기서 사상학습 하면 뭐 합니까? 당비서들이 돈 내놔라. 또 보고서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강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노동자의 하루는 노동과 충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반복된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국제사회에서도 분명 질타하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겠죠?
1: 그렇죠. 그러니까 24시간 이거 일을 하고 또
0: 네.
1: 사상 강요를 받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명백한 강제 노동입니다. 노동자가 일할 자유, 또한 그만둘 자유,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모두 박탈돼 있다라는 지적이죠. 그러니까 당비서와 지배인 체계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통제와 수탈의 경제 정치 구조다라고 지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0: 이 구조의 탄식이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이런 착취에 균열을 낼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균열이 날수 있는 가능성은 따로 없을까요?
1: 이게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나만 이렇게 당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비교군이 좀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균열이 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아까, 지난주에 외부 정보를 접하는 그런 젊은 노동자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그 젊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부당한 통제를 인식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조금씩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통제는 계속되겠지만, 그 안에서 의심과 자각, 이게 자라기 시작했다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이런 작은 변화의 흐름, 이게 만들어지고 만들어지고 추적이 되면 언젠가 더큰 질문으로, 더큰 자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이렇게 러시아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당비서와 지배인의 충돌이 단순한 내부 갈등을 넘어서요. 북한의 해외 노동 통제 체계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를 함께 살펴봤는데, 정치적 충성과 외화 수입이라는 두 목표가 얽히면서 이 부패와 착취가 일상화되고 있는 게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인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통제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저희의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외화벌이의 진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저는 대학 입학과 동시에 3월 달에 UBF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 단체에서 포섭을 당해가지고 대학 입학 3월 달에 포섭을 당해가지고 4년 동안을 정말 열심히 성경 공부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저를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했고 캠퍼스를 저 얼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누볐고 충성을 다했어요. 예, 양을 쳤고 그리고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이제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담당 지도 교수와도 이제 약속이 돼서 합격이 됐고 그러나 여러 사정 때문에 경제적인 여러 사정 때문에

0: 결국 하나님 막으시더라고요. 이제 군대를 가야죠. 이왕 군대 갈 바에는 멋있게 한번 사나이로서 해보자. 그래서 해병대 장교 시험을 봤어요. 합격을 했어요.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신원조회까지 끝났어요. 입대를 한 이후 하나님은 거기도 막으셨어요. 한 달 후에 저는 폐결핵 환자가 됐어요. 그래서 1년 반, 2년 가까이를 집에서 요양을 했어요. 이제 제 집하고 그 보건소나 병원하고는 10리, 20리, 30리 멀어요. 버스도 가끔 다니고. 그래서 주사와 약을 잔뜩 사다가 제가 직접 주사를 놨어요. 양쪽 엉덩이에 주사를 놓을 때 또 워낙 모르니까 병원도 그리고 굉장히 그때는 물자가 아까우니까 주사바늘 하나를 썼으면 몇 달을 썼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요. 나중에 안 들어가. 그래서 제 엉덩이는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앉기가 힘들었어요. 결국은 애인하고도 끊겼고 친구들하고도 끊기고 뭐 제가 끊은 것이지만 동네 사람들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부모님은 소를 팔아 대학 공부시켜놨더니 병 들어가지고 와서 시골에 처박혀 있는 거 이게 힘들어하시고 친척들도 입방아 찌고 사신을 뜨고 보고 꿈이고 비전이고 죽음의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만약에 신앙이 없었다면 예수님 없었다면 아마 저는 자살해 죽었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한 가지 놓치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것은 믿음줄이었어요. 그 와중에도 저는 성경을 읽었어요. 그 와중에도 저는 예, 사방팔방 다 막혔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예배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망치진 않았어요. 예배 빠지진 않았어요. 자살하진 않았어요. 작은 믿음이지만 끝까지 저는 성경 읽고 예, 버텼어요. 또 버티고 일랑 물고 창피하지만 동네 가운데를 지나가야 일랑 물고 저는 예배는 빠지지 않았어요. 오랜 후, 오랜 방황 후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점점 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때는 그 크신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이 작은 죄인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가? 크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를 살리고자 아들을 희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생명과 내 생명을 바꾸신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지불해 아들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잖아.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때문에 목이 메이기 시작하고 가슴이 벅차기 시작하고 점점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은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신기한 방법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내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내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어렴풋이 아 하나님의 다른 뜻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려던 그 길이 아니라 아 다른 뜻이 있으시구나. 더 높은 더 깊은 뜻이 있으시구나. 뭔가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되고 완치가 되고 이제 신의 교회에 가게 됩니다. 내가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돼도 낙심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믿음으로 버티라는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9월 19일 토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반면 평안북도와 양강도, 함경도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지역은 오전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아침길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가 5에서 10mm, 평안남도와 함경북도는 5mm 미만으로 전망됩니다. 최저 기온은 제주 23도, 포항 22도, 부산 21도, 여수 20도, 서울과 대구, 목포가 19도, 강릉과 광주가 18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대전이 17도, 신의주와 청진이 16도, 춘천이 15도, 함흥 14도, 강계 9도, 해산 7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광주 30도, 서울 29도, 목포와 제주가 28도, 평양과 개성, 춘천, 대전이 27도, 신의주와 대구, 부산이 26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함흥, 해산, 포항이 25도, 강릉이 24도, 청진이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늘이 맑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오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예전에 영화 명랑이 국민들에게 큰 관심과 인기를 끌었었지요. 일본의 수군 133척과 조선의 수군 13척, 명랑 대첩에서 맞붙은 일본과 조선의 수군 전력의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지금의 전라남도 진도와 해남 사이에 울돌목 해협에서 일어났던 전투였는데요. 당시 전력을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였겠죠. 그런데 그 전투에는 이순신 장군의 지혜가 있었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울돌목의 조수간만의 차를 시기적으로 잘 알고 있었고요. 울돌목은 물살이 빨라서 마치 물이 우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6시간마다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고 하루에 4번이나 물의 흐름이 바뀌는 그런 지형이었는데요. 이순신 장군은 이것을 적절히 활용해서 결국 일본을 물리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성경에도요 이런 전투가 나오는데요. 기드온이 300명이라는 작은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의 큰 군대와의 전투에 나섰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당시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 큰지 군사의 수가 메뚜기처럼 많고 낙타의 수도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고 묘사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전략과 전술에 따라 전쟁했고요. 결국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지혜인 거지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갈 때 환경을 뛰어넘는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8편 함께합니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98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이에요. 무엇이든 다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겨드리고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9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에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요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녹아서 작아지는 비누와 같습니다. 비누는 사용할 때마다 자기 살이 녹아서 작아지며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상대의 더러움을 없애줍니다. 만일 녹지 않는 비누가 있다면 쓸모없는 물건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 사회에 공헌할 줄 아는 사람은 좋은 비누 같지만 어떻게 해서든 자기 것을 아끼려는 사람은 물에 녹지 않는 비누와 같습니다. 라고요. 비누처럼 나를 희생해 상대를 돋보이게 하는 삶.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삶이죠.

그러나 지금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상대를 위해 할 수 있답니다. 만약 이런 마음이 없다면 참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 사랑을 갖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꺼내서 잘 활용할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를 우리 이상이게 하는 것, 훌륭한 인격을 갖게 하는 것,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오늘도 이 사랑을 실천에 옮겨가는 그런 사랑의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소프라노 윤순아 씨와 국립합창단이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정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직 해보지 않은 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의 대공황 시절 평생 헌신했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경제가 워낙 어려웠던 시절이라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연신 퇴짜를 맞은 남자가 풀이 꺾여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방법이 없는 것 같소. 어디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 아침 인력시장도 며칠 나가봤지만 허탕이요. 모은 돈도 다 써버리고 가만히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 당신에게 미안하기만 하다오. 남자는 속으로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신앙심 깊은 아내가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해보지 않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해보지 않았잖아요. 아내의 말에 큰 감동을 받은 남자는 그날부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받은 응답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최대의 호텔 중 하나인 홀리데이 인은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기도로 탄생했습니다. 아직 기도하지 않았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놀라운 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언제나 어떤 일이든 포기하기 전에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혹시 요즘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더욱 힘써 기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남궁연 씨의 대금 연주로 들어봤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크룩스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9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제 좀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죠? 지내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가 참 하기 쉬운 일 중 하나는요. 우리 마음을 그냥 좀 내버려 두는 것. 몸은 게으른 생각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또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일일 겁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다 보면요. 어떻습니까? 참 게으른 쪽으로 또 부정적인 생각으로 빠져들 때가 많죠. 그래서 어찌 해야 될지 모르고 허둥댈 때가 참 많은데요. 그렇게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마음이 완전히 어두워질 때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달아나는 것, 없어지는 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치료사인 리처드 칼스는요,

이런 연습을 했다고 해요.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서운한 마음이 싹 트기기 전에 매일매일 고마운 사람을 떠올려 보는 연습을 했다고요. 신기하게도 조용히 고마운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려 보면 그 사람과 연관된 또 다른 고마운 사람들이 줄줄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고마운 사람 떠올리고 또 그와 연관된 고마운 사람들 하나 둘 헤아려 보는 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끈을 꼭 잡는 일이겠죠? 정말 멋지고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네, 오늘 아침 우리 머릿속을 맴도는 걱정과 근심 대신 주님께서 보내주신 고마운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감사의 기도로 모닝 프레이즈 기쁘게 출발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3일 POP 앨범에서 함께 하셨고요. 영어 찬양 큰 영화로우신 주 찬송과 이어졌습니다. 심리학자 리처드 칼슨이 제안했던 고마운 사람 떠올리기 방법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당장 실천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에게 고마운 사람,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늘 말없이 수고하지만 생색내지 않는 든든한 가족이 있는 분들 계실 거고요. 또 늘 기도에 무릎을 꿇어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시겠죠. 또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도 왜 연락 안 했어? 라기보단 따뜻한 안부를 나누는 지인들과 친구들, 멀리서도 기도를 함께 나누는 동역자들 있으시죠. 또 진심으로 잘 되길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는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친지들, 가족들 생각해보면 이 기도에 빚진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을 채우고 있는 고마운 얼굴들에게 우리 마음을 다해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축복과 평안이 우리 가정과 일상을 온전히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소프라노 최종원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고요. 원에이 싱어즈의 찬송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어집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였고 주리고 목이 말랐사오니 그들의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서울대학교 찬양선교단의 성도들이 행진할 때 Back to the Bible 뮤지션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영어 찬양 함께 하셨고요. 파이디온 선교회 그 은혜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을 선포하고 전하는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고요. 하늘의 평안과 축복을 듬뿍 누리는 복된 날 되십시오. 모닝프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0: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온세대교회 서태근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이 나라와 민족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사회 안에 가득한 분열과 갈등, 미움과 아집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젠 어려운 경제 상황과 낙심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가 열방을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나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세상의 빛과 소금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하게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요즘같이 치열한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무시당하고 손해를 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을 계속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도 착한 사람이 있지만 성경에서 언급하는 선함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지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착하다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goodness라고 하죠. 양선이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선하다, 착하다, 거룩하다.

주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함이 있고 이기적이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 배려하며 사는 삶,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선해지고 착한 삶을 살게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도 듣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함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착한 일을 행하고 선을 베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죄악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올바른 행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 칭찬, 격려로 감동과 기쁨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반대로 사탄은 결코 선하지 않죠. 욕심을 부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 유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라고 속삭입니다. 사탄은 당한 만큼 보복하라고 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풍족한 중에도 부족하다고 여기게 만들죠. 남에게 인색하게 하고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기쁨 충만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오늘도 한 탈북민의 간증의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출연하신 분은 김포에 사시는 김민수 집사님이십니다. 대한민국 정착 10년이 넘어가면서 탈북민으로서 이 대한민국에 살아갈 때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특별히 우리 탈북민들을 어떻게 봐주십시오, 그리고 통일 준비를 위해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평소의 생각과 또 한국 교회에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를 오늘 나눠주실 텐데요. 집사님의 이야기를 저는 먼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탈북민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되지만 함께 갈 동역자로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나눠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들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김민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이 땅에 정착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탈북민분들이 더 소명을 갖고 복음 통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응원하며 기도하며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간증 만나보실까요?
1: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 처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나라에 우리 3만 5천 명 탈북자 그 누구도 다 와서 마음껏 살게 해주신 여러분들한테 정말 탈북자를 대신해서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북에 있을 때 그렇게 궁상스럽게 살지 않았어요, 저는. 근데 또 제가 이제 사는 게 황해남도 해주시 해청동 76반에서 살다 왔어요, 제가. 근데 우리 황해도는 이 대한민국 TV가 다 걸려요. TV 켜면 바로 나옵니다. 남순 TV가. 바로 걸려요. 근데 제가 살 때만 해도 북한에 이거 반도체 TV가 없었거든요. 다 이거 러시아식 관식 TV였어요. 그래서 불이 전기가 오면 TV를 켜면 그 관식은 한 30분 달아야 TV가 나오거든요. 중계를 안 하는 거예요. 중계소에서 아직 좀 열이 나야 TV 중계가 되니까. 근데 한국 거는 키면 바로 나와요, TV가. 그 저게 뭐지? 아, 저건 남순 TV네. 얼른 껐다가 그게 하루 이틀 반복되다.

나니까 그걸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은 총살하거든요. 실제 북한에서. 그러니까 뭐 창문에 이불 덮고 뭐다 가리고 집에다는 일부러 먹을 것도 없는데 계산한 거 사다가 밖에다 매놓고 찢으면 얼른 꺼야 되니까. 그러고 봤어요. TV를. 봤는데 그때 제가 본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리는지 모르겠지만 겨울연가 목욕탕집 남자들 살다 보면 보고 또 보고 이게 중독이라는 게요. 이건 마약 중독은 갖다 대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 한국 드라마를 보다 나면 남녀 간의 사랑도 에? 이게 남자 형제 여자 형제가 이제 만나가지고 보고 또 보고가 아마 그걸 거예요. 언니가 자기 남자친구 만나러 갈때 입으려고 몰래 사다 나온 옷을 동생 입고 가서 막 싸마는 장면이랑 나오더군요. 그걸 보면서 이야 사랑도 저렇게 하는구나. 북한 사람들도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보기 시작한 게 그걸 안 보면 뭐 잊어먹은 것 같아요 항상. 그 아버지도 야 그거 시간 됐다 빨리 켜라 빨리 켜라 이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보기 시작하다가 전기가 안 오잖아요. 전기와 TV를 보고 왔으니까 강내 있는 거쌀 있는 거다 팔아서 배터리를 사다 놨어요. 배터리로 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황해남도 사람들은 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다 알아요, 한국을. 다 알아요. 실제예요, 그거는. 그 정도로 북한 사람들이 그게 너무 세뇌된 교육만 받다가 이런 거를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그래서 북한 당국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해주에도 그이 축구 경기장이 있거든요. 그 직장 뭐 기업소 뭐 인민반별로 너네 몇 명씩 동원해라 이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가요. 가서 보면 혹시 여김에 밤꽃 사세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밤꽃 사세요. 북한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가씨들 같이 시집간 그 가정 부인들이 밤에 몸 팔러 나가요. 역전으로. 그게 밤꽃 사세요. 밤꽃 있어요. 밤꽃 사세요. 밤꽃. 실지가 그래요. 북한이.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일주일에 이제 한 번씩 꼭게 그, 저, 우리 해주 그 축구 경기장, 그 경기장에서 이제 총살을 하는데 한 70명이 나와요. 첫 번째가 밤꽃 장사인 사람들. 사회주의 이제 그거를 이제 문란시켰다는 거죠. 황색 바람에 들어서. 이런 사람들은 총살은 아니고 단련대를 보내요. 무보수라고 그러죠, 일명. 그 다음에 총살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한국 드라마 본 사람들이 잡히면은 총살을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 무슨 수로 다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본 사람들은 교화소, 감방 보내고 그 CD를 또 북한에 두고 기술자들이 많아요. 자동화 이제 전문학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CD로 제작을 해서 팔아요. 이런 사람들은 총살을 하거든요. 총살할 때 보면은 뭐 제일 앞에 가족을 앉힙니다. 죽는 사람 앞에. 가족을 앉혀요. 실제예요, 이거는. 가족을 앉히고, 그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직장 사람들, 이렇게 앉히고 한 11m 밖에서 쏴서 죽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북에 있을 때 너무 봐서 그럴 일이 해요. 이게 우리 한국 분들한테는,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지만 그걸 하다 보니까, 아유, 저는 왜 잡혔을까? 잡히지 말지. 이릅니다. 이게 북한 실태예요. 실지가.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거 누구든 못 막습니다. 이건 못 막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기가 안올 때는 집집마다 라디오가 다 있습니다. 건전지 약으로 배터리 요만한 거 그걸 하는 게 장마당에다 다 사다 놨어요. 사다 놓고 TV를 못 보면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그걸 듣거든요. 그래서 저 때만 해도 결혼식 때 이렇게 북한도 이제 결혼식이 있거든요. 여기 한국 결혼식하고는 다르죠. 북한은 여잣집이건 신부집이건 신랑집이건 그 여자집에 남자가 이제 여자를 데리러 이제 가요.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면 여자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노래를 하거든요. 또 남자집에 와서 또 남자들 친구들이 이제 오락 겹치하게 하고 여기서 한국 노래 한번 하면 아주 으쓱해지죠. 에? 진짜 으쓱해집니다. 그래서 북한은 한국 노래 모르는 사람이 숭치예요, 숭치. 모조리 바보.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이제 뭐, 이제 그 드라마, 이제 그거는 그 정도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아시겠잖아요, 흐름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0: 사랑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우리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사랑이거든요. 국정원이나 하나원이나 이런 데 가면 뭐 교회에서도 나오시고 또 이제 뭐 성당에서도 오셔가지고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래서 북에 있을 때는 사랑이라는 게 남자 여자 좋아하는 거지 뭐 이랬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게 교회에 가서 제일 먼저 듣는 노래가 여러분 무슨 노래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 노래를 제일 먼저 듣거든요. 우리 탈북자들이. 처음에는 그 노래 들을 때 이제 뭉클하죠. 감사하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한 3만 5천 명 되는 우리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지금 사는데 과연 우리 탈북자들이 그 사랑을 다 하는가? 이걸 말씀드리자. 나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거밖에 몰라요. 그 다음 구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랑을 또 전하기 위해. 근데 전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저 탈북자들 중에. 다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TV에나 뭐 이렇게 나와서 방사라는 사람들도 탈북자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모여드려요. 아니, 집 주고, 정착금 주고, 다 줬어요. 6.25 참전용사보다 혜택을 더 받습니다. 우리 탈북자들. 애들 데려오면 대학 다 무상으로 보내줘요. 근데 뭘 힘들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우리 탈북민들이, 어? 여기 한국에 와서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흑안삽을 떴어요. 그 북에 있을 때 남선놈들 죽이자 살리자 외치다 와가지고 뭘 힘들다는 거예요. 뭐를. 여기서 또뭐 어떻게 해달라고. 교회 오면 밥 주죠. 안 줘요? 밥 주죠. 아니, 뭐 어디 가갔다 가면 다 보내주죠. 우리 탈북민들을 위한 이런 그 시스템이 한국에는 잘돼 있어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나, 뭐, 사회단체나, 이게 잘돼 있어요. 근데 혹시 통일에 관한 거는 우리 탈북민들을 빼놓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좀 동원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면, 뭐 준대? 첫째가 그거 물어봐요. 뭐 준대? 아, 거기 뭐 소정의 선물도 있다고 그러더라. 돈안 준대? 안 가. 과연 우리 탈북민들이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나부터도. 저는 오늘 그래서 이제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고맙죠. 우리 고향에 그 북에다 고향을 둔 사람으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여기 있는 3만 5천 명 탈북자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어떻게 준비시켜서 통일됐을 때그 사람들이 가서 어떤 말을 하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나 해서 오늘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1: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김민수 집사님의 이야기 먼저 전반부 들으셨는데요. 어떠세요? 이 탈북민들이 복음 통일의 전사로 거듭나고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지금 사랑을 나눠주는 곳을 넘어서서 일꾼으로 세워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아마 시사하는 바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찬송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집사님의 간증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지금 흐르고 있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드렸지만 교회 처음에 가서 목사님이 막 설교하는데 뭐 선악과가 어떻고 뭐 저게 무슨 소리야? 저거 뭔 소리야? 저거 뭐 성령으로 잉태돼서 뭐였다. 아니 저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예수님이 뭐그 성령님이 한번 눈길 주니 끼고 임신했다는데 저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에서 한 5, 6년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 성경은 과학으로 접근하면 절대 못 받아들입니다. 제가 한 5, 6년 교회를 다니면서 또 여기 한국 분들하고 마주치고 뭐 어떤 땐뭐 서러움도 당하고 뭐 이러면서 보니까 아, 이게 성경이 이렇구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랑이라는 것을 바로 알 때, 또 우리 탈북자들이 여기 와서 어떻게 준비하고 고향에 갈때 내리라도 통일돼서 간다고 하면 뭐 가지고 가야잖아요. 라면이라도 갖고 가야잖아요. 라면 사가지고 갈 돈이 있어요, 탈북자들? 아마 몇 없을걸요? 우리 탈북자들이 과연 이런 시스템을 누릴 자격이 있는가? 또 사랑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있는가? 이런 거를 오늘 저는 항상 오리지널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탈북자들을 너무 오냐오냐 하지 말자. 너무 오냐오냐 하지 말자. 그러면 자기는 사랑만 받아야만 되는 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 사랑만 받아? 줄 줄도 알아야지. 북한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이제 황해도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농사 짓는 지방에 있었거든요. 황해남도가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그 기름진 그 연백 평야가 있어가지고 쌀이 아주 넘쳐나는 곡창지대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황해남도에 제일 없는 게 니을자 붙은 게 제일 없습니다. 쌀, 물, 불 없어요. 황해도는 석탄도 안 나고요. 산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근데 그 쌀은 많은데 온 나라가 달라붙어서 그걸 뜯어먹으니까 가을이면 우리는 뭐 그럴 말이 있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는데 북한은 가을이면 준엄한 가을, 피어린 가을이거든요. 그때 벼 하나라도 못 훔쳐오면은 굶어 죽어요, 실지가. 근데 굶어 죽는 것도요, 뭐 요런 뭐 갓난애기나 이런 애들은 안 죽어요. 6살, 7살짜리 애들이 제일 많이 죽거든요, 개들이. 근데 그 보릿고개 떼면 쑥이 없어요, 너무 뜯어먹어서. 근데 그 쑥도 우리는 약처럼 이렇게 맛으로 먹는 거잖아요. 쑥떡이고 쑥밥이고. 근데 쑥으로만 열흘을 먹어봐요. 쌀한 톨 안 먹고. 강영실이라는 말 들어봤죠? 영양실조. 강한 영양실조. 그래서 강영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살이 빠지고 찌고 하는 데는 타적인데 코는 웬만해서는 살찌고 살 빠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와서 보면,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렇게 코가 작았나? 왜 얼굴이 너무 살이 쪘는데 코는 안 찌다 나니까 코가 별로 작아요. 내가 코가 작아졌어요. 뭐 탈북할 때는 코가 엄청 컸는데. 근데 이거 코가, 여기 살이 빠지면 죽어요, 그 사람은. 그 강영실이, 그 영실 4단이 오면, 3단이 오면 이 홍문이 열리고 4단이 오면 이 코가 이렇게 꺾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그건 무슨 현대의학으로도 못 살려요. 6살, 7살짜리 애들이 그렇게 죽거든요. 그거를 볼 때는 정말 가슴 아프죠. 정말. 그래서, 그러다가 지금 고독사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나름 가족 아홉을 데리고 배로 건너왔으니까 한국에서 정착하는데,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감히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는데, 혼자 오신 분들이 진짜 장기가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거를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들도 그거 다 알거든요.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 과연 10년 동안 기초수급 받으면서 살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북한은 황해도는 그렇게 곡창지대래도 그렇게 먹을 게 없어서 제일 많이 굶어 죽는 게 황해도입니다. 저 해산이나 저 양강도 이쪽은 중국하고 국경을 했기 때문에 뭐 밀수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해서라든지 먹고 사는데 우리 황해도가 제일 힘들거든요. 제일. 그래서 북한에는 말이 있어요. 우리 황해도 보고 땡이도라고 멍청화되는 거죠.
우리 황해도 보고 그러거든. 우리 황해도 사람들 보고 옛날에 석전경우라고 했대요. 우리 황해도 사람들 보고 돌밭을 갈아엎는 소.

0: 근데 그게 좋은 말로 하면 아주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저거 뭐 김정일이가 죽으라고 때려 몰아도 알았습니다 하고 돌박가는 저 멍청한 놈들 이러거든요. 우리 황해도가 어느 정도까지 뭐 인권이라는 건 북한에는 없고요. 작업반장에서 여기로 말하면 이장? 이장이 아침에 일을 나가면 그 분조장들한테 그래요. 야, 일본 조장 오늘 몇 마리 나왔어? 수컷 몇 마리 나오고 암컷 몇 마리 나왔어? 이러거든요. 실지가 그래요. 여기서 그 말이 하였단 뭐 달리도 아니죠. 그것처럼 그런 나라를 해방하고 이거는 당연한 우리나라의 의무기도 하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통일이 된다고 하면 과연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준비가 안된 사람들 한 2천만 명 받아가지고 지금 3만 5천 명도 처리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그게 저는 제일 걱정이에요. 통일은 꼭 바라지만 우리가 남북이 하나로 합쳐지면 더큰 하나가 되겠죠. 틀림없이. 근데 그 내용도 좋아야 하잖아요. 저는 그게 탈북자로서 제일 가슴이 아픕니다. 제일. 제일 가슴이 아파요. 과연 통일이 돼서 그 2천만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컨트롤을 하고 저걸 어떻게 바로잡을까? 그게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교회 나가서도 기도드리는 게 우리 북한 사람들한테 밝은 눈을 달라고. 밝은 눈을 달라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뭐 배고픈 것도 해방되고 하면 좋겠지만 그보다도 진짜 국가가 뭔지, 민족이 뭔지, 인권이 뭔지 이거 보는 눈을 가져달라고 제가 기도를 드려요. 우리 목사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사람들의 뭐 불쌍함이나 가련함이나 이런 거를 하기보다도 그 사람들의 의식을 깰수 있게끔 이거를 기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3만 5천 명 되는 탈북자들을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해서 진짜 진짜 통일이 됐을 때 하나님 말씀 받들고 나가서 1000배, 100배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정말 길러내는 게 우리 교회의 몫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감히 들어보면서 정말 밝은 눈을, 정말 정직한 눈을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복을 많이 지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 매일 철야 시간에 간증으로 함께하신 김포에 사시는 김민수 집사님의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탈북민들이 이 땅에 와서 참 많은 혜택을 누리는 듯하지만 이들이 자립하고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 헌신할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제는 한국 교회들이 또 다음 스텝을 나아가야 해요. 일꾼을 길러내고 사역자들은 양성하고 더 많은 기도로 함께하고 그런 역할로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한국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 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끝 찬송으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를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극동 방송 김상균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국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고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제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뭐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봤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2: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3: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Everyone,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우리 가정의 세세한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길 바라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도 주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식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파더와이즈 코리아는 남성들의 제자 훈련인 파더와이즈 성경 공부가 잘 시작되고 정착되는 데 지원하고 섬기는 기관인데요. 기관으로 설립되기까지 팀과 스텝으로 섬기시는 남성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또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오늘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파더와이즈 방송 들으시며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894님, 저도 남편을 늘 지적하고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흉보았던 것 회개합니다. 파더와이즈, 마더와이즈가 더 알려지고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이런 은혜 나눔 감사합니다. 6024님, 두 딸을 둔 엄마입니다. 아버지의 역할과 가정의 질서 회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를 잘 배우고 실천하면 더 행복한 가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두 딸과 사위감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291님, 요즘 저희 아들네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파더와이즈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얼마나 내 마음이 또 아프셨을지 정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9743님, 아들이 가을에 결혼합니다. 꼭 들려주고 싶어요. 신앙 없는 자매와 결혼하는데 아들이 주 안에서 바로 서서 아내를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먼저 바로 서야 교회도 사회도 바르게 선다고 생각하는데 마더와이즈에서 많은 관심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101님,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가정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2535님,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아들들과 딸과 같이 듣고 계시다고요? 파더와이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또 5226님, 늘 문자 보내주시는 분인데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식탁 마더와이즈 감사합니다. 네, 이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파더와이즈 궁금하시다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파더와이즈 홈페이지와 채널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로 참여해주세요. 오늘은 영상이 있는 보이는 라디오인데요. 문자를 보내주시면 영상 링크와 파더와이즈 정보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먼저 올려드립니다.

0: 파더와이즈 가정식탁, 파더와이즈 성경공부를 지원하는 기관,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과 함께합니다. 함께하시는 분들이 연령대도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예,
1: 제일 젊은 그 형제님 기억나는 분이 결혼하고 그 학기에 오셨어요. 3월 1일에 결혼하고
0: 어쩜 그렇게 지혜로우실까.
1: 3월 중순에 바로 오신 분이 가장 젊은 남편이셨고 지금 현재 가장 연세 드신 분은 78세 장로, 은퇴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30대 형제님들 40대 50대까지 참 많이 오시고 생각보다 갈수록 60대 형제님들도 오셔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0: 그런 분들은 어떤 은혜를 또 받으시기도 하고 또 기대도 하실까요?
1: 저희가 이제 선물 뽑기도 하고 또 간증문도 나누는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젊은 형제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많이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저런 마음이셨구나. 나를 향한 마음이 저런 마음이셨겠구나.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기도 하고 그냥 무턱대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아, 나는 그러면 어떤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꿈을 가지게 되는 게 참 큰 은혜였던 것 같고 이제 은퇴하시고 자녀들을 다 출가시킨 분들은 우리 아들의 마음이 저랬겠구나. 그러면서 한 장로님은 자녀에게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일도 있었고요.
0: 네.
1: 그러면서 이미 다 장성하여 출가하고 독립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녀에게 더 이상 아버지로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 오셨다가 그렇게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 자녀에게 더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나는 아직 아버지구나 이런 도전을 많이 받고 가시는 것 같고 40, 50, 60대 중에 아직까지 자녀를 품고 계시거나 아직까지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은 더욱 더 실제적으로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0: 가정의 질서를 세워가면서 아내와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 그런 기쁨을 나눠주세요. 그럴 때 저희가 참 감사하고 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함께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되게 많은 위로와 그런 치유가 일어나네요.
0: 예.
1: 자, 우리 강태형 집사님.
2: 네.
1: 네. 50일 된 아들.
2: 예.
1: 파더와이즈와 또 연관이 있다고요.
2: 솔직히 아내가 오랫동안 암투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폐경이 됐었고요.
1: 네.
2: 그래서
1: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큰아들이 있으시고요.
2: 예, 예. 둘째는 저희는 솔직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고 가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선물과 같이 이제 아이가 저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첫째 애를 키울 때는 너무 오만한 아버지였거든요. 저는 잘한다고 생각했던 남편이었고 아버지이다 보니까 제가 변화될 건 없다라는 생각이 강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혼까지 고민을 하는 상황까지 가정이 좀 무너졌었고요. 어떻게 조금은 회복되는 듯하지만 다시 무너지고 이런 상황을 반복하던 와중에 이제 아내가 파드와이즈를 신청을 넣었어요.
1: 네.
2: 그래서 이제 파더와이즈 1기 때 제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강의 중에 아버지의 역할이 이제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라 라는 역할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아, 내가 이 역할을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 이때까지 안 하고 있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1: 네.
2: 미안하다. 내가 진짜 내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 안 하고 있었다. 이때까지 내 역할까지 감내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땐 아내가 마더와이즈를 한 4년 정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부단히 노력을 가정 내에서 했지만 저는 변화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지 않고 아내는 점점 더 힘들었었는데, 그 말을 듣고는 아내가 참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1: 네. 진짜 하나님 은혜네요. 아내분이 그거 신청하셨을 때 아, 나 안 간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셔서 지금 생각하시니까
2: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그때 제가 가지 않았다고 하면은 저희 가정은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둘째는 없었을 것이고. 근데 너무나 감사하죠.
1: 근데 어떻게 가셨어요?
2: 그냥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한번 가보고 뭐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가보고 두 번 가보면서 아, 내가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애를 낳으면 아버지가
1: 맞아요.
2: 되지만
1: 네.
2: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 배우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시행착오가 너무 크고 잘못된 방법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우선순위 기준으로 질서를 세우면서 넌 아버지로서 그리고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바로 서야 된다라는 말씀에 좀 도전을 받고 또 결단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1: 네.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버님들의 그런 삶의 변화들 들으면서 마더와이즈 공부하시는 그 어머니들도 되게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정말 변화들을 많이 겪으시거든요.
0: 네.
1: 그러면서 항상 왜 파더와이즈는 없냐라고 아내분이 또 그런 필요를 느끼기도 하시고, 옆에 계신 남편분이 우리 아내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아니 파더와이즈는 없냐, 나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또 그런 분들에게 이 기관 설립이 정말 좋은 그런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남성들의 제자 훈련 파더와이즈를 지원하는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과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이제 파더와이즈 코리아가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앞으로 어떤 바람과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한 번씩 말씀 부탁드려요.
1: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 가정에 질서를 세우는데 도움을 드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고 또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도와드리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고요. 또 앞으로의 그림과 계획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면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 역시 늘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늘 부족한 남편이고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 학기 훈련을 할 때마다 더 내가 중심을 바로 잡고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 이런 반성하는 시간을 갖곤 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 이 사역을 계속하면서도 늘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겸손하게 제자리를 잘 찾아가는 그런 좋은 남편 또 아버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2: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그 신청하신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더와이즈는 있는데 파더와이즈는 왜 없냐는 그 교회에 이런 요청들이 많았다고 그래서 개설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파더와이즈 코리아가 이제 설립됐으니까 목회자 세미나나 세미나들을 통해서

0: 각 교회의 이 파드와이즈 과정이 많이 개설됐으면 저는 좋겠고요. 또뭐각 교회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또 파드와이즈의 모양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저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바라기는 또 다른 또 교회 스태프분들과도 교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과 은혜들이 또 나눠지면서 정말 파드와이즈 코리아가 대한민국 특별히 젊은 아버지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 또 청취자분들께서도 기대를 가지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장애한 목사님께서 설립 과정에서 또 많이 애를 쓰시다 보니까 건강하게 이 파드와이즈 코리아 대표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저도 힘 닿는 것 돕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1: 바쁘고 힘든 삶 속에서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망설이는 아버님들이 파드와이즈를 좀더 쉽게 다가올 수 있게 되길 좀 바랍니다. 사실 아버님들이 어디 가서 아내한테 미안하다, 내가 아빠 노릇 잘 못하고 있다, 이런 말들 부끄러움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파드와이즈에서는 이 말들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진솔한 고백에 격려와 그리고 위로와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파드와이즈입니다. 제가 느꼈던 가정의 회복, 그리고 기쁨을 좀더 많은 아버님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이 파더와이즈가 하나의 그냥 성경 공부? 좋은 성경 공부니까 많은 교회에 정착이 되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 많은 교회에 좀 전파가 되어서 실제 그 교회에 있는 가정들을 회복시키고 남성들을 말씀으로 깨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의 질서대로 가정을 잘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가정으로 세워나가는데 정말 실제적인 역할이 되면 좋겠다. 이게 또제 기도 제목입니다.
3: 파드와이즈를 하길 원하시는 뭐 사역자분들이나 리더로 섬기길 원하시는 분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저희 파드와이즈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3: 파드와이즈 코리아라고 치시면 되죠.
2: 파드와이즈.or.kr이라고 치시면 들어올 수 있고요. 카카오 채널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채팅으로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교재 구매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의하실 부분이 있을 때 제가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을 바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세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서 가정의 질서를 배우고 세워가는 남성들의 제자훈련 파더와이즈 은혜 나눔을 들어봤습니다. 함께하신 분들은 파더와이즈 성경공부 지원기관인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이었습니다. 파더와이즈 성경공부나 사역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파더와이즈 코리아를 치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영문으로 Fatherwise, FATHERWISE를 검색하시면 Fatherwise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직접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Fatherwise 소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늘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였는데요. 영상 링크를 답장으로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잠언 3장 5절 6절 표준 새번역으로 봤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주님 사랑 안에서 많이 사랑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새생명 시내가에 새생명 시내가에 오늘 이 시간은 광주 하백교회 이승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2017년도에 미국에서 한 영화가 이제 개봉이 됩니다. The Case for Christ.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는 역사다 라는 그런 영화가 이제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화의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참 은혜가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리 스트로베리라는 한 이제 남성이 있는데 참 영특합니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예일대학교 로우스쿨, 다시 말하자면 법학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한 아주 인재죠. 근데 이분이 사실에 근거한 이런 기록을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신문 기자가 되어서 아주 예리하게 세상을 비평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트리뷴지, 뉴욕과 시카고에 있는데 시카고에 있는 트리뷴이라는 아주 유력한 신문 기자가 되는데 역사 이래로 최연소 신입 기자가 됩니다. 얼마나 예리하게 글을 쓰는지 승승장구하고 승진의 승진을 거듭해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큰 상을 하나 받고 승진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직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앞에 있는 이 선배님으로부터 제가 배운 것이 이거다. 사실을 통해서만 진실로 갈 수 있다. 이것이 자기의 삶을 키웠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 눈에 안 보이는 것 갖고는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선포를 하고 그날 저녁에 수상과 승진을 기념하는 식사를 자기 아내와 어린 딸과 같이 이제 밥을 먹게 돼요. 그런데 이제 파스타를 먹는데 애기들이 잘 안 먹습니다. 이런 밥을. 여러분들도 애들 키워보면 알지만 밥 먹이려면 쫓아다녀야 되고 밥 먹으면 뭐 사줄게 뭐 사줄게. 참 자식 키우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냐면 파스타 한 줄 더 먹으면 사탕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파스타를 넣고 입에서 오물오물 돌려요. 삼키지는 않고. 그래서 입에 있는 거 알아. 삼키면 줄게. 꿀떡 삼킵니다. 그래서 사탕을 먹어도 된다. 하이랬는데 사탕을 먹다가 어디에 걸려요? 기도에 다 걸려요. 아 그래갖고 아기가 막 두드리고 이제 얼굴이 새파래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럼 어디로 건너가요? 요단강 금방 건너가는 겁니다. 난리가 나버렸어요. 막 911을 불러라. 여기에 의료진이 없냐? 막 난리가 나고 아빠는 막 등을 두드리면 어떻게 돼 이것이? 더 들어가요 이제 막 큰일 나버렸어요 이제. 그런데 그 순간 한 여자가 아이를 막 탁 놓고 막 때리는데 사탕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할렐루야. 아기가 막 숨을 쉬어요 기침으로. 아가 괜찮아 이제 됐어 이러는데 엄마가 이제 뭐냐면 레슬리라는 여자죠. 그런데 이 레슬리라는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너무 고맙습니다. 아빠도 고맙습니다. 막 그 흑인 여성 간호사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아기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야 오늘 참 럭키한 하루입니다. 럭키. 우리 따라서 하죠. 럭키. 오늘 운이 좋았다. 아 이런 뜻이죠. 여러분 그게 럭키어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럭키라고 얘기하니까 이 흑인 이 여성이 RP라는 영화에서는 RP인데 실제로는 이 린다라는 여성이 실제 인물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린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It wasn't luck, Leslie. Leslie, 이거는 운이 아니야. It was Jesus. 예수님이 하신 거야. 하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사실 저와 제 남편이 오늘 밤 다른 식당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영어로 읽어드립니다. But something told me to come here instead. 무슨 말이냐? 다른 데로 가려고 남편하고 계획을 했는데 어느 누군가가 something told me,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줬어요. To come here instead. 그 대신 여기 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누구예요? 우리 따라서 하죠. 예수님. 그 얘기를 다 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당신 딸을 구하신 것은 이 아이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이다? 레슬리 당신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자가 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 믿어지 안 믿어져요? 조금 자신이 없는 분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 그날 밤 이 레슬리 엄마, 애기 엄마는 애매하니 믿을둥 말둥하고 아빠는 아예 안 믿었어요. 애기는 믿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이게 실화입니다. 저녁에 이제 딱 돌아가서 아직도 진정이 안 되죠. 애기가 숨을 못 쉬었으니까. 그냥 이제 물어봐요. 앨리슨이라는 딸이 Mommy, was that lady an angel? 그래요. 그 여자 혹시 천사였어요? 딸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대답하면 No, sweetie. 아가, 그렇지 않아. She was nurse. 그녀는 간호사야. But maybe God sent her. 아마도 하나님이 그녀를 보낸 것 같아. 여러분 아마도 보냈어요? 분명히 보냈어요? 누가 분명히 보냈다고 얘기했어요? 린다가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딸 입장에서는 분명히 저건 천사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여자에게 말했다고 딸은 믿고 있고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Maybe 아마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있다. 그런데 이 레슬리와 이 딸이, 엄마가 점점 좀 하나님을 믿어가요. 그런데 그 아빠는 뭐라고 하냐면, 아빠가 그런 얘기를 듣고 딱 그러는 거예요. It was just a coincidence. Coincidence가 뭔 뜻이에요? 우연이다. 그것은 우연이다. 그 여자가 해필이면 그 시간에 여기 있어서 그런 거지, 그거는 하나님이 보낸 거 아니다. 그러면서 딸을 물어봐. 그럼 예수님은 누구야?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위인전에 나오는 옛날에 좋은 일을 했던 분이다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부부간에 엄청 갈등이 일어나요. 엄마가 얘기해. 왜 딸에게 신앙을 믿지 않도록 강요하냐. 아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자 하니까 아빠가, 우리 집안은 대대로 뭐다?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도 안자만 있지 무신론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안자만 있지만 무신론자들 많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잘 살펴보세요. 오늘 말씀 중에서 내가 진짜 무신론자인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고 있는 채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무신론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점점 심화가 돼요. 어느 날 이 젊은 애기 엄마가 병원에 갔는데 그 간호사를 만나요.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이 간호사가 그래요. 제 남편도 그랬어요. 얼마나 강팍하게 하는지. 제 남편 안 믿는 남편 이렇게 믿게끔 하는데 너무 많이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렸는데 함께 기도합시다. 믿음이 점점 강렬해지고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는데, 남자가 얼마나 성질을 부리는지, 이게 무슨 역사예요? 마귀 역사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바람 폈다. 치팅이 뭐예요? 불륜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랑 치팅했어요? 예수님과 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식에 초대를 했어요. 여자가 세례를, 이제 거기는 침례교회라 물속에 그냥 푹 들어갔다 나오는데 막 여자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죄된 몸은 죽고 예수와 함께 이제는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됐다 하는데, 남자가 이거를 지켜보다 가버려요. 그러면서 그날 밤 술을 먹고 들어와서 뭐냐면, 딴 남자는 결혼한 여자하고는 살기가 싫다. 옛날에 레슬리는 어떻게, 딴 남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옛날 레슬리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성질이 나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래요. 예수님은 분명히 계세요, 안 계세요? 분명히 계시다니까는 자기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를. 그래가지고 막 고대 책을 막 다 뒤적뒤적하고 예루살렘에 계신 박사님한테 전화를 하고 의학적으로 그게 진짜 살은 것이냐 아니면 기절했다가 이게 죽은 채 한 것이냐 막 그런 것을 다 찾기 시작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딱 한마디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하죠. You win.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죠. 여러분,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정말 하나님을 삶 가운데 주인으로, My Lord, 내 주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과정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또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그런 채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잠깐 이런 영화 얘기를 했고 실화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과연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오직 유일한 하나의 컨디션,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유일한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냐? 이런 믿음이죠. 6절의 중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여러분 다 하나님께 나아왔나요? 항상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앞자리가 금자리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자리에 앉으면 못 오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졸지를 보대요. 앞자리에 앉아서는. 왜냐하면 목사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졸지를 보도고 잡담을 보도고 해차를 보대요. 여러분 목사님 앞으로도 나오지만 영적으로는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나오고 찬양 가운데 나오고 예배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반드시 뭐 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잘 체크를 해봐야 돼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아니면 믿는 채만 하고 몸만 나와 있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반드시 믿어야 될 것 하나가 뭐냐면 우리 따라서 하죠. 그가 계신 것.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시다라는 것은 에스틴이라는, 이건 좀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어로 에스틴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비동사예요. Are, were, is, have 이런 거 있잖아요. 비동사, 존재를 나타내는데 이 에스틴이라는 단어는 현재형이에요. 영어로는 뭐냐? 진행적이고 반복적인 거예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분도 안 돌아가신 분도 계시죠.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 계세요? 안 계세요? 지금은 안 계시죠.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세요. 지금 여기는 안 계시죠. 그러니까 에스틴이라는 단어는 뭐냐? 아버지 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아브라함 때도 계셨고 야곱 때도 계셨고 베드로 때도 계셨는데 목사님이 은혜 받고 지리산 골짜기를 헤매면서 전도할 때도 계셨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고난 가운데 울고 있을 때도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이 진짜로 믿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틴의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코람 데오의 신앙이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거짓말해요? 안 해요? 거짓말 하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으시게 봐요. 저울 다를 때 손으로 살짝 누르면 돼야 안 돼요? 뭐 이렇게 할 때 살짝 누르면 근대가 더 나가게 되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오면 쌓이면 티끌모아 태산이고 떼돈 벌겠죠. 축복이 축복 아니에요? 살짝 거짓말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손으로 누를 때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오늘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진 사람 두 명인데 그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 이 아벨이 어떤 제사를 드렸냐?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이 뭘 드려요?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가인은 이제 말하자면 농사꾼이라 땅의 소산물 뭐 잡곡 같은 거 뭘 얼만큼 드렸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그냥 드렸다고도 하지만 아벨은 어떤 새끼를 드렸어요? 처음 새끼를 드렸고 새끼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뭘로? 기름으로. 이것도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히브리어인데 헬레브란 단어예요. 이 헬레브란 단어가 기름이란 뜻도 있고 뚱뚱하다, 살이 쪘다라는 뜻도 있는데 의역할 때는 어떤 뜻으로 하냐면 가장 맛있는 부위라는 뜻이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 아벨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되는 대로 딱 잡으다 한 것이 아니고 처음 새끼로 가장 맛있는 부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벨이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누가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창세기 4장 4절에 뭐라고 나와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뭘 받았다고 나와요?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누굴 받았어요? 아벨의 삶 자체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막 아무 생각 없이 바쁘게 살다가 예배를 드리러 오면 최고의 예배를 절대 드릴 수 없어요. 그냥 드리다 가죠. 관람하듯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짧은 한 시간을 정말 최고의 것, 최고로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6일 동안 진짜 그렇게 드려야 돼요. 일주일 동안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셔, 에스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낸 사람만이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된 삶이죠. 잘 믿고 믿음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1년 365일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손해가 많죠. 뭐 당신이 목사님이야, 당신이 전도사님이야,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안 볼 때는 조금 이렇게 저울도 살짝 누르고 거짓말도 하고

조금 적당히 해야지. 여러분 적당히 하지 마시고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하면 어떤 복을 주시냐. 4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바라느니라. 아벨은 어찌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요? 후사가 없잖아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들도 없이 그렇게 이슬처럼 쓰러져 갔죠. 누가 죽였어요? 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동생은 하나님 복받고 사니까 나는 너무 성질이 난다. 그래 저것만 없으면 행복할 때. 그래서 후사도 없이 죽였죠. 그러니까 이 아벨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 그 대가가 뭐냐면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이 아벨이 단 한 사람 형을 설득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못 만들었어요. 형 한 사람도 설득할 수 없었던 아벨의 삶이 절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신앙으로 바르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진행적으로 에스틴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는 의식을 갖고 살면 살아생전에는 그 나의 삶의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오늘 그잖아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바라느니라. 그 시대 사람들은 어머니 아버지는 야 너는 형 하나도 전도 못 오고 갔냐 그러란가 모르죠.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말했을지 몰라도 지금도 그 아벨의 그 신앙이 지금도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은 축복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아,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목사님, 그잖아요. 그렇게 가셨는데 그분이 우리 하백교회에 있을 때 얼마나 좋았어. 그분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눈물이 났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예수님이 계시다면 저런 사람일 거야. 야, 나 다른 건 몰라도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왔어.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소천에서 천국에 가더라도 우리들의 남겨진 삶이 자자 손손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에스틴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는 의식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5절에 에녹인 것입니다. 에녹은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어떠한 그 기쁨을 들었냐면 창세기 5장 22절에 나옵니다. 에녹이 몇 년 살았어요? 그의 삶이 1000년 가까이 사는 삶 중에 36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바라면 100세 시대잖아요. 암병한 걸 교통사고 안 오면 90세 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90세 넘긴 사람 수두룩해요. 제가 지지난달에는 100살 넘은 사람 2명 상담한 적도 있어요. 하루에. 뭐 오래 삽니다.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한 30년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죠.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365년의 삶을 살았는데 창세기 5장 22절에 300년을 누구와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창세기 5장 22절에는 에녹이 누구와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동행을 했다. 사실 남편은 누구와 동행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와 동행하고 아내는 남편하고 동행해야죠. 오늘 아까 예수는 역사다에서 그잖아요. 그 남편이 여자한테 뭐라고 해요? 당신은 뭐 했다? 예수와 바람이 났다. 나랑 동행을 해야지 왜 예수와 동행을 하냐? 지금 그거예요. 아벨은 이렇게 자녀를 낳고 후손을 봤어도 누구랑 동행했다? 그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1년 365일을, 365년을 살은 것은 그런 의미인지도 몰라요. 365년, 1년 365일을 아내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아내를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신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이전보다 아내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보다 남편을 더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잖아요. 얼마나 정말 더 사랑하고 존중하죠. 그러니 그런 삶이 천국으로 갈 때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줘요. 그게 뭐예요? 뭘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옮겨졌다.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 다시 보이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식들이 이 에녹을 찾으러 많이 돌아다녀서 뭘 찾아야 돼요? 시신을 찾아야죠. 이 땅에서는 못 보더라도 그래도 장래라도 품격 있게 해줘야 되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시신을 찾으라도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어. 왜요? 하나님이 에녹을 그냥 데려간 거예요. 너는 죽을 필요도 없어. 이 사실은요. 에녹이 죽음을 맛보았다 하더라도 에녹은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왜? 항상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내

내 안에 계시다는 의식을 갖고 살면요,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인간이 가장 두려운 건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죽음도 초월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계시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뭘 믿어야 된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상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상을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만 보면은 상을 얼른 주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를 믿어도 어려운 일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운 일이 많아요. 참 많습니다. 목사님도 요즘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어.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닌데, 아,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마태복음 7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난주 수요일에 했던 건데,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뭘 줘요?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떡을 달라고 하고 생선을 돌라고 했는데 우리가 느끼기에 뭘 주는 것 같아요? 돌을 주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똑바로 잘하고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했는데 돌을 줘요. 아무 쓸데를 없는 걸 주는 것 같고 뱀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이것이 뱀 같고 돌 같고 아무 쓸데없는 것 같고 해로운 것 같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것은 뱀이 아니고 돌이 아니고 우리 안에 놀라운 은사와 축복인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으로는 그거를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7절에 누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노아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비가 오지 않는 시대에 이 방주를 몇년 동안 만들어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노아한테. 야, 이놈 노아야, 적당하니 미쳐라. 비가 어디가 한 개라도 오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년 넘게, 120년 가까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것이 말하자면 떡이어요, 돌이어요, 여러분. 돌이 아니라 뱀이죠, 이것은. 우리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상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자에게는 뭘 주셨어요? 7절에? 노아에게? 그 집을 구원하셨으니.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만큼이나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만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은 제일 좋은 걸 주신,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십자가에 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는 온 가족,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받지.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믿음으로 또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기생 라합이잖아요. 기생이니 얼마나. 여러분, 근데 이 라합은 비록 내가 기생이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때 상을 주신다고 했을 때 자기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부모, 형제, 친족 그에게 속한 모든 자가 여러분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구원을 받아요. 예수는 역사다. 주인공. 누구예요? 주인공은 엄마 레슬리죠. Maybe. 아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고, 믿음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선포는 했지만, 살아볼 수도 있고, 못 살아볼 수도 있고, 어려움은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반드시 가질 때, 그죠? 레슬리도 처음에는 maybe, 아마 계실 거야, 이런 식으로 했지만, 나중에는 점점 굳건한 믿음을 가져가니까, 남편의 핍박 속에서도 결국은 남편을 구원하고, 남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우리 따라서, you win.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기자가 그냥 탁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집에 돌아와요. 여보, 당신이 믿는 예수에 대한 믿음은 어떠한 사실,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보,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레슬리가 그래. 여보, 우리 함께 무릎 꿇죠.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 남편이 이렇게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짜 믿음을 주세요. 기도랍니다. 그래서 이 엄마 레슬리는 뭐가 돼요? 남편과 함께 지금도 그런 사역을 해요. 남편은 믿는데 아내는 안 믿고, 아내는 믿는데 남편은 안 믿으니 얼마나 성의 가시고 힘들겠어요.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이 남편인 리스트로벨은 뭐가 되냐? 기자 생활을 그만두고
신학을 해서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0: 교회 목사님이 되는데 목사이자 아주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돼요. 이렇게 이 설득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위대한 걸 하는데, 예수는 역사다, 창조는 과학인가? 믿음의 질문들. 이게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를 많이 탄생을 시키고, 지금은 휴스턴 크리스천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임하고 있어요. 목구녁에 사탄 걸린 애는 어떻게 됐을까요? 앨리슨 스트로벨 이 아이는 목회자가 되면서 기독교 소설가가 돼요. Worlds Collide, The Unending Sky, 끝나지 않는 하늘나라, 이런 책을 또 써요. 그리고 아빠하고 같이 책을 쓰는데 뭐냐? 어린이 신앙 서적을 씁니다. 그때 뱃속에 있던 아이는 뭐가 되냐? 애기가 이제 카일은 아들인데 아빠가 무신론자에서 목사님이 되는 과정을 누가 봐요? 카일이 다 봐요. 그래가지고 카일이 뭐가 되냐면 바이올라 대학교 탈북 신학대학원에서 조직 신학 영성학 교수가 되고 목사님이 되고 저명한 신학자로 지금도 활약하는, 할렐루야. 웨슬리라는 한 여자, 메이비로 시작한, 아마도 하나님이 계실 거야로 시작이 됐지만, 진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렸을 때, 온 가족이 위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 중에 무신론자들이,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방송 듣는 여러분도 알잖아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믿음에 있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고, 그러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한 번은 지나가야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에녹처럼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왜? 어차피 한 번은 가야 될 길. 그러나 우리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고, 그죠? 오늘 이제 아벨이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찾아 후손 대대로, 그래도 우리 할머니가 했던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복받지. 우리 엄마가 그렇게 새벽마다 밤마다 했던 그 기도했던 그 뒷모습, 그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지. 여러분, 그런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 반드시 그분에게 나올 때상 주시고, 지금은 당장은 돌멩이 같고, 지금 당장은 이것이 뱀 같고, 나를 꽉 끄는 어려움이 같이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가서는 그것이 나에게는 놀라운 생명의 양식이 되고 생선이 되고 떡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1: 새 생명 신의 지금까지 광주 하백교회 이승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5081번에 2234 광주 하백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 북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의회 의장 주재현입니다. 지금 여수에서는 2016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과 바다가 만드는 특별한 무대, 여수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박람회의 열기가 여수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여수시의회에서도 힘껏 뛰겠습니다. 시민을 이롭게, 여수를 새롭게, 여수시의회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적색 신호등 앞에 설 때면 이상하게 내 차례에만 멈춤 신호가 길게 느껴지지 않아요? 약속 시간이 다가올 때면 유독 더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영영 언제까지고 멈춤 신호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조급한 마음을 조금 누르면 분명 그 다음 신호가 오더라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적색 신호등 앞에 선 것 같아서 때로는 좀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라고 합니다. 이를 가장 좋은 신호에 맞춰서 답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다음 신호 같이 기다려보는 거 어때요? 오늘도 그 설레이는 기다림에 함께하는 행복한 토요일에 저는 엄수빈입니다.